전재경의 오 기쁘도다 이 찬양으로 오늘 사랑했드란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랑했드란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기대와 소망은 비슷해 보여도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기대는 되게 조건이 붙잖아요. 이번 일은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도 따라오는 것이 기대인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조금 달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믿는 것보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뜻대로 풀려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뜻대로 풀리지 않는 날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패해도 겁이 나질 않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뭐 좋은 만남도 있고 또 반가운 연휴도 기다리고 있을 테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든든한 한 가지가 있으니 내 기대는 빗나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 믿음 하나 품고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네요. 다니엘 1장 17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 1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의 한 말씀 받아가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 1장 17절 말씀. 아멘.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소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고요. 출석 체크 해볼까요? 7220님 오셨습니다. 5503님 오셨고요. 9918님, 6472님, 또 5945님도 할렐루야. 한 말씀 이렇게 주셨네요. 1667님, 2061님 오셨고요. 526님도 오셨어요. 9992님, 0118님, 7356님 반갑습니다. 2042님 오셨고요. 1806님, 4593님 오셨어요. 네, 526님도 추석이 있는 이번 한 주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삶의 모든 자리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반가움으로 사랑이들한 함께합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7978님 한 말씀 반갑습니다. 아, 9986님도 반갑고요. 0691님 또 7926님 반갑습니다. 몸살 감기가 와서 육신적으로는 조금 힘든 월요일 아침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에게도 모든 걸 이겨낼 지혜를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오늘의 한 말씀을 읊조립니다. 와, 빨리 나오세요. 지금 감기 걸린 분들이 꽤나 많으시다고 해요. 벌떡 일어나십시오. 5950님, 또 1302님, 1787님, 저 신앙적으로 잠깐 방학이었는데요. 어제 열린 배들교회 목사님 말씀 듣고요. 방황을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깨달았어요. 말씀드리면서 주님이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1787님께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셨는데 네, 방학 끝내세요. 열린배들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이번 주 수요일이죠? 아, 화요일인가요? 내일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런지 저도 기대가 되네요. 6472님, 말씀이 힘이 되기를, 위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9642님, 6481님, 반갑습니다. 8918님,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소서. 라고 하셨고요. 8238님, 한 말씀. 7238님, 또 8968님, 오셨습니다. 6472님도 반갑고요.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고 사랑했더란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이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에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네, 그날에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했드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시각이 9시 30분 45초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 사랑했드란에는 귀한 분들이 또 출연을 하십니다. 예, 기대해 주시고요. 아, 오늘의 한 말씀 다니엘 1장 17절의 말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샬롬 샬롬 출근길의 동반자 고맙습니다. 오늘의 한 말씀 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6859님 중3 아들 수련회 갔어요.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 쌓고 건강하게 다녀오길 바래요. 아들들이 어제 예배를 다녀왔어요. 와 정말 행복하셨겠네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5226님은 아프다는 얘기에 힘을 내시라 했더니 와 벌떡 일어날 힘이 생긴다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아,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마음들 보내주시고 오늘 어떤 분이 오늘 떴다에 출연하실런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떴다.
1: 야민길을 찬성으로 가득 채울 처음사랑.
0: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오늘은요, 광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처음 사랑이 떴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4: 대표 나주 영평교회 이은나 군사입니다.
5: 저는 교육을 맡고 있는 김혜정 집사입니다.
6: 처음 사랑의 버팀목 관리를 맡고 있는 이승호 집사입니다.
2: 오늘 이분들이 떴습니다. 응원의 마음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응원의 마음들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처음 사랑이라니.

0: 그래요. 처음 사랑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 집사님 준비하셨죠?
1: 네. 시간과 예술 그리고 영성이 어우러지는 따뜻한 순례 공간. 주식회사 처음 사랑은 광주의 기독교와 근대 역사 그리고 문화예술이 숨쉬는 양림동의 터를 잡고 일상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문화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관광들의 주민공동체입니다.
2: 기독음악인들이 모여 만든 양림동 순례길 체험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오감 만족형 스토리텔링 투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처음 사랑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시간과 예술 그리고 영성이 어우러지는 따뜻한 순례의 공간이라고 하셨어요. 그 처음 이 처음 사랑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권사님? 그 처음 상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2: 네, 그 2024년도에 그 광주 광역시 남구 관광둘의 주민 사업팀을 모집을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한국 관광공사에 선정이 되면서 양림동의 기독 역사 예술 문화적 가치에 이제 공감하는 분들이 이제 모여서 저희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생 음악을 가르치고 연주해온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숨은 이야기와 예술을 사랑하는 동료들과 함께 사람을 살리고 마음을 채우는 여행을 만들어 보고자 의기투합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래요. 의기투합에서 지금 모이신 분들이 다들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신 건가요?
2: 아니 대부분이 이제 음악을 전공했고 네. 아니신 분도 계십니다.
0: 네, 그래요. 그런데 공동체는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김혜정 집사님,
3: 네.
0: 분위기 어떻습니까?
3: 저희 분위기는요. 네. 굉장히 차분한 것 같으면서도 톡톡 뛰는 매력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공동체에서 이분들을 알게 됐는데. 이제 살아온 삶들이 정말 다양하세요. 일단 음악을 저는 음악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분들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음악이 그냥 음악이 아니라 그 삶들이 녹아있는 것 같으세요. 근데 그거를 쭉 자랑은 하지 않으시는데 가끔씩 거기를 이렇게 양념처럼 넣어서 말씀하시면 이래서 찬송을 놓지 않으시는구나. 이래서 이런 공동체도 만들게 되셨구나. 이렇게 제가 배우고 있거든요. 네. 되게 궁금하시죠?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함께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분위기가 따뜻하고 좋아요. 음악을 사랑해서일까요? 참 따뜻한 분들이 처음 사랑에는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응원의 마음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사랑 안녕하세요. 응원합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6472님께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526님께서 광주 극동방송을 방문하고 싶은 것이 저의 요즘 큰 소망 중 하나라서 광주를 검색해 보니까요. 양림동 순례길 정보가 나왔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광주인지라 아직 용기를 못 내고 있는데 떴다 들으면서 갈 용기를 내봐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분은 춘천에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춘천에서 광주를 오시겠다고. 네, 양림동 순례길 꼭 한번 거닐어 보십시오. 네, 오늘은요 광주를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세요. 처음 사랑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세요. 양림동에 대한 특별한 시각과 비전을 갖게 된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궁금하네요. 이은나 권사님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2: 저 같은 경우는 30년 정도 대학에서 음악을 강의하다가 이제 은퇴 후 이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광주 역사와 문화 예술을 소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양림동 순례길을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평생 음악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음악적 자원을 이제 활용을 해서 사실 하고 싶었는데 보통은 저희가 교회 생활 중에 대부분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말씀하고 그 찬양인데
0: 네.
2: 사실 말씀은 많이 있지만 찬양이 사실 우리 삶에서

0: 에서 있기는 힘들거든요. 특히 이제 이게 어떤 그 쉼의 장소에 이 음악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또 음악사를 강의를 했기 때문에 창송과 역사와 함께하는 양림동 순례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 네, 흔하지 않아요. 전국에 이런 찬송과 순례길 투어하는 곳이 있나요? 아, 처음 들어보셨죠?
0: 네네, 아마 예. 뭐 한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광공사에서 저희를 택했겠죠.
1: 네. 네,
0: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1: 네.
0: 그리고 뭐 좀 넓게 생각하면 전 세계에 하나뿐일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1: 사실 찬송으로 순례길을 따라가는 그 여정을 따라가는 그런 팀들은 없어요.
0: 네.
1: 그런데 오늘 출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 이런 처음 사랑과 같은 공동체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오늘부터 1일인 거예요.
0: 네,
1: 이제
0: 맞습니다.
1: 본격적인 사역이 네. 시작되시는 겁니다. 네. 네, 찬송과 순례길을 안내하시는 분들이세요. 보통 그 선교사 유적을 따라가는 경우는 있으나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순례길을 가는 프로그램은 흔치 않죠. 우리 김혜 정 집사님께서 네.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2: 네, 네. 저는 이제 실은 양림동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었거든요.
1: 네.
2: 그리고 양림동에 있는 교회도 다니고 있었고, 그런데 이 성경 유적지가 있는 걸 몰랐어요.
1: 예.
2: 그거는 실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걸 가르치지 않은 것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이곳을 알게 된 거예요. 또 교회 호남 교회사를 배우게 되면서 선교사님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 양림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소중한 역사적 또 신앙적 가치가 있는 것을 나만 알고 있었네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알릴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교 투어 이런 것도 생기게 돼서 저도 이제 참가를 하고 같이 해설도 하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은나 대표님을 만나서 찬송가 순례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1: 네.
2: 그러면 너무나도 이 전달하는 방법이 굉장히 감동적이겠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분명히 양림동에 교회가 생기고 선교가 시작됐는데 이분들도 찬송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1: 네.
2: 어떤 찬송을 부르셨을까 궁금하시죠. 저도 이제 이은하 대표님께 그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삶의 그 집들도 좀 남아있고 교회도 남아있고 묘지까지 있거든요.
1: 네.
2: 이분의 삶의 흔적을 따라서 또 이분들이 얼마나 헌신과 정말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광주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의 그 삶이 있잖아요. 그
1: 네.
2: 삶들을 나누면서 그들이 불렀던 찬송 그리고 우리 초창기 초기 광주의 기독교인들이 불렀던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1: 네.
2: 다시 우리의 마음을 재다짐하는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는
1: 네.
2: 그런 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사실 그 저희 극동방송에서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2: 맞습니다.
1: 예, 이 찬송의 깊이와 이 찬송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찬송가 순례길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찬송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분명히
2: 네.
1: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성이 시간을 긷는 새로운 순례 여행길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순례길 세 곳이 어딘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0: 예, 저희는 세 개의 투어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헌신의 언덕 양림 선교사 숲길이라고 해서 양림동의 언덕을 따라서 선교 유적지와 그다음에 동네의 한옥 석가래 정취를 느끼면서 선교사님들께서 가꾸신 양림동 산을 숲길을 걸으면서 근대 역사 속 헌신과 사랑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순례길입니다.
1: 헌신의 언덕
0: 네.
1: 양림 선교사 숲길 그리고
0: 네. 그리고 이제 창송가 사색의 길, 창송가 투어입니다. 그래서 창송가가 아니고 창송가인데요. 이거는 이제 1908년에 감리교와 장로교회가 연합으로 만든 최초의 통일 창송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송가 순례길이 아니고 창송가 이제 순례길로
1: 흉가.
0: 네, 흉가.
1: 네, 찬 흉가.
0: 네, 투어입니다. 그래서

0: 그 양림동에 지금 몇개 기독 건축물이 있는데요. 그 시대의 배경과 함께 그 당시에 불렀던 상속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이렇게 걸으면서 그때 당시에 또 찬송을 들어보고 그래서 찬송 시의 노랫말을 마음에 품고 또 고요한 골목길을 걸으면서 자신과 깊이 대화하고 내면의 평안을 찾는 명상형 순례길입니다. 예, 세 번째로는 인생의 그 몇몇 중요한 통과 의례적인 갈림길들이 있는데요. 주님의 길에서 길을 찾다라는 순례길입니다. 이거는 가족이 참여하는 순례길인데요. 부모님의 신앙 간증 영상 자서전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믿음으로 인생을 견디고 승리하신 부모님과 함께 양림동산 순례길을 걸으면서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간증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성결 구전과 찬양을 직접 들어보고 영상으로 남기는 여행입니다. 또한 이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의 새로운 삶에 대한 불안을 선교사님들의 희생의 역사로 치유하는 메리지 블루 힐링 투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면의 신랑 신부 그 두려운 마음에 내면에 집중해서 따뜻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승화시켜서 여행자들에게 진정한 힐링과 영혼을 남기는 프로그램입니다.
1: 네, 지금 이 투어들이 진행 중에 있나요?
0: 네, 이제 저희가 찬송가 투어길을 위주로 하고 있죠.
1: 와. 그래요. 그런데 좀 특별한 그 순례길이 있는데 예비 신랑 신부의 그 메리지 블루 힐링 투어가 참, 생소하면서도 필요하다라는 그리고 그 신랑 신부의 불안함. 그래서, 예식 전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고안하셨다는 게 특별하네요. 어떻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0: 양림동이
1: 네.
0: 그 신랑 신부의 그 포토존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1: 예.
0: 사실 전국에서 오는 포토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
1: 네.
0: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조사하고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전 세계의 신부들이 거의 메리지 블루를 앓고 있어요.
1: 우울증인 거죠?
0: 예, 일종의 그냥 단기간 우울증
1: 네.
0: 불안감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래 선교사님도 분명히 왜냐하면 여기 와서 결혼하시거나 결혼한 신혼신부들이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잖아요.
1: 나이가 다
0: 예,
1: 어렸잖아요.
0: 그랬잖아요. 예, 20대 뭐,
1: 20대.
0: 예, 20대. 그러니까 그분들이라고 뭐 사실은 이런 메리지 블루 같은 현상이 없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예. 그래서 그분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이겼을까.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와 헌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결단을 하는.
1: 와, 이런 아이디어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0: 맞아요.
1: 와, 이런, 오, 그래요. 또 궁금합니다. 예, 양림 찬송 투어. 그 일반 문화 해설사들이 있잖아요. 또 크리스찬 해설사들도 광주 지역에 많습니다. 그런데 양림 찬송 이 투어는 어떤가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2: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할 수도 있어요.
1: 네.
2: 이제 참석을 해보시면 좀 다를 텐데, 이제 비슷한 점은 이제 선교사님들의 유적지를 돌아보는 것은 비슷하죠. 이제 그분들이 살았던 집, 그분들이 가꿨던 숲이 지금 100살이 넘은 숲이 있거든요. 양림산이. 그들이 미국에서 가져온 나무들이 지금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유적지를 돌아보는 건 비슷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하나하나 실은 조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기원 선교사님이 계시고요. 또 서서평 간호사로 오셨던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기독병원장이었던 우울선 선교사님, 또 나병 환자를 치료에 앞장서셨던 최영준 목사님. 이제 이런 분들의 삶을 조명을 하죠. 이제 그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고 그들의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그들이

0: 또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했고 또 그들의 고민은 무엇이었고 이렇게 삶을 조명해 보면서 실은 나와 그분들의 실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선교사님 오셨고 목사님이시고 하셨지만 분명히 그들도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하지만 그들이 극복해낸 또이 양림산에 묻히시기까지 했던 헌신과 사랑을 그냥 들으면서 자신의 삶과 또 신앙과 이렇게 비교 대조를 해보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거기 이제 하나 플러스라면 같이 찬송을 부릅니다.
1: 와.
0: 아까 또 우리 말씀 나왔지만 전 세계적으로 정말 드물 것 같아요. 그들의 삶과 내 삶에 비춰진 정말 그 찬송은 신앙 고백이 이게 축적이 된 거잖아요. 지금
1: 그렇죠.
0: 100년 이상. 그냥 교회에서 뭐 몇장 부릅시다 해서 부른 찬송과 그 삶에,
1: 술래길에서
0: 그렇죠.
1: 그러면
0: 거기에서 또 그분의
1: 와.
0: 신앙과 내 신앙을 조명해 보면서 다시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찬송은 아주 다르죠. 그것도 자연 상태,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투어라고 할수 있어요. 다른 투어는 다른 뭐 이렇게 그냥 알아가는 약간 지식적인, 아, 그랬었구나. 정말 애쓰셨네. 여기서 멈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내가 이제까지 부른 찬송은 그냥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었는가? 다시 내 삶을 성찰해 볼수 있는, 내 신앙을 성찰해 볼수 있는, 그러면서 다시 앞으로의 삶을 결심할 수 있는, 어떻게 하나님도 사랑할지, 또 내가 이웃에게는 또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예배와 같은 네, 이런 술래길 투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그 광주의 양림동의 역사와 또 곡물목길 풍경을 보고 찬송을 부르면서 또
0: 그렇죠.
1: 들으면서
0: 네네.
1: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내가
0: 그렇죠.
1: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방향을 또 점검하는
0: 그럼요.
1: 그런 시간이 되게끔 하는군요. 양림 찬송 투어.
0: 네. 네.
1: 와, 그래요. 정말 특별한 투어입니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세계 최초인 것 같아요. 처음 사랑이라는 팀이 출연을 했는데요. 광주의 기독교와 근대 역사, 그리고 문화예술이 숨쉬는 양림동의 털을 잡고, 일상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문화관광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귀한 분들이 오늘 출연을 했습니다. 예. 귀여운 아이의 음성으로 찬송을 부르세요. 오늘 1부 끝찬양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2부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늘사랑교회 송호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때에 따라 꼭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난 밤에도 저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맑은 하늘과 시원한 공기를 주시며 이러한 양식을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은과 그를 우상처럼 받드는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악을 범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 개발과 전쟁을 통해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려는 저들의 모든 계략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북한 지도자들의 시선이 도리어 굶주림과 질병으로 치름하는 백성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저들의 어두워진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모든 정치, 경제, 교육, 사상의 속박으로부터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희년이 속히 북한 땅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북한 동포들도 저희들이 누리는 일상의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늘사랑교회 송호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광주 양림동의 기동역사와 예술문화적 가치에 공감해서 뜻깊은 이들, 정말 이 땅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네, 오늘은 처음 사랑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응원의 마음들 보내주세요. 먼저 965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순례길을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코엑스까지 가셔서 홍보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귀한 기독교 문화 전파해 주시는 권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양평교회 이권사님께서 보내오셨어요. 네, 또 526님은 찬송 필사하면서 은혜 받는 저와 아들이 반드시 참여해봐야 할 찬송 투어네요.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 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축복의 마음들 보내주세요. 또 2191님이 관광둘의 주민사업체 처음사랑 응원합니다. 저는 광주 사는 최용우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찬송을 사랑하고 광주 땅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응원해 주세요. 우물정 0153번으로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0: 네,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월 기독 순례길은 어떤 얘기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1: 네, 5월 기독 순례길은요,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뭐 3월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5월 하면 이제 메이 이제 광주의 민주화 운동이 생각나고 3월 하면 또 어떤 게 생각나세요? 네, 3월 하면 3.1 운동이 생각나죠. 그래서 이 5월 기독 순례길은요, 그 민주화 운동 그리고 우리 3.1 운동을 이끌었던 또 그들을 위로했던 이제 역사가 있는 게 투어길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실은 인물들이 이제 양림동에 있었습니다. 이제 3.1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광주는 30만세 운동이었는데요. 이제 이분들을 예 기억하고 또 이분들을 또 소개하고 네. 또 5월에 또 마지막 전사였던 문현돈 전도사님이 계신데 네. 이분을 생각하면서 그 길들을 함께 걸어보는 이 길도 있습니다.
0: 그것까지 계획을 하셨군요. 기획을.
1: 와. 그럼요. 네.
0: 총회에서 그 찾은 그 인물. 네. 저희가 방송으로 소개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전도사님에 대한 얘기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순례길까지 개발을 하셨어요. 와.

0: 네.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가는 분들이 갖고 가길 원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세요? 또 어떤 변화가 있길 원하세요?
1: 양림동을 단순한 관광지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깊은 울림을 안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걸으며 지친 영혼이 치유를 얻고 자신의 삶과 신앙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참된 순례의 여운이 일상 속에서 은은하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0: 네, 양림동 기독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이 순례의 여행길을 이렇게 기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큰 비전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2: 양림동과 강주의 소중한 근대 기독교 역사 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뿌리를 되찾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성지로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지역 사회와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상생하며 세상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의 중심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0: 네, 그런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는 귀한 공동체 오늘 처음사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사랑으로 사행시 지어볼게요. 오늘 세 분 오셨는데요. 아, 처음사랑으로 사행시 듣고 가장 잘한 분 문자메시지가 많이 들어온 분에게 끝난 이후에 시상식 있습니다. 찬송들 다들 잘하시나요? 노래도 잘하시나요?
2: 네.
0: 어떤가요? 세 분 다?
2: 네.
0: 성악을 전공하신 건가요?
2: 아니, 성악은 여기 이승호 집사님.
1: 늦게 시작했습니다.
0: 노래를 배우셨고.
2: 네.
0: 뭐, 잘하실 것 같아요. 김혜정 집사님.
2: 네네.
0: 나 얼굴에 찬양 잘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 일꾼들로 보이고요. 그래서 처음 사랑으로 사행시 가볼 텐데 가장 잘한 분의 번호 눌러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먼저 기호 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나 권사님부터 가볼까요? 운 띄워 주세요. 같이 준비 시작.
2: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를 품고
1: 음악과 예술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
3: 4.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참된 쉼을 누려보세요. 낭만과 치유가 가득한 순례의 여정에 여러분을

네, 그래요. 오늘 사행시를 세 분께서 합심해서 지금 들어주셨습니다. 아, 이 모든 분들에게 이거는 상을 드려야 될 상황이네요.

0: 네, 처음 사랑 화이팅 4266님께서 이렇게 보내오셨고요. 아, 그리고 양님 찬송 투어 좀 더 알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얘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 공동체에 함께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 이 시간 함께했을 것 같은데요. 이승호 집사님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승호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 처음 사람과 함께하게 되신 거예요? 또 노래는 언제 배우신 거예요?
1: 제가 2008년도에 큰 사고를 당했었습니다.
0: 어떤 사고?
1: 우리 아들이 운동선수였는데 거기 응원 가가지고 1박 하면서 낙상사고가 있어가지고요. 목을 크게 다쳐가지고 그때 사지 마비가 돼버렸거든요.
0: 어머, 지금은 괜찮으신데요?
1: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투여하고 함께하고 있죠. 거기서 한 6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있었는데 그때 이제 팔다리를 못 움직이니까 일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하고만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제가 그 당시 교회 지휘도 하고 있었거든요.
0: 네.
1: 교회 지휘도 할 수 없고 평상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네 줄 가까이입니다.
0: 아.
1: 그래서 이제 옆에 병상에 계심을 또 함께 은혜 받고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또 이제 성악 전공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사랑, 노래를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 처음 사랑, 우리 동료들 만나서 함께 투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처음 이 프로그램이 생긴다고 했었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1: 처음은 좀 제가 뭐 기독 문화 역사라든지 양육길 잘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처음에는.
0: 네.
1: 근데 이제 하나씩 이은나 대표님 만나서 설명 듣고 그러면 저도 알아가게 되고 또 선교사님들 걸어온 길 또 그분들 그 당시 어떤 찬송을 했을까 너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따라 부르게 되고 또 옛날 찬송과도 한번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게.
0: 예.
1: 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0: 네, 네 줄을 가까이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하신다고요.
1: 네.
0: 잠깐 찬송 듣고 오시죠.

0: 사지마비가 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고 뜨겁게 찬송을 불렀고 오늘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우리 집사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1: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쓰고 계신 분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0: 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네. 집사님을 새롭게 하신 네. 하나님처럼 지금 이제 건강에는 이상 없으세요. 사지마비에서 지금 완전히 회복되셨는데.
1: 그렇죠. 아직도 조금 후회증은 있지만 이 정도는 거기 그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0: 네. 앞으로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1: 좀 더 하나님 가까운 삶?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

0: 네, 테너 박지민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들으셨는데 이승호 집사님 같이 네. 찬양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1: 아니, 같이 하고 싶었죠.
0: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셨죠.
1: 네.
0: 그래요. 이런 일을 하면서 이은나 권사님 너무 많은 보람을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2: 네, 뭐 제가 사실은 이제 우연한 기회로 이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됐지만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요. 권사님, 제가 처음 권사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 왔는데 권사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함을 알고 계시죠?
2: 네.
0: 네. 듣자 하니 아버님께서 우리 지역에 그 정말 사랑 많은 성자로 불리는 귀한 분이셨다고요?
2: 예, 저기 신앙교회 이화림 목사님이십니다.
0: 네, 이화림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권사님?
2: 제 입으로 이제 저는 사실은 목회자님이 아니고
0: 네.
2: 아버지죠, 사실은.
0: 네.
2: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한없이 약한 분이셨기 때문에 사실은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0: 네.
2: 항상 그리고 아버지께서 제일 힘든 것이 신앙생활 중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근데 그때는 어릴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죠. 그냥 신앙인이라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런데 목회자로서의 기도는 사실은 그 많은 성도님들의 생활과 그다음에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아마 가장 무거운 짐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그래요. 아버지는 그렇게 성도님들을 섬기셨고 예,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랑을 주신 분으로 성자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0: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이은나 권사님께서 그 영적인 유산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 아니 과찬이시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그 자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희 이제 형제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신앙교회 교인들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0: 네.
1: 그 교인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사실 얘네가 공부할 수 있었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그 당연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할 일이죠.
0: 네. 참 오늘 방송이 행복하네요. 8607님이 제가 20대 초반에 이화림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청년 생활을 했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반갑네요. 그 모습이 선해요. 아,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요. 이은나 권사님께 이승호 집사님.
2: 네.
0: 오늘의 처음 사랑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또 우리 지역의 귀한 유산들을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찬송과 투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나 권사님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감사와
2: 네, 네. 많이 있습니다.
0: 정경의 마음 좀 나눠주시겠어요? 쑥스러우셔도.
2: 이은나 권사님 30년 음악 교육의 전문성과 따뜻한 성품을 바탕으로 우리 처음 사랑을 이끌며 양림동의 문화예술과 치유사에게 온 마음을 쏟아주시는 대표님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권사님 감사합니다. 짧게 하실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함께 일하시는 동역자들 계시잖아요.
1: 네.
0: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 좀 전해주세요.
1: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서도 시간을 내주셔서 한맘 한뜻으로 저희 관광둘에 이제 합류하여 주셔가지고 양림 창송 투어 그다음에 간증 인터뷰 그다음에 메리지 블루 등의 저의 다양한 정신없는 이 다양한 아이디어에 항상 반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로 격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저희가 함께 어떤 비전을 세워갈 때 그거의 소망을 가지고 한 곳을 바라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사랑 이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0: 이 찬송 투어길은 언제든 연락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인 시간이 있는 건가요?
1: 저한테 전화를 주셔야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잡는 거죠.
0: 스케줄을 잡고 프로그램을 짜고.
1: 네, 아니 이제 저희 그 가이드 도순태 네. 선생님하고 스케줄을 맞춰야 되니까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3856님이 우리 지역 선교의 역사와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알려주는 귀한 순례길을 만드신 권사님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그리고 5226님은 도전을 주는 떴다 처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처음 사랑에 복된 이 공동체의 일들이 널리 알려지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길 소망하면서 축복합니다. 또 9650님께서는 찬양대원으로 저도 노래하면서 이 투어를 참여하고 싶어요. 어떻게 참여해요? 라고 이렇게. 네, 방송이 끝난 이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혜정 권사님,
3: 네.
0: 김혜정 집사님,
3: 네. 네,
0: 집사님께서도 우리 권사님께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3: 우리 대표님을 보고 저는 열정을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0: 네.
3: 저 힘은 어디서 날까? 저도 이제 지치기도 하고, 아, 또 뭔가 일이 잘 안 풀린 것 같으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0: 네.
3: 근데 우리 이은나 대표님은

0: 그런 게 지치지가 않으세요. 정말 아까 말씀 아버님 때부터 내려오는 기도의 힘인가 저게 싶기도 하면서 네. 그래서 옆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의 호프 권사님만 믿고 우리 대표만 믿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화이팅.
1: 감사합니다. 화이팅.
2: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으셨죠. 이 땅에 와서 지금 환난과 핍박 중에도라는 찬양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양림동에 그 찬송과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거예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처음 사랑이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히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권사님 오늘 벌써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인데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3: 저희를 초청해 주신 극동방송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창송가 그 필사
2: 네, 프로젝트에
3: 프로젝트도 저도 참여를 좀 했는데요. 사실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역사 안에서 다 이렇게 맞아 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2: 네.
3: 그래서 저희가 미력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그 믿음의 유산을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아멘. 구호 외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되셨죠?
3: 네.
2: 구호 준비 시작.
4: 양림동 찬송과 순례길에 우리가 있다. 처음 사랑.

네, 오늘 사랑했더라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에 위치한 소망의 언덕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래가는 자가 강한 거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2: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1: 아멘. 소망지기들의 고백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2: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1: 선포된 말씀은
2: 믿음으로 해석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1: 말씀이
2: 삶이 되도록 결단하고 성도와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1: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싹패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아주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이 영화에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네, 살아보니까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뭐예요? 강한 거더라. 오늘 제목입니다. 오래가는 자가 강한 자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극중 악역을 맡은 캐릭터의 대사입니다. 그러나 이 대사가 명대사로 지금까지도 회자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공감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우리는 지금껏 어떻게 배웠습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 대사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근데 이 말이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100m 경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승부가 결정납니까? 땅하고 출발하는 그 출발선에서 승부가 결정돼요? 그러지 않잖아요. 아무리 처음에 스타트가 좋아도 결국에는 목표 지점인 도달 지점인 결승선에서 승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작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사실은 진짜 강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능력, 이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혹시 준비됐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면 네 가지 단계가 있죠. 환난, 인내, 그리고 연단을 넘어서 소망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번에서 바로 4번으로 가기를 원해요. 환난에서 다른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망으로 가는 다이렉트 상품을 우리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번과 3번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환난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소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내와 연단을 반드시 통과해야 소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격, 품성이라는 뜻이에요. 넘어지는 그 어떤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품성이 다듬어지게 되고요. 그 다듬어진 믿음의 품성이 되어야 소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 그릇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고 소망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그릇에 소망이라는 것이 담겨질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뭐예요? 1번부터 3번인 겁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넘어지는 그 경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경험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소망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내를 마치 성격이나 MBTI 혹은 은사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야, 너 진짜 잘 견딘다. 그런데 있잖아. 나는 성격상 그렇게 못해. 차라리 그냥 한바탕 굳어버리고 말지. 그런데 나는 그래도 뒤끝은 없어. 굉장히 쿨한 척을 합니다. 그런데 인내는요, 성격이 아니에요. MBTI가 아닙니다. 인내는 말씀을 살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마치 훈련과 같은 겁니다. 훈련은 그냥 한번 끝나는 게 아니죠. 군인이 되려면 훈련을 매일 반복해야 됩니다. 꾸준히 훈련해야 근육도 생기는 것처럼 매일매일 잘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은 인내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단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장거리 경주를 말하는 거예요. 인내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거리 선수와 마라톤 선수가 다른 거 아시죠? 그 올림픽을 보면요, 분명히 100m 경기를 했던 사람이 뭐 200m, 300m 아니면 계주 이런 경기에 나와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 선수는 아예 다릅니다. 마라톤 선수가 단거리 경기에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쓰는 근육이 달라요. 훈련하는 방법도 다르고 호흡도 다릅니다. 만약 마라톤 선수가요, 단거리 선수처럼 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못 가서 지쳐버리고 말아요. 완주해야 되는데 결국 그 완주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단거리 경주는 빠른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라톤은 끝까지 가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장거리는 순간적으로 빠르게 뛰는 근육과 어떤 호흡이 아니라 길게 뛸 수 있는 근육이 필요하고요. 길게 갈 수 있는 호흡법이 따로 필요해요. 거기에 맞는 훈련법으로 고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내가 뭐냐? 인내가 바로 그 장거리 마라톤에 합당한 근육과 호흡을 갖추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견디고 내일 견디고 모레도 견디는 것. 오늘 일어서고 내일도 일어서고 모레도 일어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순간의 뜨거움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중에 뭔가 내가 좀 격한 감동이 왔어. 아니면 오늘 찬양 중에 잠깐 뜨거워서 눈물을 흘렸어.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매주 예배에서 마치 단거리 선수처럼 예배 드리는 걸 봐요. 뭐 아침 새벽부터 저녁 끝나는 예배까지 그냥 모든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 아침이 되면 방전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많이 보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인내가 필요한 날들은 언제예요? 월요일부터 주말까지잖아요. 그런데 이미 방전된 상태로 나가니까 교회는 많아져도, 교회가 편의점처럼 많아져도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예배가 많아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떨어진다. 이거는 우리의 훈련의 어떤 세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단거리를 뛸 수 있는 그런 훈련만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그런데 인생은 끝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여정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그래서 마라톤과 같이 인내하면서 계속 갈 수 있는, 넘어졌더라도 넘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 어때요? 일어나면 되는 거지.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한 번의 뜨거움이 아니라 평생의 신실함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변함없다는 뜻이거든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항상 변함없는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은 신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고요. 한때의 열정이 아니에요. 끝까지의 어떤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꼭 많이 만나죠. 목사님, 제가 지금은 비록 교회를 안 다니지만 저 한 10년 전만 해도요, 제가 아주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 여전도의 회장이었어요. 제가 겨울만 되면 막 몇백 포기를 제가 김장을 담그고 그 김장으로 전 교인이 먹고 뭐 주변에 나눠주기도 하고 대단했어요.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러분,
구원을

믿으면 그때의 열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이 없는데 끝까지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중도에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중도에 포기할까요? 왜 우리는 끝까지 가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눌게요.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의 속도가 항상 더딜까? 다른 사람은 좀 쉽게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려울까? 다른 사람은 벌써 도착 지점에 가까운 것 같은데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아직도 출발선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비교가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주느냐면 조급함이라고 하는 영적 바이러스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럼 조급하면 어떻습니까? 지치는 겁니다. 멈춰서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니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준은 절대로 세상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푯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는요,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수렁에 한 번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넘어지는 걸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보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우리 예수님 하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나를 향해 지셨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분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아니 이 세상이 다 의인인데 나 하나만 죄인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세상은 나에게 묻습니다. 너 왜 그렇게 느려 터졌냐? 그런데 예수님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내가 함께 있잖아. 세상은 나에게 묻습니다. 너 왜 그렇게 약해 빠졌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세상은 다른 사람과 끝없이 비교하지만 주님은 나를 끝까지 품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 앞에 비교라고 하는 것은요, 멈춰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경주는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평가입니다. 나에게 목표가 있어요. 그 어떤 사명, 그 목표를, 그 주어진 길을 완주하는 절대평가 경기라는 거예요. 세상은 화려한 시작에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흙먼지 뒤집어 쓰면서 땀 흘리면서 끝까지 완주한 자에게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준다고 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구원은 순간의 결단으로 시작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걸 완성하는 건 평생의 인내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믿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평생인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한 번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것은 매일의 삶인 겁니다. 마라톤 선수가 42km를 달렸는데 결승선 100m를 남겨놓고 딱 멈춰서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주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런 선수는 기록에 남지 않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42km 가까이 뛰었으니까 몇 키로 몇 미터를 뛰고 100m 앞에서 멈추다, 이 정도로 선수에 대한 레코딩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데요. DNF로만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Did not finish예요. 이게 영어로 하니까 조금 뭔가 그럴싸해 보일지 모르지만 조선말로 하면 완주 못함입니다. 믿음의 경지도 그래요. 중간까지가 아니에요. 아,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온 어느 지점에서 멈춤, 이런 거 여러분 없어요. 그냥 온전한 완주만 있을 뿐입니다. Almost가 아니라 Complete예요. 거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온전한 구원만 있을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어요. 어떻게 끝까지 가는가라고 하는 거겠죠. 고린도전서 16장 13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자, 여기에서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말씀에 굳게 서라.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하는데 이 굳게 서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케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좀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하면 두 발에 힘을 주고 저항하면서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견디고 서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군대 용어예요. 그래서 이 말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야 됩니다. 아, 전쟁터예요. 전쟁터인데 적의 공격에 맞서는 군인이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자기 진지를 사수하는 그 애쓰는 모습, 그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그게 굳게 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닥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장애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압박과 유혹이 창과 화살처럼 날아올 때 우리가 방패를 들고 두 발에 힘을 꽉 주고 서서 버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요. 그렇게 버티다가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버티다가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시선이에요. 당연히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져서 거기서 무너지느냐, 거기서 멈춰 서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서느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너져서 포기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일어서서 다시 두 발에 힘을 주고 굳게 설 수 있는 그 어떤 원인, 그 동기부여가 어디에서 오느냐. 내 시선이, 내 표대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달려라 하니라고 하는 만화를 아십니까? 최근에 실사 영화로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니가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돌아가신 엄마지만 저 결승선 너머에서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하니야 하고 맞는 것 같은 그 엄마를 머릿속으로 계속 그리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뛰는 거예요. 노래 있잖아요. 난 있잖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하늘 땅만큼 엄마가 보고 싶음 달릴 거야 두 손 꼭 쥐고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하니 하니 소세지 소세지가 있었어요 옛날에 하니 소세지가 그래서 꼭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경주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결승선에서 나를 위해서 손을 벌리고 안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걸 바라볼 때 우리 다시 일어서는 동기부여가 되고 원인이 되고 내 잠들었던 근육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장애물에 고정되어 있으면 넘어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 연약함에만 머물려 있으면요. 일어설 힘을 잃고 마는 거예요. 뭐를 볼 때? 주님에게 고정될 때 그분이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기억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 주시는 분도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봐야만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두 발에 힘을 좀 꽉 쥡시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시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온전한 구원 그것

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강한 자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자가 강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고 우리 찬양했습니다. 그 주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관계가 또 세상의 어떤 물질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혹시 그게 동기부여였다면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에 이 미련한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내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푯대가 되어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쓰러지고 무너질 것 같은 마음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내 푯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두 발 꽉 힘주고 버티고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06번 길 65-14에 위치한 소망의 언덕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478-9623, 010-7478-962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 1분 찬송. 양림동 찬송가 순례길에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만납니다. 주식회사 처음 사랑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양림동 찬송가 순례길. 그 길에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만납니다. 주식회사 처음 사랑과 함께했습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기도하는 엄마들 강주 두레교회 박경숙 권사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로 갈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죽음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기도로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소망의 기도 출발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시편 139편 7절 8절 아멘. 소망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는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며 테마별로 기도하는 합심기도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저는 월요일 소망의 기도를 맡은 기도하는 엄마들 박경숙 권사입니다.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화요일은 광주 전남 지역을 위하여, 수요일은 우리 지역 교회들을 위하여, 목요일은 교육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송 가족들도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오늘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소망의 기도 시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기도가 가능하다면 소리를 내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대통령과 이종자들이 정쟁을 멈추고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국정운영의 마음을 쏟게 하소서. 정당하지 않는 권세나 탐욕을 멀리하고 중동전쟁, 대미투자 부담, 환율과 부동산의 불안, 막대한 가계부채라는 난제들과 저출산과 청년실업 등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놓고 살리는 정책을 펼치게 하소서. 기독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소망의 기도는 광주 세임교회 김재웅 목사님과 광주 기도하는 엄마들이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1: 주여!
0: 아버지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주의 명령이요 약속이요 능력이오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할 때 성령께서 아버지의 이 땅을 다시 고치시고 이 땅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가 품진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부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가정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리하여 주옵소서. 분열된 정치가 바로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섬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난과 전쟁과 유혹 속에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아버지와 대한민국을 잃지 않고 하나님 부하신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며 더욱 많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국민을 이겨주시고 이 나라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성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민족이 한 번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깨우기도 하는 귀한 성도님을 위해 원하셨고 그러기도 하고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놈이 넉살이 되리.

0: 그래도 평안을 가면서 신앙생활을 할지도 한 걸음 내디디며 걸어가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민족을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민족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청년들이 떠나가는 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아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사오니 여호와를 찾음으로 놀랍게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시간도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오늘 소망의 기도는 강주 세임교회 김재웅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아, 네, 반갑습니다.
0: 귀한 자리에서 또 뵙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1: 네, 너무 반갑습니다.
0: 지금 스튜디오 안에는 강주 기도하는 엄마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보내주시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붙들고 오늘도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 시간은 하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샵 0153번, 오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댓글로 기도 제목을 보내실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강주 지역 선택해 주신 다음 소망의 기도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방송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062-369-0691번, 062-369-0691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이제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사연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주일에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몸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출근했고 내일 큰 행사가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힘드실지 힘내십시오. 이 시간 기도로 돕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원치 않게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몸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도 출근했고 또 내일 큰 행사를 치른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시고,
0: 아멘.
1: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속히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0: 아멘.
1: 후유증도 없게 하시고,
0: 아멘.
1: 또 사고 처리도 잘 처리되게 하시고,
0: 아멘.
1: 또 내일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 주옵소서.
0: 아멘.
1: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사오니,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이 오히려 더 큰 유익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간섭을 아버지 간절히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멜. 3519님 기도사연 보내주셨는데요. 큰아들 김민혁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배우자 기도했던 대로 신실한 자매와 교제 중이라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매는 서울에 있고 민혁이는 광양이라 어려움이 많네요. 주님께서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0: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인 된 가정 이루도록 가능하면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사람도 양가 부모님도 결혼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민혁이를 위해 예수는 역사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 두 권의 책을 보냈습니다. 책을 통해 리스트로벨 목사님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자매가 빨리 결혼 승낙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엄마 드림,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목사님,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김민혁 씨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만남 허락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0: 아멘.
1: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합니다. 광양에서 서울까지 끝에서 끝까지 왕래하며 열애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수일처럼 여긴 것처럼 두 사람의 만남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실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아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두 사람도 양가 부모님도 결혼을 환영하고 있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이 아름답게 주 안에서 결실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되
0: 아멘.
1: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0: 아멘.
1: 하나님 찾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두 사람이 함께 한 하나님을 바라봐서 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옵시고
0: 아멘.
1: 또 자매의 마음도 빨리 결정하여서 또 아름다운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0: 아멘.
1: 또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되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0: 아멘. 좋은 소식 기대합니다. 4562님 기도 제목 보내셨는데요. 아들이 27년 3월에 공무원 시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론에서 합격 점수가 나오고 체력 테스트 면접에서 합격하여 27년에는 간증의 한 해 되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년 3월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를 먹고 살기 위하여 공무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대저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앞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공무원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체력 테스트에서도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27년에는 정말 간증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0: 9956님 응원문자 보내셨는데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엄마들이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가 더욱 뜨겁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들의 합심기도에 놀라운 응답하심으로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하소서. 강주 기도한 엄마 보내셨네요. 소망의 기도, 강주 세임교회 김재웅 목사님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할 텐데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강주 국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사연 이어갑니다. 무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막내 동생 가정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교제를 나눌 때 자연스레 다시금 곤면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소천하신 아빠 앞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교회에 나가 주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하소서. 목사님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막내 동생 가정이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통해서 또 형제들이 만날 텐데 이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습들이 본이 되는 모습들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정 형제들 다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0: 역사에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었고 또 아버님 영전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개입이 아버지 하나님 또 영적 세력이 이 가정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축복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천국 소망 갖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시고 꼭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기쁜 소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7087님 기도 제목 주셨는데요. 친정엄마가 혈액암 골수암이 있는데 말기암 환자십니다.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한 상황이라서 집에 계십니다. 복수가 계속 차서 드시는 것도 거의 없는데 다리가 단단하게 붓고 고동이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평생을 절에 다니셨는데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안타까운 사연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0: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혈액암 골수암이 있다고 합니다. 말기 환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주님을 몰랐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절대자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죽음 앞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정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끝까지 부인하다 죽지 않게 하시고 저 지옥 형벌당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잘 믿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가서 상급받을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다 갈 수 있는 기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찾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두 개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8256님 18년 만에 교회 출석한 아들이 주일마다 예배 잘 드리고 청년부 활동에도 열심히 출석한 아들로 인해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신앙이 계속되게 하시고 결혼의 문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6859님 중3 아들 수련회 갔어요.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 쌓고 건강하게 다녀오길 바래요. 아들들이 어제 예배를 다녀왔어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8년 만에 교회에 출석한 아들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1: 아멘.
0: 세상과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 간 우리 귀한 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시되 그곳에서 꼭 주님 만나고 주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다음 세대가 성장하며 놀라운 축복 역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18년 만에 돌아온 아들도 수련회 간 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에 큰 기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저들의 앞길도 또 결혼도 직장도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360님 기도사연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명절에 가족이 변산반도로 2박 3일로 여행을 갑니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0: 주님 만나주세요.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안아주는 여행이 되게 하소서. 가족들이 아프지 않게 하소서. 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믿음의 가정입니다. 주님, 또 변산반도로 2박 3일간 가족들이 여행을 가서 또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명절에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한 명절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전도하는 명절 되게 하시고,
0: 아멘.
1: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명절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 여행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돌아와서도 믿음 생활 잘하는 축복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즐거운 시간 잘 다녀오십시오. 7356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큰딸 송유리 대학교 1학년이고 작은 딸 송유진 여고 3학년인데 신앙적으로는 방학 중입니다.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송유리, 송유진 두 딸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0: 아멘.
1: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방학 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는 인생 피폐해지고 불쌍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풍요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지만 저들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아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0: 아멘.
1: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송유리, 송유진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학교 1학년이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또 중요한 시기에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도함으로 아버지 저들이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원하는 것 다 이루어주시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암담한 현실을 정직히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아버지께 하나하나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그 담을 뛰어넘으며 소망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길 도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소망의 기도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으로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벌써부터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결혼한 지 10여 년이 넘었어도 시댁을 찾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요즘 계속 몸이 아프고 마음도 편치 않는데 기도를 부탁드려요. 가족 전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도 철옹성 같은 시댁을 보면서 약간의 낙심이 제게 있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시댁 어르신들의 마음도 녹아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힘내십시오. 목사님 간절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시댁을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전도의 기회를 주셨사오니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이 가정에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셨사오니 아버지는 믿지 않는 이 가정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요정의 기도를 들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반드시 이길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 아버지 하나님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시고
0: 아멘.
1: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기도가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시간 또 무명으로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면 무언가 제 인생이 달라질 줄

0: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은 20대와 달라진 게 없어요. 혹시나 어린날 놓쳐버렸던 기회로 내 인생이 이런가 하는 슬픔과 눈물로 살고 있습니다. 기도 있을 때 과부의 청혼을 들어줬던 재판관처럼, 사무엘을 얻은 한나처럼 이제는 제가 기도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됨을 믿습니다.
0: 아멘.
1: 가장 결정적인 시간에, 아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아멘.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아멘. 가장 적절한 시간에, 아멘. 우리 하나님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2: 아멘.
1: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접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긍정적인 마음도 허락하여 주세요.
0: 아멘.
1: 긍정적인 믿음도 허락하여 주세요. 아멘. 현실을 암울하게 볼 것이 아니라 힘든 가운데도 아픈 가운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0: 아멘.
1: 정말 과부가 재판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해서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낙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고난 후에는 더 큰 기쁨이 넘칠 줄로 믿사오니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힘을 내십시오. 9507님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 신랑이 요즘 갱년기 증상이 더 심해져서 모든 곳에 입으로 짜증난다라고 말합니다. 옆에 있기 정말 힘들어요. 마음에 평안 주셔서 모든 말이 달라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아멘.
0: 목사님, 여기도 간절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서 모든 짜증이 난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갱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다 치료될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늘 말씀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열정 있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아버지 입에 말이 달라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0: 아멘. 아멘. 소망의 기도, 소망의 안수기도 시간입니다. 편찮으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올려주세요. 목사님,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우리는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기적의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각 초소에서 한 바에 손을 얹은 자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2: 아멘.
1: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0: 아멘.
1: 해마다 열릴지어다.
0: 아멘.
1: 무릎, 관절, 통증, 아픔, 머리, 어깨, 수많은 아픈 곳이 다 이 시간에 치료될지어다.
2: 아멘.
1: 오장육부도 고쳐질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신호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지게 도와주시고, 그걸로 인하여 더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시간에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오늘 소망의 기도는 강주 세임교회 김재웅 목사님과 기도하는 엄마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거기서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0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예심선교회는 전도의 뜻이 있는 지역 목회자 및 성도를 대상으로 1일 전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양일로에 위치한 새은혜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9214-8806번 010-9214-88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찬양문화선교회는 다윗처럼 찬양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18일 주일 오후 5시이고 장소는 전남광주 화순군 학포로에 위치한 한이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44-3660번 010-9644-36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 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회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송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남구 효 2로에 위치한 월광 더 센트 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 30절 말씀으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God to answer our praye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30절 말씀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간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God knows our weakness.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Jesus said, Matthew chapter 7 and 7.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오늘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The apostle Paul also encourages pray without cease.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말씀하라는 겁니다. Tell us not to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to present everything to God through prayer and petition. 우리의 실제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Sometimes we don't know, we even know what we should pray for. 어떤 때는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말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ometimes our hearts are so heavy that we cannot find the words to speak. 어떤 때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고민되기도 합니다. Sometimes we wonder what extra we should ask for, ask God for. 바로 그때 오늘 본문 말씀에 놀라운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we do not know what we ought to pray for. 이 말씀은 우리가 부족함을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They tell us that God knows our weakness. 우리가 기도를 잘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ven with struggle to pray, God does not reward.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Even when we do not know what to say, God knows our heart.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The Holy Spirit helps us in prayer. 26절 뒤에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In the same way, the Spirit helps us in our weakness.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The words we should pay attention to be heard. 우리의

세파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진 다음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할 때에 우리를 돕습니다. He helps us when we are weak.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일으켜 주십니다. He lifts us up when we fall. 우리가 지쳤을 때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He sustains us when we are weak.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운다는 것입니다. Even if we do not have the strength to fret, the Holy Spirit helps u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What a great grace this. 기도는 우리의 말솜씨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Pray is not all time when it's pursued God with our eloquence. 기도 시간은 우리의 완벽한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Pray is not all time when it pursued our perfect faith in God. 기도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Pray is like coming before God. And even in their process, the Holy Spirit helps us.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The Holy Spirit intercedes for us according to God's will. 26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The second half of the verse is saying,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Thus bless himself in the sense for all throats, order is grown. 27절에는 그 이후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일. Because the Spirit intercedes for God's people in accord with the will of God.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We do not first know God's will, but the Holy Spirit knows God's will. 바로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의 동일체의 본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안다는 것입니다. Praise God.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가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보십니다. God sees not only our today, but also our tomorrow. 우리는 지금의 상황의 기준으로 기도합니다. We pray to rest on our present circumstance.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계획하십니다. God sees our entire life. 이것은 우리는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Lord, please give me this. Things, money, power, space, wisdom, authority.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Sometimes God is preparing something deeper than what we are asked for. 우리가 무엇을, we are asked for.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은 더 나은 것을 준비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herefore, an answer to prayer does not always come in the way we want. 또한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God's answer is always connected to His will.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 구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 주십니다. The Holy Spirit intercedes with God for us according to God's will, even when our wrong prayers are imperfect.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My Lord, God, let your will be done rather than simple what I want.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This is our prayer of faith. 네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God works all things together for good.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0: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When at last, and all things God work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합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all things 하나님께서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He works through stressful things 기쁜 일도 함께 하신다는 He works through struggle things 실패도 함께 사용하십니다. He works through fear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하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 조각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전체의 그림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페이지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책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We may see one path, but God sees through the entire book. 그래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않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When God seems silent, He may still be working.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Therefore, dear brother and sister, do not give us plain simple because we cannot see the answer.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기도하십시오. Present peace. If when you feel as though God's silent.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모든 걸 협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남구 효이로에 위치한 월광더 센트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355-7701번 010-7355-7701번 월광더 센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1분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하옵소서.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다시 살아나고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충성스런 교사들과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문적인 다음 세대 사역자들과 교회와 단체들을 크게 일으켜 주셔서 그 지혜와 길을 공유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세대보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로 목격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의 절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가 지난주 서울 강서구 예원교회에서 제111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운주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정운주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핵심 방향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정하고 생명 살리는 복음총회, 제자 세우는 선교총회,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열린교단, 다음 세대와 목회 현장을 살리는 총회 등 네 가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장개혁총회는 국내 거주 300만 명 이주민을 제자로 양육해 고국으로 역파송하는 선교기반을 마련하고 한국교회 연합기관 교류 확대와 목회자 재교육 및 신학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분당 우리교회와 분립개척된 29개 교회가 한국교회 미자립 작은 교회를 돕는 꿈넘어 꿈 프로젝트를 열고 충청권 목회자들을 초대해 목회 본질을 나누는 멘토링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현장 소식을 오다연 리포터가 전합니다.
2: 분당 우리교회와 29개 분립교회는 최근 성남 분당 우리교회 드림센터에서 충청권 미자립 작은 교회 목회자 17명을 초청해 멘토링 세미나와 소그룹 나눔을 가졌습니다. 2022년 4월 만 명의 성도를 파송해 세운 29개 분립교회는 자립후 모은 기금을 바탕으로 2024년 수도권과 경상권, 지난해 전라권에 이어 올해 충청권 117개 지원교회 중 1차 심사를 거친 17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찬수 분당 우리교회 목사는 세미나에서 단기 성장보다 예수를 잘 믿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의 성숙,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목회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꿈넘어 꿈 프로젝트는 일방적 관리가 아닌 목회자 간 자발적 수평 연대를 지향하며 외로운 목회 현장의 울타리가 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강성호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 윤리학 교수가 어제 인공지능 시대 인간 존엄과 판단 책임에 대한 신학 윤리적 기준을 제시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강성호 교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덕 윤리를 적용해 데이터 분석이나 연산 효율성을 도덕적 분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좌우하는 최종 판단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논문은 오는 22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AI 포피스 글로벌 심포지엄 발표 논문으로 채택됐습니다. 강성호 교수는 이어 한국 기독교도 인간이 누구이며 인공지능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할 신학적 유산을 발전시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창호 부산 장대원교회 목사가 20여 년간 보관해온 북한 교과서와 북한 지하성도의 필사성경 등 소장자료 508건을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에 기증했습니다. 임창호 목사는 2003년부터 탈북민 사역을 이어오며 구한 북한 교과서 400여 권과 북한 성도들이 옷 안쪽에 숨겨 베껴 쓴 필사본 등 핵심 소장품을 전달했으며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18일 북한인권전시실에 서재 너머의 3코너를 조성해 해당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임창호 목사는 탈북 1세대가 북한에서 입고 나온 옷과 생활용품 등 사라져가는 북한 주민의 생활자료 수집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광주는 최대 15도의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0: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십자가 은혜를 증거하며 성도들에게 영원한 진리 위에 굳건히 서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처럼 짐승의 피나 불완전한 제사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인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권세를 얻었습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믿음은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막연한 감정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입니다. 기록된 약속의 말씀은 1.1획 오차도 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삶의 반석으로 삼는 영적 태도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봄으로 승리의 증거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명철과 좁은 경험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영혼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승리의 길을 예비하셨기에 우리는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영원합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심령의 유일한 보증으로 삼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모든 불안을 깨뜨리고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

5769-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의 말씀과 찬양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유예주 집사이고 증평주사랑교회 이경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 증평주사랑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천안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침에 꼭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또 출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간호사이신 유혜주 집사님, 증평 주사랑교회 자랑으로 시작합니다.
1: 저희 목사님은 아주 유머러스 하시면서 말씀을 아주 잘 전하시고요. 무엇보다 그 사모님이 저희 전도사님이신데 전도사님을 예전에 계시던 교회에서 전도왕으로 소문나시고 기도왕으로 소문나신 분이시고요. 두 분이서 아주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시고 기도응답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십니다.
2: 유혜주 집사님은 학창시절부터 교회를 가까이 했고 예수님은 친구처럼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1: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그 힘든 순간마다 교회를 항상 갔었거든요. 중고등학교 시절 때 항상 학교 끝나고 꼭 교회 땅을 밟고 왔었고요.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힘든 순간에 예수님이

0: 저의 친구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가 많진 않았지만 항상 예수님이 제 친구인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갈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저를 항상 붙잡아 주셨던 것 같아요.
1: 유 집사님의 신앙생활의 바탕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0: 저희 엄마가 제가 초등학교 때도 기억을 하는데 새벽 기도를 정말 늦게까지 이제 일을 하고 오셔도 새벽 기도를 꼭 가셨던 것 같거든요. 이제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제 그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엄마의 믿음이 그렇게 좋았나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또 어렸을 때 보면은 엄마의 기도 덕분에 제가 그렇게 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우리의 자녀들에게 극동방송을 어린 시절부터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유 집사님이 그렇습니다.
0: 저는 극동방송도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진주에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살고 있을 때 라디오에서 극동방송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알게 됐었고,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면서 찬양을 들었던 것 같고요. 그때부터 들었던 게 이제 20대 때는 또 많이 들었었고, 사실 제가 극동방송을 계속 듣긴 들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원래 파주에서 살다가 천안으로 이사를 오면서 지금은 그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있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서 또 같이 듣게 된 거예요. 앱으로 들으니까 이게 항상 들을 수 있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퇴근할 때도 남편이 극동방송을 듣고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도 끄는 걸 깜빡하고 또 집까지 그거를 들으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까지 와서 그게 또 들려지는 거예요. 또 말씀이 들려지고 찬양이 들려지고.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들을 수 있는 게 극동방송 앱인 것 같아요.
1: 이렇게 출퇴근길에 각각 극동방송을 들으시던 유혜주 집사님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파 선교사가 됩니다.
0: 저는 집에서 듣고 이제 출근을 하고, 남편은 이제 차로 출근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하고 저한테 같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극동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데 전파 선교를 안 하는 게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마음을 두 사람한테 같은 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있었고, 오늘 남편이 퇴근해서 왔는데 그날 딱 이제 전파 선교를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전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고, 처음에는 남편이랑 저희 딸이 먼저 했고요. 네, 제가 사실 내구자를 해야 되는데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남편하고 딸하고 먼저 했었고, 근데 남편이 이제 또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온 가족이 다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해가지고 또 제 이름으로 또 우리 또 아들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은 내구자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온 가족 전파 선교사인 가정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유혜주 집사님처럼 전파선교사로 즐거운 동행 하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말미에 안내해드리는 번호로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아, 사랑하는 우리 큰형님 이재숙 집사님, 지금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 말씀도 듣지 못하고 찬양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 늘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형님의 마음을 들어 쓰실 것을 또한 알아요. 형님 조금만 더 있으면 아주버님도 하나님을 믿으실 거고 그러면 언젠가 극동방송을 마음껏 틀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형님 힘내세요.
1: 큰 형님 가정을 축복하는 유혜주 집사님의 음성 편지에 이어 기도 제목 또 방송 가족을 향한 격려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0: 저의 기도 제목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뻐

0: 하시고 운전하신 뜻 가운데 늘 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날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천국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남편과 우리 아이들이 항상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방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파 선교사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나 전파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찬송가 가사가 떠오릅니다. 복소리, 오늘은 간호사이신 유혜주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데이 9월 2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크게 들릴 때면 괜히 아는 노래면 따라 부르기도 하고요. 같이 흥얼대거나 리듬을 타기도 하는데 북한에서는 저 집은 좀 사는 집이구나 라고 짐작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함흥과 해산을 중심으로 돈줄

정전이 잦은 북한에서도 전기가 자주 들어오지 않는 북한에서도 차량용 배터리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추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만큼 가격이 상당하다고 하죠. 북한 시장의 쌀값으로 따지면 스피커 한 대 값이 쌀 370kg에서 870kg을 살 수 있는 정도라고 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오늘의 한 끼니를 위해서 집에 있던 스피커마저 중고로 내다 파는 모습이 적잖게 볼 수 있다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의 끼니의 걱정에만 매이지 않고 쉼과 여가와 그 웃음을 누릴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명절 가운데 함께 모여서 주님을 힘껏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오해피데이 시작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로그인하신 후에 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디서 무엇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신청 찬양도 좋고요. 오늘 축하 사연이 있으신 분들 함께 나눠주세요. 선정 통해서 출석 인사 선물도 푸짐하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 많이 참여해주세요.

마커스의 찬양하세 오늘의 첫 찬송으로 함께했고요.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그리고 성도여 다 함께 찬송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손길이 북한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출석 인사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분 계시고요. 해남 땅끝에서 북한의 땅끝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세요라고요. 5033님, 아멘. 땅끝에서 땅끝까지, 이 한반도의 땅끝에서 땅끝까지, 한라에서 백두, 동서남북 곳곳에서 우리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울림이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집에서 울리는 이 스피커를 통해서 울리는 노랫소리가 아, 저 집은 잘 사는 집이구나 라는 인식이 있다는 이 북한 사회에 찬양의 울림이 들리고 노랫소리가 들리는 집집마다 아, 저 집은 예수님을 믿는 집이구나. 아, 저 집은 정말 사랑이 많은 집이구나. 예배하는 집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그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샬롬, 부산에서 고향으로 이사 온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니 분단의 아픔이 실감이 납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하게 돼요. 우리 5125님이신데 부산 나름 이 남한에서 저 남쪽에서 저 북쪽으로 고향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북쪽이 그러니까 고향을 지칭하는 말이 북쪽이 아니라 한반도가 준이 만해서 하나 될수 있는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남북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100여 년 전에 평양 대부흥 그때처럼 뜨겁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그날을 위해 우리 전주에서도 기도해주고 계시고요. 포항에서도 오늘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운전 중인데 신호 대기 중이에요. 식사를 준비하시면서도 또 식사 중에도 수원에서도 곳곳에서 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지금 이 순간도 북한에서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겠죠. 이렇게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채워가는 월요일의 오 해피데이.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신청 찬송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우리 다음 신청 찬송 5136님께서 보내주신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우리 찬송과 함께 올려드릴게요.

신청 찬송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쉐키나 찬양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우리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있는 찬송 올려드릴 텐데요. 1232님의 신청 찬양이에요.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이런 문자들처럼 오후 시간 북한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 매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이 시간 더 간절히 함께하게 돼요. 함께 기도하면 한 뼘 한 뼘 우리 통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겠죠. 라는 이 믿음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이 부과되고요. 샵 1069번과 더불어서 우리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면 깨끗한 음질로 또 들으실 수 있고요.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영어 찬송 함께 올려드린 노래는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함께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길을 개척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항상 우리들이 등을 밀어주시며 언제나 밝은 빛으로 우리 앞길을 개척해 주시는 둥대와 같이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언제나 걸어가게끔 우리를 도우시고 빛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1: 우리의 빛되시는 주님, 우리 등 뒤에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함께 그 은혜

나의 등 뒤에서 세문안교회 세온 성가대였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는 주님과 승리의 은혜 가득 누리는 하루 보내세요. 함경남도 단천에서 온 김영옥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은혜의 찬양 나의 등 뒤에서였습니다.

메리 제인의 참 아름다워라 찬양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하시는 동안 OAP데이 함께 하시는 동안 보내주신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 우리 청취자분 가운데 선정 통해서 오늘도 푸짐한 선물을 드리고 있죠. 이 추첨을 통해 드리는 OA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충전 워터드롭 수분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북한 땅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북한에도 자유를 주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신실하신 주님께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어제 기도회에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드렸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한반도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고 악인보다 의인이 많아지는 우리 남과 북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아멘이라고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한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출석 인사 참여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이 땅이 되기를,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로선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극동방송 통해서 또 곳곳에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구체적으로 복음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복음통일을 낯설지 않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오늘 또한 약속해 주시기를 함께 도전하면서요. 극동방송 오 해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한 분 한 분 방송 끝나고 다 읽고요. 선물 받아보실 분들 개별 연락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 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민들레는 도시에서도 종종 볼 수 있고 어디에나 있는 식물이지요. 그런데 수백 년 전부터 약으로 썼을 정도로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민들레가 위염을 다스리고 간을 보호하고 또 체기를 내려주고 머리카락도 검게 만든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흰 민들레 효능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이 흰 민들레는 일반 민들레와 자라나는 과정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흰 민들레는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가는 한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여름에 30도가 넘는 더위를 이겨낸다고 합니다. 한철을 살고 지는 보통의 식물들과는 다르게 뜨거운 여름을 나고 한겨울을 버티는 것이 흰 민들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 민들레보다 약효가 더욱 좋다고 합니다. 인생에도 이렇게 고난이 있기 마련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길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연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약간의 거짓을 더해 누군가를 비방할 때 그러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보다는 자신에게 동조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주는 사람을 은근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짓은 거짓끼리 뭉치는 법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말한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을 때는 그 말을 객관적으로 들으면서 옳다고 확신까지 하는 모순을 범하기도 합니다. 이는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꿈틀대면서 사탄에게 미혹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말했던 내용을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신하들의 말을 따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울을 위한다고 하는 말들은 실제로는 사람을 죽이는 말들입니다. 아니, 실제로 죽이기 위해서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말들입니다. 사울이 3,000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부추기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의 이런 무서운 위력을 시편 7편에서 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울의 신하들의 거짓된 말과 비방으로 다윗이 얼마나 힘든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시련 가운데 그가 보인 신앙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인생의 시련과 고통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신앙적으로 반응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삽니다. 거기에는 좋은 말도 있지만 거짓 비난과 비방의 말처럼 상하고 힘들게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이런 거짓 비난과 비방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일은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도 멈추지 않았고 이것은 결코 견디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누군가의 비방으로 직장을 잃고 어떤 이는 어느 집단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은 거짓 비난과 비방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상황인지 시편 7편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본문의 배경과 함께 보면 그의 처지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에요.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이 찬양을 사랑하는 우리 언니에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언니, 지금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요? 언니와 헤어진 지 28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고난 행군 때 우리 집에 옥수수 쌀과 국수를 가져다 주고 울면서 떠나거든 그 모습 언제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언니, 나는 해외와 좋은 남편을 만나고 딸 하나 낳고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언니, 나를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 특별히 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로 북한 땅의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북한 땅이 하나님 영광의 광채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들어가 하루속히 복음 통일을 이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니, 1907년에 북한이 복음의 불길이 곳곳에서 교회가 서고 예수 믿던 곳입니다. 언니, 그러므로 누구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이 오고 축복이 옵니다. 언니,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언니,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축복합니다. 언니, 사랑합니다.
1: 이 찬양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언니가 있는 북녘땅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길 소망하면서 북한이 고향인 김춘옥 자매는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소망이 담긴 오늘의 찬양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대답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도 기도하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북한이 고향인 김춘옥 자매의 오늘의 선곡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대답도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순종에 앞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에 바로 서길 바라면서요. 고향 북한 땅을 향한 김춘옥 자매의 간절한 그 소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며 부르실 줄 믿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했습니다.

은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나 드라마 또 지금 듣고 계신 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은 감독이나 PD가 어떻게 판을 짜느냐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과 PD가 이끄는 대로 움직여지고 만들어지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큐사인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갈등도 있고 위기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멋진 명장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인생 드라마의 한 페이지가 바로 오늘인데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 오늘도 최고의 인생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는 최고의 감독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첫 찬양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키즈벤처가 부릅니다.

자, 이번 한 주는 뭔가 좀 특별하죠. 왜냐하면 민족 고유의 대명절 추석이 있는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각 방송사에서 이 명절 특선 영화를 보여주잖아요. 여러분은 영화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뭐 요즘 명절이 아니더라도 OTT에 예능이나 드라마, 영화가 참 많죠. 저는 이 감독이 만들었다, 또 이 PD가 좀 만들었다 하면 일단은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최고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시나리오를 쓰시고 계시는데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만날 때도 있고 속 터지는 장면을 만날 때도 있지만 돌아보면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완벽한 연출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또 이번 한 주 내 뜻과 경험, 계획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의 연출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온맘 다해 찬양하는 이 시간 셋이 드라이브고요. 자, 오늘 출석 단어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땡땡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땡땡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크룩스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심상종 교수님의 색소폰 연주 찬양과 이현욱의 음성으로 내 이름 아시죠? 함께 찬양했습니다. 자, 셋시 드라이브 오늘 출석 단어는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땡땡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출석 단어가 좀 어렵죠. 9003번님, 아, 저 이거 학창시절 수련회에서 죽기 살기로 외웠었는데 까먹었습니다. 당당하게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5226번님, 땡땡, 출석 체크 제대로 해주셨고요. 8968번님, 피디님 반갑습니다. 3시 드라이브 방송가족 여러분, 나른한 오후에도 힘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은 땡땡입니다 라고 출석 체크 바로 해주셨습니다. 그래, 오늘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땡땡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빠르게 한번 검색해보시면 쉽게 출석 체크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아메리카노 이용권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가 있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내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또 내 기도 그대로 모든 것을 선하게 응답하셨다 고백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내 계획과는 다르게, 또 내 뜻과 기도와는 조금 다르게 인도함을 우리는 또 받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 이 시간,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좋은 날도 힘든 날도 그저 그런 날도 모든 것을 또 이기게 하시며 결국 가장 멋진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다시 한번 신뢰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여러분의 이야기 또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문자샵 0153번으로 출석 체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3시 드라이브 오늘의 출석 단어는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3306번님. 극동에서 퇴근하고 다시 출근하는 길 출석 체크해봅니다. 도로가 많이 막히네요. 도로 한가운데서 인사를 대신합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누구실까요? 가고 있을 때. 어쨌든 즐거운 명절 잘 준비하시고요.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2132번님. 정답 땡땡입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오후 시간 충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9247번님. 출석 체크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이죠. 정답 땡땡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래요. 오늘 출석 단어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땡땡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보통 우리가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하다 또 나쁘다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기도 하죠. 힌트가 조금 어렵긴 한데 어쨌든 땡땡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라고 합니다. 자,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히즈윌의 찬양입니다. 스탑.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고 있나 묵상해 봅니다. 오늘요, 인생 최고의 감독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믿음으로 나아가자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 속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고 우리와 또 같은 또 고민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하고 편안했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한 길을 걸어가야 했고요. 또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까지 갇히면서 야, 진짜 내 인생 완전히 끝났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을 잘 살아갔고요. 또 모세 역시 자신의 힘과 혈기로 뭔가를 막 하려다가 실패하고 40년간 광야에 갇혀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도끼를 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혹시 지금 이 순간 내 생각과 조금은 다른 길로 걷고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내 삶의 연출권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46번님, 2046번님, 오늘 하나님이 제 마음에 새겨주신 인생 말씀이네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그 말씀이 저의 인생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9581번님, 빛의 열매는 모든 땡땡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했는데 선함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이 단어와 선함이란 단어가 좀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 자, 다시 한번 생각해서 보내주시고요. 벌써 가을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6306번님 어머 피디님 제가 아침에도 보냈는데 사연 소개가 안 돼서 다시 남깁니다.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고난의 시절,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을 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생일날,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20여 년 전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극동방송 식구들도요, 오늘이 마치 생일인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과 행복하게 보내셔요 라고 하셨는데 이야, 6306번님

제가 조금 베이스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소프라노로 불렀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6306번님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고백이 앞으로 평생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멋진 또 소중한 생일 선물까지 좀 챙겨드릴게요. 날이 좀 물어 오라 하시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조찬미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후에 오늘 출석 단어와 함께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합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는 바로 착함이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오늘 생일이신 우리 6306번님 그리고 문자 뒷번호 1098번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그래요, 빛의 자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빛의 열매 많이 맺으시길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문예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됨의 상징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좌우로는 인간을 향해 뻗은 그 십자가의 팔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모든 차별과 경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교회를 바꾸며 교회는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길입니다. 그분이 은혜로 내미신 손을 잡는 일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미움이 사라지고 복음이 역사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은 인생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며 무너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가정과 세대와 민족을 넘어 온 세상을 덮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갈라진 마음들 사이로 그리스도의 다리를 놓는 통로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경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0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예심선교회는 전도의 뜻이 있는 지역 목회자 및 성도를 대상으로 1일 전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양일로에 위치한 새은혜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9214-8806번 010-9214-88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찬양문화선교회는 다윗처럼 찬양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18일 주일 오후 5시이고 장소는 전남광주 화순군 학포로에 위치한 한이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44-3660번 010-9644-36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 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회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1: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요 노숙자분들을 대상으로 특수 목회를 하고 있는 추학평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요, 대전역으로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레 하나님께서 당시 그곳에 많던 노숙자분들에게 마음이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불교를 믿어오셨고요, 불교 공부와 수양을 오랫동안 해오실 정도로 아주 불교에 깊이 있게 심취해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셨는데요, 그렇게 그분과의 관계가 한 3, 4년쯤 되었을 때 어느 날 그분의 얼굴빛이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마치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상태처럼 보였거든요.

0: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만은 꼭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그날만은 그분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응급차를 바로 불러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녁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뵙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요. 그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복음을 전해 들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다행의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생긴 버릇이 하나 있는데요. 주변에 꼭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영혼이 있지 않을까 항상 그렇게 시선을 돌리게 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부어져 있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교회로 전도하시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전 행복비전교회 추화평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작지만 확신을 담은 외침이 누군가의 영원의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되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예레미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내 말을 따르지 않고 히브리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이 자유는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으로 죽은 자유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너희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 것이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사람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으나 내 언약을 어긴 사람들은 그 송아지처럼 둘로 쪼개질 것이다. 내 앞에서 언약을 맺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신하들과 왕궁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그 원수들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을 그 원수들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예루살렘에서 물러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겨주겠다. 보아라, 내가 명령을 내려 바빌로니아 군대를 다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오겠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을 놓아 태워버릴 것이다. 내가 유다 땅의 여러 마을들을 멸망시킬 것이니 그 마을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처럼 될 것이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레갑 사람들의 집으로 가거라. 그들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초대하여 어느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여라. 그래서 나는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레갑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데려갔다. 우리는 익다랴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신하들의 방과 붙어 있었고 살룸의 아들이며 성전 문지

그러자 레갑 사람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또한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씨를 심거나 포도밭을 가꾸지도 마라. 너희는 그런 것들을 소유하지도 마라.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만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레갑 사람들은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내들과 아들딸들도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 집을 짓지도 않았고 포도밭이나 밭도 가지지 않았고 곡식도 심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장막에서 살면서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를 피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예레미야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나의 교훈을 받아 내 말에 순종하여야 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자기 아들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은 지켜졌다. 오늘까지도 요나답의 자손은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여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거듭해서 명령했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에게 내 종 예언자들을 거듭해서 보냈고 그들은 너희 각 사람은 악한 짓을 멈추고 돌이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른 신들을 따르거나 섬기지 마라. 그러면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들 조상이 명령한 대로 따랐으나 유다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아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이제 그들에게 내리겠다. 이는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고 그들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뒤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의 모든 가르침을 따르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켰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섬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요시아가 왕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온 나라에 대해 네게 한 모든 말을 기록하여라. 혹시 유다 집안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는 모든 재앙을 들으면 악한 짓을 멈추고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불렀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불러주었고 바룩은 그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 뒤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갇혀 지내는 형편이라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 네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라. 백성이 금식하는 날에 성전으로 가서 유다 여러 마을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백성들에게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께 기도하고 악한 짓을 멈출지도 모른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향해 말씀하신 진노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네리아의 아들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적힌 여호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에 아홉째 달에 금식이 선포됐습니다. 모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여러 마을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모든 백성은 여호와를 섬기는 표시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때에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예레미야의 말을 적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가 책을 읽은 방은 사반의 아들이며 왕의 서기관인 그마랴의 방이었습니다. 그 방은 성전 여호와의 새 문 입구에 윗뜰에 있었습니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 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 막연한 긍정이 아니에요. 잘 될 거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자기 체면 거는 거, 이게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강하게 믿느냐, 자기 열심으로 믿으려고 노력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그분을 바르게 신뢰하기가 어렵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신뢰할수록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과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삶에는 언제나 두 가지 질문이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가? 믿는다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해요.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걸 정말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삶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변하지 않는 아브라함. 그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이한 구절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일상에서 어떻게 자연스러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구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면 우리는 이 성품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아는 이 의식하는 임재의 자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리이고, 또 그분의 성품에 합당한 삶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믿음의 삶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크게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첫째, 아브라함에게 자연스러운 믿음의 삶을 가르치신 하나님. 작은 첫 번째, 삶의 왕자를 내어드리는 믿음. 첫 사람 아담이 믿음을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잘 보면, 그러니까 마귀가 와갖고 너 선악과 따먹어. 이거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유혹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성품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심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 못 따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좋은 선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쁜 동기를 갖고 있어. 네가 혹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따먹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믿는다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뭐예요? 이분은 나에게 선하게 해주신다. 이분은 나를 속이지 않을 거다. 이분은 선하기 때문에, 나를 선하게 대하기 때문에 이분은 나를 끝까지 돌봐줄 거다. 이런 게 전제돼야 돼요. 저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네? 그러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반절쯤 접어놓고 들을 거래요? 좋은 말인 것 같아도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 색안경 끼고 볼 거래요? 마귀가 한 게 그거예요. 아담에게 색안경 끼고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요걸 던져주니까 아담이 그때 하와가 선악과 앞에 가봤더니 그러니까 금단의 열매가 아니라 죽음을 가져오는 금단의 열매가 아니라 그 자기에게 행복을 주는 열매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뚝 따서 먹어버린 거죠.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믿을 수가 없게 되면서,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결국 자신의 판단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몰아내버리고 스스로 자신이 왕 되려는 자리로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내면의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가 깨지며 결핍으로 인한 수없는 고통이 인류에게 밀려 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자의 생명이신데.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내 힘과 내 방식대로 내 삶을 통제하겠다는 영적 교만과 독립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신뢰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다스림 아래로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완전한 신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신뢰가 기본이에요. 이 신뢰.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가장

가장 완전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못할 진리 하나도 없네. 이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인식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돼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어떤 선택 앞에서 뭐가 나에게 유리한가를 묻기 전에 무엇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인가를 먼저 묻게 되죠. 그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게 되고 믿음으로 해석하면 믿음의 눈으로 반응 해석한 대로 반응하게 되고 그렇게 될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필요해요.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는 믿음. 아브라함의 실패와 일상적 믿음의 훈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죠. 그러나 그 약속이 지연되었어요.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도 늙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가를 통해 결국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내 삶의 문제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기가 쉽거든요. 내 문제가 너무 그냥 커 보여요. 막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게 너무 커 보일 때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도 불가능하게 보이게 되는 경향이 많죠. 그쯤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등장합니다. 내가.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해야 돼. 그래서 꼼수를 만들어내요. 그렇게 되면 이스마엘이 꼼수잖아요. 하나님이 내신 길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1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런데 놀랍게도 17장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99세, 그러면 13년의 기간 동안, 요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어쩌면 요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가졌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성취됐겠거니. 이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겠거니. 이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그럴지도 몰라요. 뒤에 좀더 다루겠지만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안일함과 거짓된 평강에 머무르면서 성취되지 않았지만 성취된 것처럼 머무르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세월을 보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기간을 보냈어요. 13년 동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이게 나타나셨다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신납니다. 침묵하시던 13년간 침묵하시던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도 일상에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제사도 드리고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 생각하고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3년 후에 나타나셨다라는 단어가 정말 주목되어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주님이 예배 중에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뭐예요? 말씀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길이 뭔지 알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 주셨는지 너무 분명히 알잖아요. 아브람이었던 그를 열국의 아비가 되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새로운 소망을 가졌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정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주도성이 바로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기 어렵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약속의 성취가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타내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준 비전 네 힘으로 이루라고 준게 아니여. 내가 준 비전 약속은 네 힘으로 이루려고 하지 마. 네가 할 일은 나를 신뢰하는 거야. 네 가능성이 아니라 나는 네가 가능성이 있어서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네가 약하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려고 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뭐가 됐다고? 이루었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주님 저 이제 자식 얻었으니까 됐어요 라고 말하는데 아니라고 그러죠. 아니라고. 하나님의 비전은 그게 아니라고.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여러분 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은 다 됐다, 나는 그 비전을 따라서 한다, 이제 뭐가 좀 이루어진 것 같다, 그러고 만족하십니까? 내가 이 나이에 뭐라고 써? 뭐 이런 생각 같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시자고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면 방법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 먼저 자신을 소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거예요. 그 현실, 그 상황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능치 못함이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너 알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네 힘으로 비전을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요. 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게 믿음의 자연스러운 삶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입니다. 내 앞에서라는 말은 내 얼굴 앞에서, 코람데오.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가야 된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잘 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과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가를 취했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시선을 배제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주일과 월요일이 다르지 않게 사람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인 나의 주인이요 통치자로 모시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행하여라는 말은 히트 할라크, 그래서 걸어가라는 말이거든요. 동행하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삶,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살펴봤잖아요. 에녹의 삶을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히브리서 11장은 그걸 뭐라고 해석했다고요? 믿음이라고 해석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믿음의 삶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동행하는 삶, 그분의 말씀을 따라 바로 그 삶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이게 자연스러운 믿음의 삶의 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완전하라라고 말합니다. 타밈이라는 단어인데요, 온전함, 흠없음, 성실함이라는 의미예요. 이 문맥 안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전한 충성으로 살아가라, 이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온전하게 충성하라는 게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전혀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본토 친척 앞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경험했고, 또 애굽에 내려가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내심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계속 있었고, 그런 상황에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을 듣는 은혜도 있고, 조카 루스를 구하기 위하여 갔을 때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했고, 수많은 은혜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다림이 길어졌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적인 방법을 함께 붙들게 된 거죠.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나를 전심으로 신뢰하고,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 그래서 넌 내 앞에 생해. 여러분 믿음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건 나누어진 마음이라 그러죠. 그러나 완전하라는 명령은 내가 꼭 움켜잡고 있던 이스마엘, 곧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임을 고려하여 그 방향의 전환을 가질 때 온전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전 존재로 하나님을 신뢰함.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믿음의 근거입니다. 성품에 반응하는 일상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부귀가 아니고

하나님일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누구인가를 내가 다시 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보는 데서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진짜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여 우리 삶에 반응하게 됩니다. 반응하게 돼요. 레위기 19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논리는 분명해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은 단순한 종교적 행동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9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환경과 능력의 한계로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 그러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다면 오늘 이루시는 분,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은 후회도 안 하시고 바꾸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걸 확신하는데 능력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말이 피스토스, 믿음과 관련돼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신실함,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아멘 하여 영광을 돌려라 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 아무리 읽고 달달달달 외워도 실제 삶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요. 삶의 선택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는 이만큼도 반응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전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뢰는 우리를 인내심과 그리고 기다림으로, 인내와 기다림으로 연결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졌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돼와 안 되는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그리고 아직 성취가 안 됐다면 아직이지 반드시 성취된다, 이 약속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게 믿음의 삶의 핵심 요소 입니다. 믿음은 결과에 대한 확신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 인생의 결과를 압니다. 결론을 압니다. 저는 제가 천국에 가 있을 것을 압니다. 약속이 있지만 그 이전에, 약속 이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걸 압니다. 믿음은 약속 이전에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환경도 변하고요, 사람도 변해요, 감정도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모르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 1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나를 아신다 그랬죠. 2절, 3절, 4절을 보면 우리 행동만이 아니고요, 생각과 말과 동기도 하세요. 2절,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모르심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해요. 히브리서 4장 13절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어떻게?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서는 만물이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런 노래 있죠? 모르는 척 해드 안 그런 척 해드래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안 통해 이거. 다 알아 하나님은. 다 아셔. 여러분 이걸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이거.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두 가지 반응.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걸 진짜 알면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이게 큰 위로가 돼요.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도 우리는 정직하게 돼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반응할 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보고 계셔. 하나님은 알고 계셔. 내가 지금 이런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셔. 내 행동을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상 9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테그리티라는 영어 단어를 쓰거든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함이에요. 통전적인 정직이에요. 순전함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순수하다, 순진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있는 그대로 그냥 자기 마음을 보이고 있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는 이런 통전적 정직함.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지옥에 가는 목록 중에 포함된 것에 꼭 빠지지 않는 게 거짓말인 거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한 자는 지옥에 들어갈 거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혹시 잊어버릴까봐 다시 한번 강조하면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죠. 근데 이 믿음 속에 포함된 그 넓은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전지하시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죠. 열매. 정직함. 동시에 이 전지하심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됩니다. 살다 보면 내 선의가 오해를 받고 억울한 소문에 쌓였거나 직장과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뼈 빠지게 수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서운할 때가 많죠. 그때 믿음의 사람은 사람에게 해명하려고 혈기 부리고 억울한 일에 막 성질내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 믿음의 사람은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내 눈물과 진심을 다 아십니다. 내 억울함도 아십니다. 내 상황도 아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대화해보려고 그랬어. 근데 대화가 안 돼. 그러면 그냥 내려놓고 맡겨요. 나를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마침내 내 의를 정오의 빛처럼 분명히 밝혀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용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이나 우리의 손해나 우리의 한계 경험하는 어떤 그 인간관계에서 깨진 이런 문제 그냥 주님께 탁 맡길 수 있어요. 용서하고요. 상대편 축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편에게 마음 잘해줄 수 있어요. 왜요?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제대로 인식하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연스러운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실제적인 훈련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상에 문제가 닥칠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막연한 종교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은 막연하게 뭔가 허공을 보며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에 맞게 반응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 바라보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는데 바라본다는 게 뭐냐? 그분의 성품. 을 보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 맞춰서 그 성품에 기초하여 반응하는 것. 이 훈련이 필요해요. 이 훈련. 몇 가지를 보면

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뭐라 그래야 돼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구별됨을 선택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직을 선택하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심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대화했는데도 안 풀리면 주님께 맡겨.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눌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그냥 인생 무너진 것처럼 한숨 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순간에 읽어보세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므로 의심 대신 신뢰를 선택하는 겁니다. 마귀가 쏘는 불화살 중에 제일 많은 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이다. 이걸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거기서 일어서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벼랑 끝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꼼수를 버려요. 인본적으로 해결하는 것 내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생각과 선택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믿음은 비상구의 도구가 아니라, 비상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숨결처럼 자연스러운 삶이 됩니다. 사람이 오래 살면 서로 닮아가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어찌 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그 성품에 반응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면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겁니다. 어느새 거친 표정, 언어, 이기적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점점 변화되는,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거룩하게 되고 사랑해지고 정직해지고 공의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세 문장으로 기억하십시오. 첫째, 믿음은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 이전에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믿는 거죠. 이 성품이 두 번째, 이 성품이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이 성품이 나의 믿음의 근거가 돼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믿음의 삶은 그 믿음에 의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공의, 거룩하심, 신실하심, 선하심, 온전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예. 주는 선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거다.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의 삶의 결과는 결국 뭐다? 가장 좋은 길이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 신뢰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신뢰 가운데.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그분의 성품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의식하는 거고요. 문제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 성품을 의식하고 그 성품의 기초에서 반응해 나가는 것. 이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뭐예요?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이게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임재를 의식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유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하라. 나누지 않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과 신뢰하며 동행할 때 열매가 맺혀질 거다 얘기입니다.

내일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1국에 1900번 광주예향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그런데 이제 전도도 안 하고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전도를 해야 하잖아. 세례를 주고 1년에 1,000명 막 1,500명씩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을 그 사람들한테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최초의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나다 그래서 나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나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어서 뭐 예수 생명이 내게 있을 때 빛을 비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 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포할 때 말씀의 생명이 묻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앞에 매달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주님이 본래 하나님의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해 줘야만 되겠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강단에 딱 서면 원고를 보다가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의 생명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거예요. 왜? 말씀은 생명계 생명을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가슴에 베낄 때는 움직여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시인할 때에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백성 예수 생명의 공동체 우리 종회의 주제인 말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나의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 배고프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돈이 없고 뭐 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는 흰 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긴 선이 그 새긴 것을 받는 자는 그 위에는 알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 영적인 소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공동체 백석이라는 것을 한 묶음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의 하신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을 때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백석의 총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교회에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품은교회 박성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죽어야 사는 은혜라는 제목의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본문에서 논쟁거리가 하나 생기는데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갑작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각기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러 다닙니다. 무리를 이끌어서.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한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어떤 논쟁이었죠? 정결 의식에 대한 논쟁이, 변론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25절과 26절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 누가 더 옳으냐, 구약의 정결 예식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정결 예식, 예수와 세례 요한으로부터 새롭게 나타나는 이 정결 예식이 대체 뭐냐? 이 유대인으로서는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의 정결 의식이 성전과 제사장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과 예수로부터 정결 의식이 새롭게 펼쳐질 수 있느냐? 또 그 문제도 있고 26절에는 이제 누구한테 사람이 더 몰리냐? 세례 요한에게 사람이 더 많이 몰리냐? 예수에게 사람이 더 많이 몰리냐? 세례를 주는데 마치 좀 경쟁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이 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새롭게 시작된 정결 예식, 곧 세례, 우리가 앞에도 다뤘지만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이 죽어 새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옛사람이 죽어 새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근거를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다 씻어버리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되는 그 복된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구원의 영역으로서 이제 세례받았으니까 구원받았어 끝이 아니라 그 물이 우리 삶 전체 모든 영역, 이것을 구석구석까지 찌들어 있던 죄와 더러움까지 씻어내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약 유대인들은, 구약에 의존하는 유대인들은 분명히 논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구약의 정결 예식과 신약의 정결 예식이 무슨 차이가 있냐? 뭐가 옳으냐? 왜 구약의 정결 예식을 무시하고 이 세례를 주는 것이냐? 이 물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냐? 이러한 논쟁들이겠죠. 짧게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구약의 정결 예식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 뭐라고 그랬죠? 더 이상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며 제사장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독특한 방식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원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물로 씻는다는 게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가 과연 구약에서 이어져 오는 것이어서 그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많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좀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인가, 여기까지도 가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 세례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구약의 정결법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왜 사도 바울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세례를 연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조금 이상하게 너무 차갑게 식어버리긴 하는데, 이런 논쟁 얘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들고 와서 이런 논쟁을 했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하면, 무슨 얘기로 넘어가냐면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았던 바로 그분, 그 선생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가르쳤던, 제시했던 바로 그분이 선생님이 가르치신 거 방식 그대로 가서 똑같이 이게 모방하는 것처럼 세례를 베풀던데요? 이거 괜찮은 겁니까? 근데요,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망감이 있죠. 서운함, 불편함, 또 안타까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세례 요한 우리의 스승은 이제 지는 해가 돼버린 것 같고, 저 예수는 뜨는 해가 되는 것 같은, 우리 선생님은 열심히 사역해 왔는데 광야에서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이런 감정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도 요한도 둘 다 뜨면 안 될까요? 왜 예수만 뜨고 요한은 져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의 정결 예식으로 인하여서 이 세례가 대체 뭔가 라고 하는 혼란도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생의 쇠함 그리고 예수의 흥함, 이것에 있어서도 매우 난감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 앞에서, 이런 질문들 앞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제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거니까 논쟁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세례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의 그 흥함에 대한 이야기도 그 제자들이 찾아와 물어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볼수록 이 세례 요한 진짜 멋집니다. 신앙인으로서 정말 매력적입니다. 저도 정말 이런 신앙인이고 싶다. 이제 소원이라도 좀 품게 됩니다. 27절을 먼저 보시면 하늘에서 주신 게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관점은 뭐죠? 성공이죠. 성공. 잘 나간다. 숫자, 규모, 부흥, 성장, 영향력,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일이냐 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겉으로 드러나는 영향력과 규모와 숫자에는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물러나고 예수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끄는 것이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저 겸손하고 또 겸양하고 이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라짐과 잊혀짐과 예수의 부각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곧 세례 요한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가 있습니까? 예수의 잘됨도 아닙니다. 자기의 사라짐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음에 세례 요한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세례 요한이 사라지는 것은 필연적이고 또 예수가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어서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이스라엘

날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마치 그 옛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느보산에 누워 있던 모세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홀로 죽어갔던 것처럼,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이 맞춰져서, 자신의 사명이 완수되어서 기쁨으로 그 일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내가 사라지니 이게 뭐냐라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사라짐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을 같이 볼까요? 세례 요한은 기쁘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아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잊혀지는데 죽음이 왜 힘드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없는 거 아냐? 자식들도 언젠가 나를 잊겠지? 내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잊겠지? 유명하지 않은 나, 불과 몇 년만 지나면, 아니 몇 달만 지나면 내가 세상에서 사라져 아예 흔적조차 없어지는 것 아냐? 이게 잊혀짐, 잊혀짐이 흔든 거죠.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잊혀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시며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정결함의 자리로 끌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다는 것만으로 이 사도 세례 요한은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물러간다라는 씁쓸함이 아니라 나는 이제 나의 사명을 다하고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며 기쁨으로 바라보노라,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지 않아도 그는 얼마든지 괜찮았던 것입니다. 참 멋있는 삶입니다. 궁궐에서 사느냐 초막에서 사느냐 이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멋있는데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왕이면 우리도 좀 유명해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명해지고 영향력 생기고 세례 요한도 그동안 열심히 해왔으니까 이제 안 죽고 세례 요한도 유명해지면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하소연도 바로 이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우리 신자의 불평이 함께 있고 또 의문도 있으면서도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 또 이 질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신자는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멋지죠? 빛이다, 소금이다. 근데 과연 멋질까요? 빛을 발하기 위하여 초는 자신의 몸을 태워야 되죠. 살맛 나기 위하여, 맛을 내기 위하여, 생선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소금은 자신의 몸을 녹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밝히고 그래야만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희생으로 어떤 대가가 치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헌신하고 또 희생하지만 우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누군가가 변화되거나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빛처럼 소금처럼 살았을지라도 나의 의로움, 나의 거룩함, 나의 봉사, 나의 열심, 나의 정성, 이것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라고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경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게 되고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명예, 신자의 자랑, 신자의 열정, 신자의 열심, 신자의 흔적, 신자의 영광,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욕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흔드는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떤 변화를 이뤄낸다라고 하면 그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시도들로 해서 그 시도들로 어떤 영향력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건 역시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의 희생입니다. 사람의 열정, 사람의 수고, 헌신, 우리의 노력, 우리의 눈물, 우리의 땀방울, 이런 사람 냄새가 기독교를 가장 뒤흔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자랑과 유명함이 십자가와 대치가 된다면 그보다 위험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뭘까요? 부인을 빨리 얻으라는 얘기일까요? 나라는 존재를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신념, 내 생각에는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나의 전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오라는 겁니다. 뭔가 가지고, 뭔가 주머니에 넣고 내 생각도 내 자존심도 또 내 계획도 여기저기 찔러놓고 따라오지 말고 너 나 따라오려면 다 버리고 와. 너 자신을 부인해. 너 없는 자로 여겨. 그 말이 바로 뒤에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은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된다, 어떤 멍에를 져야 된다, 힘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처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처럼 너는 네가 죽어야 내 뒤를 따라올 수 있다는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저 예수님 죽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무덤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무덤 안에 들어간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나요? 떠들 수 있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들 자기가 무덤 안에 들어있다고 그러면서 제일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무덤이라면 교회가 제일 시끄러운 거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질이 죽지 않고 혈기가 죽지 않고 내 욕망이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로 인해 내가 산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혈기는 여전히 살아서 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아직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과 재능과 직업과 집과 또 직장과 일터와 하여튼 내가 가진 것들로 나도 어떤 유용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 꼭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내게서 뭔가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비하, 아우 너무 비관적인데요, 염세적인데요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사라져야 하는 존재인 것을 알았듯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말하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걸 놓친다는 겁니다. 죄인입니다. 무지하고 무능하며 무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서는 선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내게서는 거룩한 것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나의 힘으로 내 가정을 사랑의 가정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내 자식들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 내 힘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본질적, 태생적 죄인이니까. 불나방처럼 지옥의 불구덩이로 이것이 맞는지 그런지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죄인이니까. 목구멍에서 솟아오는 것마다 죄악이요 분노요 탐심.

분노요, 시기요, 질투요, 이런 것뿐, 이런 것들 뿐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하고, 내 안에 누구만 사셔야 됩니까? 그리스도만 사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어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모르는 겁니다. 너무도 자주 잊어버리는 거죠.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의 죽기 전 마지막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긴 역사를 다루면서 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시작한 이야기,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낸 이야기,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하신 이야기. 그러함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항하고 또 거부하던 이야기. 선지자를 아무리 보내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 오히려 돌로 쳐 죽였던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5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조상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보지 못한 사람들,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선지자들 말 안 들었지, 선지자들 인정 안 할지 너희 잘못한 거야,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여버릴지 잘못한 거야, 너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죽여버릴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조차 없는 본질적 태생적 죄인이야. 너희는 목이 고다.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슬러. 그러니까 너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예수가 너희에게 필요해서 예수가 왔는데 너희가 예수를 죽여버렸잖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 죄인이라는 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뭐뭐 잘못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넘어가다가 너희는 목이 곧고 굳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인들이다. 본질적 태생적 죄인들이다 라는 말에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에는 두 가지 반응이 항상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방금 한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당시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또 수많은 설교들을 듣고, 어떤 이들은 맞아요, 저 죄인 맞습니다, 나오는 것마다 악한 것뿐이네요, 목구멍에서 기어 올라오는 이 속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들 아무도 알지 못하고 괜찮은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있는 척했지만 나만 알고 있는 이 분노, 거짓, 도둑질, 거짓말, 음란함, 우상숭배, 살인충동,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네요. 그런데 나의 이런 모습을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니, 이제는 이 예수님께 나의 전 인생을 의탁하고 싶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또 한 반응은 뭘까요? 이 이스라엘처럼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숨기,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불같이 화를 내죠. 스데반은 집사는 죽었습니다. 아팠겠지만 웃으면서 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도 아팠겠죠. 죽을 만큼 돌로 쳤으니까요. 큰 돌이거든요. 그때는 큰 돌로 이렇게 죽이려고 던지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봤듯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답니다. 세례 요한처럼 스데반의 시선도 어디를 향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죠. 그분을 향하여 시선이 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스데반이 죽었다고 스데반을 돌로 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사람들이 변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 사울은 오히려 기세가 충만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충동질을 하고

0: 지역 지역마다 다녔었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날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을 변화시킨 것은 아닐지라도 그의 마음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주님이 이 사울을 찾아가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 죽음으로 인하여 주께서 보시고 주가 그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후에 스데반 집사를 돌려쳐서 죽였던 이 사울이었던 바울,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윤리적 성품, 도덕적 성품, 나의 관용하는 그 성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헌신,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이 내 인생을 더 잘 살도록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내 혈기를 죽이고 내 정욕, 내 탐욕, 내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의 자아와 본성이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살리도록 일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아내가 삽니다. 내가 살면 남편이 죽고 내가 살면 아내가 죽고 내가 살면 자식이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일하셔서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살고 싶으시죠? 유명하고 싶고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잘나고 싶고 대단하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무명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초막도 궁궐도 상관없다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어 그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어 그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면 기꺼이 나의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묵묵히 섬기는 사람,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냄새가 진동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품은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9-0246번 하늘품은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우리가 약국에 가면 늘 익숙하게 듣게 되는 말이 있는데요. 식후 30분 하루 3번 꼭 챙겨드세요. 그런데 왜 약은 한 번에 몰아서 먹지 않고 하루에 3번씩이나 나누어서 먹어야 할까요? 약을 먹으면 몸속에서 흡수되고 혈액을 통해 퍼져나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속 약물의 양은 점점 줄어들어 결국 약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마다 다시 약을 챙겨 먹으며 약효가 몸속에 머무는 그 시간을 계속 유지해주는 것이 올바른 복용법의 핵심이라고 하네요. 우리는 몸이 조금만 으슬으슬하고 아파도 하루 세 번 알람까지 맞춰가며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일들에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실까요? 혹시 주일에 한 번 먹은 영적 비타민으로 일주일을 버티려다가 하루에 단 한 번의 기도와 말씀조차 거른 채 영적 영양실조 상태로 하루를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늘 맴돌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호흡을 이어가야 하는데요. 이 저녁에 우리 영혼에 가장 좋은 영양제를 채우고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저녁이 되시길 소망하면서 9월 21일 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청춘 찬양단의 그날이 도적같이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약효가 몸속에서 줄어들기 전에 일정 시간마다 다시 약을 챙겨 먹어야 하듯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 한 번으로 며칠을 버티려다 보면 영적인 약효가 떨어져 세상의 염려와 불평이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내 몸이 아프면 꼬박꼬박 약을 찾으면서 정작 영혼의 갈증과 피로는 너무 오래 방치해뒀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방해 주신 최고의 복용법은 매 순간 이어지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침에 읊조리는 짧은 감사, 지치는 오후에 한 줄 기도, 그리고 저녁의 찬양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영적 복용인 셈이죠. 거르지 않고 꾸준히 섭취할 때 세상의 온갖 유혹과 불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겨납니다. 오늘 저녁 영혼의 참 의사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채우며 영적 면역력을 든든하게 회복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의 분점과 피로를 씩씩하게 이겨내신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말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또 저녁 식사 중에도 행저질라와 함께 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또 출석 체크, 신청 찬양 다 좋습니다.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극동방송액과 카톡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행저젤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0: 한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맛있는 시간 양인재과 육각커피 레스토랑 바리에에서 통합 이용권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찬양 듣고 와서 월요일 코너죠.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기쁠 때도 지칠 때도 내 맘에 흐르는 한 곡의 찬양. 함께 나눠요.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이 시간 광주 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남자 박철수 목사입니다.
0: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을까요?
1: 네, 우리 주님께서 곁에서 위로하시고 은혜 주셔서 잘 보냈습니다.
0: 아멘. 저도 잘 지내는데요. 목사님, 오늘 오프닝 때 제가 약 복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겨서 이렇게 또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효가 떨어지지 않게 하루 세 번 시간을 맞춰서 꼬박꼬박 약을 챙겨 먹곤 하잖아요. 목사님도 그러시죠?
1: 그렇죠. 그걸 잘 지켜야 네. 건강이 빨리 회복되고 네. 또 회복되는 데 큰 도움을 받겠죠.
0: 맞습니다. 네. 우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복을 하려면 그 처방받은 약을 제때 잘 먹어야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 주일에 은혜를 한번 듬뿍 받고는 또 주중에는 말씀이나 기도를 잊고 지내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러고 있어서 제가 문제라서 한번 말씀해 드리는데요. 그렇게 영적으로 탈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약을 불규칙하게 먹어서 병을 키우는 것처럼요. 혹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매일 규칙적으로 은혜를 채우는 삶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1: 네. 우리가 약을 먹어서 건강이 회복되고 유지되어야 되죠. 그런데 약 이전에 저는 밥을 잘 챙겨 먹고
0: 밥을

0: 물을 잘 챙겨 마시는 것이 오. 더 좋은 어떤 건강을 유지하는 그 원천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1: 어, 맞는 것 같습니다.
0: 네, 또 밥이 보약이다.
1: 맞습니다.
0: 뭐 이런 말도 있고요.
1: 네.
0: 약수터. 예, 네. 좋은 물이 나오는 걸 약수터라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밥을 잘 챙겨 먹듯이
1: 네.
0: 또 생수를 잘 챙겨 마시듯이
1: 네.
0: 또 때로는 필요할 때는 진짜 약도 필요하겠죠.
1: 맞습니다.
0: 그것을 잘 먹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어, 그럼 목사님 몸의 약처럼 우리 영혼에도 그렇게 밥이랑 물이랑 약수랑 이렇게 또 챙겨 먹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도분들이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밥이든 약이든 잘 챙겨 먹고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이어가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그런 다짐, 실천 방법이 좀 필요할까요?
0: 네. 어, 특별할 때 먹는 약이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1: 네.
0: 어, 밥을 먹고 물을 마신다.
1: 네.
0: 또 좋은 공기를 마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밥은 뭐 배고프다고 꼭 먹는 게 아니잖아요.
1: 맞습니다.
0: 때가 되면 먹어야 되고.
1: 맞아요.
0: 또 일정한 시간에 챙겨 먹어야 되는 것이 밥이고요.
1: 네.
0: 물도 그렇습니다. 목마름을 느낄 때 마시는 것은 이미 때를 놓쳤다라고 하더라고요.
1: 오.
0: 목마르기 전에 예, 물을 지속적으로 마셔주는 것이 올바른 물 섭취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아, 목마르기 전에요?
0: 그렇죠.
1: 네. 네.
0: 은혜를 약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밥으로 네. 생각하고 또 물로 생각하고
1: 네.
0: 그리고 좋은 산소라고 생각한다면
1: 네네.
0: 뭐 우리가 뭐 늘 어 정해진 시간 뭐 그걸 꼭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고
1: 네.
0: 꾸준히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어서
1: 네.
0: 어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1: 네.
0: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 건강이 유지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1: 네.
0: 주일 예배는 물론 새벽 기도에도 우리에게 있고요. 뭐 개인 큐티 시간도 있고
1: 네.
0: 수요 기도에도 있고
1: 네.
0: 금요 기도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잘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1: 맞습니다. 네. 정규 예배도 잘 참석하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밥이랑 물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도 꾸준하게 말씀, 기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1: 아, 좀 귀한 권면과 또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이 또 이 기세를 몰아서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가정 여러분들 잘 꾸준히 섭취하시라고 퀴즈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말씀 퀴즈 나갑니다.
1: 네.
0: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1: 네.
0: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뿅뿅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1: 아멘. 네, 목사님께서 문제 내주셨는데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니엘이 하루 세 번씩 창문을 열고 뿅뿅을 했습니다. 무엇을 네. 했을까요? 뿅뿅을 했죠.
0: 그렇죠.
1: 목사님, 오늘도 결정적 힌트가 나가나요?
0: 어, 너무 쉬워서.
1: 네. 요거는 한번 기다려볼까요?
0: 네. 네. 뭐, 우리가 숨 쉬는 것 같은
1: 오.
0: 예, 영적인 뭐 호흡이다라고
1: 맞습니다.
0: 하는 그것
1: 영적인 네. 호흡이다 숨 쉬듯 하는
0: 네. 네.
1: 영적인 호흡 좋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강력한 힌트를 또 주셨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153번으로 오늘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인데요. 제가 오늘 명절을 앞두고 첫 번째로 여러분께 드려보려고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광주에 있긴 한데 양인제과 육카커피 레스토랑 바리에 통합 이용권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고요.
0: 저도 받고 싶습니다.
1: 우리 목사님도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0: 네.
1: 네, 또 광주 사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는 맛있는 또 커피와 제과집이잖아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정답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좋습니다. 클래식하여의 감사의 찬양 함께 듣고 왔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목사님. 제가 정답을 공개하기 전에 이 또 사연이 반가워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4682번님께서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초신자 아버지가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피 추석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한 일이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또 초신자 아버님께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해피 추석 되세요. 좋습니다. 또 보니까 1978번님, 1960번님, 4988번님, 0170, 4682, 4540 모두 정답 잘 맞춰주고 계신데요. 목사님, 문제를 못 들으신 분이 계신데 한 번 더 문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우리 문제를 아직 못 들으신 분이 계시군요. 네, 문제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0: 네.
1: 듣고 계시죠?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뿅뿅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0: 아멘. 뿅뿅하며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뿅뿅을 했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강력한 힌트를 주셨는데요. 영적 호흡이다.
1: 네.
0: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 들으면 틀릴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쵸?
1: 그렇죠.
0: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께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드리는 양인

0: 제과 육각 커피 레스토랑 바리의 통합 이용권을 선물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1: 네,
0: 네, 많이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네, 정답 기다리면서 목사님과 또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약을 챙겨 먹듯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변함없이 지켜야 할 그런 거룩한 습관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1: 그렇죠.
0: 상황이 아무리 분주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해 정기적으로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질 때 영적인 면역력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바쁘게 만들고 지치게 하지만
0: 네.
1: 다니엘은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약효가 떨어지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약을 먹듯 다니엘에게는 드리는 이것이 예. 영혼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기 때문이죠.
0: 아멘. 또 다니엘은 어쩌면 한 번이 아니라 하루 세 번씩이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뿅뿅을 했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의지해서 사자굴이라는 그 큰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맞습니다.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고 지켜냈던 이것의 습관은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신다고 건져내주신다는 건져내주신다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통로였습니다.
0: 아멘.
1: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도 일상의 분주함을 멈추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0: 아멘, 아멘. 오늘의 문제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이고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뿅뿅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이거 틀리시면 좀 저한테 혼나야 될 것 같은데 네,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목사님 정답을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1: 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죠. 다니엘이 네.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0: 아멘. 아멘. 아멘. 네, 정답은 바로 기도였는데요. 우리 또 보내주신 분들 보니까 1978번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또 남겨주셨고 또 5591번님께서 정답은 기도입니다. 다니엘을 본받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영적 호흡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우리 영혼이 소생됨을 믿으시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약속드린 대로 오늘의 선물을 두 분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혹시 한 분 두 분 결정이 되셨을까요?
1: 네, 제가 한 분은 아까 마음에 온 분인데요.
0: 누구실까요?
1: 짧고 굵게 뭐라고 했냐면 기도요 이렇게 하신 분. 네. 1065번님.
0: 1065번님.
1: 네, 1065번님.
0: 좋습니다. 혹시 한 분 더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한 분 더 하자면요.
0: 네.
1: 우리 1978번님.
0: 1978번님.
1: 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0: 아멘.
1: 네, 기도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0: 아멘, 아멘.
1: 네, 기도 답을 주면서 또 기도하고 계시네요.
0: 그러니까요. 기도를 정답을 맞추시면서 기도를 네. 하고 계신다.
1: 네, 또 네.
0: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1: 네,
0: 혼자
1: 네.
0: 두 개를 하시는데 제가 많이 배우고 싶네요. 좋습니다. 목사님께서 두 분을 선정해 주셨고요. 맞추신 분들께는 제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 듣고 와서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계속해서 함께 할게요.

0: 아멘.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자전라 월요일 코너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은 찬양 한 곡을 정해서 함께 찬양하고 그 찬양에 대해 말씀 묵상과 기도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할 찬양은 어떤 곡일까요?
1: 네, 오늘 함께할 찬양은 주 예수 나의 산소망입니다. 절망의 밤을 지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예배자의 감격이 가득 담긴 찬양이지요. 이 찬양의 1절은 우리의 모습에서 출발합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있어서 스스로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 어둠 속에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를 그려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둠을 뚫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후렴에서는 참았던 감격이 터져나오듯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었으니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2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활의 아침으로 들어갑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무덤 안에서 부활의 숨결이 시작되고 유다의 사자가 위엄 있게 포효하자 사망이 무너진다고 노래하죠. 그래서 이 곡이 담은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 위에 서 있는 소망입니다.
0: 와, 그럼 이 곡은 절망에서 시작해서 부활의 승리로 끝나는 기승전결이 완벽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 곡은 어떻게 만들어진 곡일까요?
1: 네, 이 곡은 원래 Living Hope, 산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미국의 찬양 사역자 필 위컴과 베델 뮤직에서 사역하는 브라이언 존슨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곡입니다. 재미있는 건 만든 방식인데요. 네? 두 사람이 한 방에 모여 쓴 곡이 아니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만들었다고 해요.
0: 아, 문자로요?
1: 네, 브라이언 존슨이 멜로디

0: 아이디를 음성 메시지로 보내면 네. 필 위컴이 거기에 화답하면서 서로 아이디를 주고받았고 그렇게 오가는 사이 곡이 완성되었습니다.
1: 와, 요즘 시대다운 뭔가 그 MG스러운 작업 방식인 것 같은데요. 이 찬양이 많은 분들에게 지금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0: 혹시? 네, 그렇습니다. 뭐 빌보드 크리스천 송 차트 미국에 네. 거기서 10위까지 올랐고요. 와. 또 미국의 복음 음악 협회가 주는 도브 어워즈에서 예배 음원 부분 상을 받았습니다. 와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사역팀이 우리말로 번안해서 부르며 많은 성도들의 사랑하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1: 맞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찬양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박철수 목사님의 라이브 찬양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0: 아멘. 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절망에서 부활로 이렇게 할렐루야로 이어지는 그 찬양의 흐름이 너무나 은혜롭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함께 찬양하고 왔는데요. 오늘 이 찬양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어떤 구절일까요, 목사님?
1: 네, 오늘 함께 할 말씀은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부터 57절입니다. 오영훈 우리 PD님이 직접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0: 네, 알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다음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쏟은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1: 아멘. 아멘.
0: 아, 목사님, 찬양 제목이 산소망, 리빙 호프잖아요. 산소망은 근데 어떤 그 살아있는 소망을 말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소망에 산이라는 말이 붙는 게 조금 낯설기도 한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좋은 질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산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0: 네.
1: 우리가 일상에서 잘 되면 좋겠다 하고 바랄 때의 소망은 이루어질지 아닐지 알 수 없는 바람이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 위에 서 있는 확실한 기대입니다.
0: 아멘.
1: 그렇다면 이 소망이 살아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3절이 대답을 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0: 아멘. 아멘.
1: 예, 살아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니까
0: 네.
1: 우리의 소망도 살아있다는 거지요.
0: 맞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인데 제가 이런 거를 질문했군요. 소망이 살아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산소망이라는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1: 네,
0: 목사님.
1: 그렇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처지였는지를 알면 이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옵니다. 베드로전서는 박해받고 고향을 떠나 흩어진 나그네들 그런 분들에게 보낸 편지죠.
0: 네.
1: 집도 잃고 가진 것도 빼앗기고 내일이 보이지 않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많으신 긍휼로 너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너희에게는 산소망이 있다.
0: 아멘.
1: 4절에는 그 소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그것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변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두신 것은 어떤 세월에도 상하지 않습니다.
0: 아멘.
1: 5절은 더 든든합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손에 힘이 다해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뜻이지요. 내가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소망은 내 상황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0: 아멘. 마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0: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찬양의 어떤 부분과 연결될까요?
1: 네, 오늘 찬양 2절에서 사망이 무너졌다고 노래하죠. 바로 그 승리 선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진리를 길게 풀어 설명한 뒤 마지막에 사망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바울은 사망에 쏘는 것, 그러니까 사망이 가진 독침, 그것이 무엇인지도 짚어줍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진짜 이유는 죽음 자체보다 그 뒤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죄에 있었던 거지요.
0: 아멘.
1: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독침이 뽑힌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삼킬 수 없고 무덤은 더 이상 우리의 마지막 자리가 아닙니다. 찬양에서 사망이 무너졌다고 노래할 때 그것은 감정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빈 무덤이라는 역사적 사실 위에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57절 말씀처럼 그 승리는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요. 네, 그래서 놀라운 것이죠.
0: 아멘, 아멘. 이렇게 목사님 설명 듣고 있다 보니까 얼마 전 영화에서도 이 찬양이 나왔었잖아요.
1: 그렇죠.
0: 차 앞에서 그들의 심정을 네. 담아서 열심히 또 마음 다해 불렀던 그 찬양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 결국 승리도 소망도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죠.
0: 아멘.
1: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그 어둠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아픔일 수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산 소망이십니다.
0: 아멘.
1: 이 소망은 어떤 밤에도 꺼지지 않고 어떤 세월에도 썩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또 평생토록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네,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 이 찬양이 더 큰 고백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 5941번님께서도 찬양 들으니 너무 은혜가 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아 이제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우리 계신 곳에서도 함께 찬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리빙호프 힘차게 고백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아, 힘껏 주님을 찬양하고 왔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함께 이 마음 모아서 열렬히 정성껏 기도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목사님,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둠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0: 아멘.
1: 주님,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근심과 눈물,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순간에도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0: 아멘.
1: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의 삶 가운데도 부활의 소망이 살아있게 하시고 지친 심령마다 새 힘과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 목사님, 오늘도 귀한 찬양과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아, 마지막으로 방송 가족들에게 인사 나눠주시죠.

0: 사랑하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어떤 것도 꺼뜨릴 수 없습니다.
1: 아멘.
0: 쇠하지도 썩지도 않습니다. 이 산 소망 붙들고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지금까지 광주 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아, 목사님의 기도문처럼 우리는 스스로 주님께 나갈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어둠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티켓을 얻게 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이름 믿고 우리 힘차게 산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일 다시 찾아올 거고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월요일 오늘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큐티를 사랑하는 정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 큐티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실습은 제가 과거에 직접 큐티했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할 때 그동안 강의했던 강의 토대와 일관성을 유지한 차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즉,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큐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큐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개는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적 내용을 소화시킨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큐티는 작년 10월 11일에 큐티했던 내용입니다. 그나도 예외 없이 큐티하기에 골방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밭이 기경대합니다. 또한 제 안에 있는 거친 가루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고 애굽적인 요소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준비 기도가 끝난 후에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당시에 선정된 본문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선정된 본문을 네 차례 정도 천천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큐티 제목을 적었습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 꽃피는 복음의 동력으로 큐티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육가 원칙에 따라 두세 줄로 말씀 요약을 간단히 했습니다. 제가 했던 말씀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에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안부 인사를 부탁합니다. 이상이 제가 말씀 요약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한 보편적인 진리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동역자들과 함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둘째, 바울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개별 안부를 전합니다. 셋째,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이름도 빚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넷째, 성도는 서로 문안하고 축복해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보편적인 진리가 발견되지만 여기서는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선교지에서 만난 복음의 동역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묵상과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의 대단원을 알리는 마지막 장 앞에 서 있습니다. 로마서 하면 흔히 교리, 믿음, 칭의 같은 딱딱하고 엄숙한 단어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인 16장을 펴면 저는 예상치 못한 뜨거운 인간미와 훈훈한 사랑의 온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한 권의 영적 가족 앨범을 넘기는 기분이 듭니다. 본문에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그와 함께 울고 웃었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빙 둘러서서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 같은 장면을 떠올립니다. 본문에는 자그만치 37명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여성도 7명 내지 8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조차 남겨지지 않는 무명의 헌신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그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본문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기로 결단했던 명단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목록입니다. 바울 하면 흔히 냉철한 지성, 완벽주의자, 접근하기 어려운 거룩한 사도 라는 이미지를 갖기 쉽습니다. 오직 예수만 알고 세상에는 전혀 모르는 에고수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16장은 제가 가지고

했던 평소의 편견을 여지없이 깨뜨립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든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울려 살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동역자들 앞에서 바울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적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모가난 성격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양이라 부르셨습니다. 양의 특징은 혼자 살면 죽는다는 겁니다. 때려지어 살아야 합니다. 바울의 또 다른 위대함은 평범한 사람들을 발굴하여 탁월한 동역자로 세우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외의 없이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접한 이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군인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쓰임받기를 자처했습니다. 바울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신도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대치로 헌신하게 만드는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땀과 눈물을 흘리며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밤낮 없이 말씀을 가르쳐 그들을 온전한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기에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37명의 이름은 바로 바울이 지불한 값비싼 대가의 결과물입니다. 본문을 큐티하면서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사람 앞에 붙는 수식어였습니다. 바울이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앞에는 아주 특별한 수식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바울에게 그리고 주님께 어떤 의미였는지를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베베를 가리켜 나의 보호자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은 그를 자신의 사역을 든든히 뒷받침해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바울에게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헌신적이었던 부부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서 함께 피와 눈물을 흘린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이 별명들은 단순히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증명된 우정의 고백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어떤 별명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누군가가 저를 떠올릴 때 나의 소중한 동역자, 나를 위해 많이 수고한 사람이라는 고백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큐티를 사랑한 사람, 늘 말씀에 기름 물었던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저의 인생 중 후반부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바로 큐티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큐티를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냥 25년 동안 하루를 큐티로 시작해서 큐티로 끝난 삶을 일관성 있게 살았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강의 현장에서도 그리고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큐티 방송 사역과 SNS를 통한 매일의 나눔 속에서도 저의 중심은 늘 하나였습니다. 제 인생의 길을 오직 말씀에 묻는 것, 즉 한 단어로 추격하면 큐티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기억할 때 화려한 이력이나 경력보다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불려준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일 겁니다. 누구보다 큐티를 사랑했던 사람, 언제나 말씀에 기름 부르며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 바울은 로마서 16장의 동역자 한 명 한 명을 특별한 별명으로 기억했습니다. 저 또한 매일 아침 말씀으로 만나는 동역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 있는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의 명단은 오늘날 제가 섬기는 공동체의 명단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혼자 달려간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도 로마서 16장을 덮으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올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큐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길을 묻는 훈련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큐티했던 지난 25년의 시간이 증명하듯 말씀은 결코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35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구성원들의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고 격려하는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오늘 큐티가 끝난 후 그들에게 저의 진심을 담은 문자부터 보내겠습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누었던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큐티에 매진하는 저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꽃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2025년 11월 10일에 큐티

0: 했던 사례에 대해 다뤘습니다. 저희 QT 사례가 여러분의 경건 훈련, 특히 QT 일상화와 방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도 저희 QT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끊임없는 경건 훈련을 통해 말씀의 길을 물으며 숙련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월요일 저녁 지금까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경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0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예심선교회는 전도의 뜻이 있는 지역 목회자 및 성도를 대상으로 1일 전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양일로에 위치한 새은혜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9214-8806번 010-9214-88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찬양문화선교회는 다윗처럼 찬양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18일 주일 오후 5시이고 장소는 전남 광주 화순군 학포로에 위치한 한이움 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44-3660번 010-9644-36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 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회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을 본문으로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무슨 손가락 걸고 약속하죠?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합니다. 이건 일본에도 있는 약속 방법인데요. 유비키리라고 해서 새끼 손가락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약속입니다. 왜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하냐 하니까 만약에 둘 중 하나 약속을 어길 시 그 걸었던 새끼 손가락을 자른다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셨죠. 예. 그런데 이게 한국에 와서 새끼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감히 손가락까지 걸었는데도 사람들이 약속을 잘 안 지키니까 자꾸 발전을 합니다. 새끼 손가락 건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은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복사를 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것도 불안하니까 손가락으로 사인까지 해서 마무리를 한다고 해서 점점 약속의 범위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약속하거나 맹세한 것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늘은 제자들에게 이 약속과 맹세에 대한 계명을 가르치십니다. 이제 어느 정도 왜 이걸 가르치시는지 짐작이 되시지요? 저 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맹세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맹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산 위로 올라온 나의 제자 너희는 어떤 삶을 맹세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율법사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은 맹세를 함부로 남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맹세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레위기와 민수기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33절에서 그걸 둘 다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레위기 민수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걸 요약해서 33절에 옛사람에게 이른바 맹세하지 말라 하지 말고 또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요약해 주고 계시지요. 자, 구약은 맹세하지 말라 그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있으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라는 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맹세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34절 상반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든지 뭐든지 맹세하지 말라고 아예 원천 봉쇄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참된 맹세든지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입으로 하는 거짓 맹세든지 상관없이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3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땅 걸고도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 가지고도 걸고 맹세하지 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정 가지고 걸고 맹세하지 마라. 네 몸뚱아리 걸고 맹세하지 마라. 네 주먹 걸고 맹세하지 마라. 네 부모 이름 걸고 맹세하지 마라. 그 어떤 것을 걸고도 맹세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도 하나님 것 아니냐, 땅도 하나님 것 아니냐,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 것 아니냐, 네 몸뚱아리도 하나님 것 아니냐, 그래서 하늘 땅 성전 네 몸을 거는 건 하나님 이름 거는 거나 똑같다. 어떤 것을 걸고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우리가 맹세를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지키고 싶어 맹세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맹세를 했든 땀 마음 품고 맹세를 했든 상관없이 그걸 다 지켜낼 능력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면서 진심으로 맹세를 했다고 한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못 지키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고, 아무리 진심으로 형제 보고 내가 꼭 지킬게 하나님 이름 걸고 내가 약속해 라고 했지만 내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능력이 안 되어서 못 지키게 되면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맹세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3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9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오늘 3계명과 9계명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맹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께서 맹세 대신에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맞으면 그냥 맞다 해라. 아니면 아니다 해라. 마음에 딴 마음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할게요 했다가 속으로는 안 해야지 하는 두 마음 품지 말고 겉으로 말하는 거 하고 속으로 품은 거 겉다르고 속다르지 말고 앞에 사람 앞에 모습 집에 가서 모습 다르지 말고 그냥 너는 맹세해가지고 약속하지 말고 맞으면 맞다 한마디면 충분한 사람을 삶을 살아라. 아니면 아니다 말하는 것으로 충분히 사람들이 믿어주는 삶을 살아라. 주님이 지금 저 맹세가 남발하는 세상에 제자를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뭡니까? 너희는 내려가서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아내라. 너희가 내려가서 이거 맞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하면 아무것도 걸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은 맞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맹세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증거대봐, 맹세를 걸고 하나님 걸고 해봐, 못 믿어서 또 묻고 묻는 게 아니라 너희 한마디면 아, 저 사람 아닌가 보다, 저 사람 말은 예 하면 예인 거고 아니요 하면 아닌 게 맞아,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내 제자가 되라고, 맹세하지 않는 삶, 맹세가 굳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맞는 건 맞다 하고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대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누군가에게 내 결백을,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맞습니다라는 말만 안 하잖아요. 수식어가 진짜 많이 붙잖아요. 이거 진짜 맞습니다 이러잖아요. 맞습니다는 이 진리의 말 앞에 진짜를 붙입니다. 약속하고 도장 찍는 거죠. 그래도 또 실수해서 사람이 안 믿으니까 더 날 안 믿어주면은 하나가 더 붙어요. 이거 진짜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요. 나중에는 그 말도 안 믿어주면 또 설득해야 되니까 이거 진짜 확실히 틀림없이 맞습니다. 나중에는 또 안 믿어주니까 이거 진짜 확실히 틀림없이 내 주먹 걸고 맞습니다. 점점 수식어가 늘어나는 삶. 그건 무엇에 대한 반증이죠? 내가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저번에는 그랬지만 이번에는 진짜야. 아, 저번에는 내가 못 지켰지만 이번에는 진짜 확실해. 아, 저번에는 내가 미안하게 됐지만 이번에는 진짜 확실히 주먹 걸고 우리 아버지 이름 걸고 우리 고향 땅 이름 걸고 내가 확실해. 얼마나 맞습니다 한마디가 통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점점 내가 누군가 앞에 이런 수식어가 늘어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신뢰 없는 삶을 살았으면 수식어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동네를 지나다 보면 재미있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식당 앞을 지나면 원조 비빔밥집이 나옵니다.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고민에 빠집니다. 옆집에 진짜 원조 비빔밥집이 있습니다. 어느 게 진짜야 했는데

옆에 보니 원래부터 원조 비빔밥집이 또 있습니다. 야, 이거 고민되네. 어디가 진짜야 하니까 그 다음 옆집에 원조 중에 원조 비빔밥집이 있으니 그건 다 원조가 아니라고밖에는 볼 수 없겠죠. 한번 인터넷 찾아다 보니 이런 사진이 있더군요. 한번 보여주세요. 원조 전주식당, 그 옆에 또 원조 전주식당, 밑에는 원조 중에 원조, 그 밑에 왼쪽은 원조 전주식당 본점, 가운데는 원주 전주식당, 그 옆에는 원조 새 전주식당. 여러분 같으면 어느 집이 원조인 줄 알고 들어가실까요? 맞다면 맞는 거가 되는데 진짜 맞아, 진짜 참말로 정말로 맞아, 진짜 참말로 정말로 확실히 맞아,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니다 하면 아니구나 하고 믿어줘야 되는데 아니다 해도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확실히 아니야. 믿어줘.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확실히 진짜로 이번에는 아니야. 어떤 삶을 살았길래 아니야 한마디에 이렇게 많이 붙여야 하는지. 예수님은 그런 맹세가 남발하는 산 아래 동네에 맹세를 해야만 하늘 걸고 땅 걸고 예루살렘 걸고 성전 걸고 자기 몸뚱아리 걸고 얘기해야 겨우 통하는 신뢰를 잃어버린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예 하면 통하는 삶을 살아내라, 아니요 하면 그대로 믿는 삶을 살아내라, 너희가 말할 때 굳이 뭘 걸고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라,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너의 삶으로 보여주어 누구든지 딴 사람 말은 맹세를 해야 겨우 믿어준다면 너희 말은 예만 해도 믿어주는, 아니요만 해도 그대로 믿어주는 그런 나의 제자의 삶을 똑 부러지게 보여주어라. 그래서 너희를 오래 지켜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해라. 예수쟁이는 거짓말 안 해. 예수쟁이는 믿을 수 있어. 예수쟁이는 한 번도 앞에서 예하고 뒤에서 아니요 하는 법이 없고 한 번도 겉으로 예하고 속으로 아니요 하는 법이 없어. 이 칭찬 받아내라는 겁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면 뭐 그래? 누가 그래? 응, 강중침 어느 집사님이 얘기했어. 아, 그분이 얘기했어? 그럼 맞아. 이렇게 신뢰받는 사람 되어라는 겁니다. 1895년 을미사변이 있었습니다. 10월 8일 궁궐난으로 일본의 미우라 고로이의 주도하에 조선의 협력자들과 함께 궁궐안으로 쳐들어와 권영합에 침입하여 국모인 명성왕후를 시해했습니다. 명성왕후를 시해한 다음에 궁궐 뒤쪽에 가서 장작을 쌓아놓고 불에 태웠습니다. 을미 사변입니다. 아내의 죽음을 눈으로 본 고종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군이 궁궐 안에 있는 자기 신하와 내통하여 궁궐을 자기 앞마당처럼 쳐들어 들어와 자기 아내를 칼로 죽였으니 얼마나 누구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때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제는 더 이상 믿지 못합니다. 왜? 앞에서는 예 임금님 하면서 뒤로는 죽일 궁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고종은 음식물에 독극물을 타서 죽일까 독사를 매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올려 바치는 밥상을 믿고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밥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외군과 내통하고 있으니 누구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는 궁궐 안으로 자물쇠로 봉인한 양철통 안에 음식을 넣어 유유히 걸어 고종 앞에 와서 그 음식을 꺼내어 먹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는 그의 아내를 통해 고종을 위한 밥을 직접 지어서 궁궐 안에
잠을

대세로 봉한 양철통의 밥을 넣어 고종 앞에 가지고 와서 고종이 오직 그 밥만 먹었다고 합니다. 외국인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언더우드는 선교사의 신분으로 출입이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그때 나라 임금이 유일하게 먹은 밥이 선교사의 밥입니다. 한 달 뒤 11월 28일 임금을 구하겠다고 난입해 들어온 군인들과 궁궐 안을 불법 점령한 왜군들이 밤새도록 총성을 내며 싸우게 됩니다. 그때 고종은 어느 총 어느 칼에 죽을지 모르는 밤을 지나고 있었을 때 그때 고종 옆에서 허리에 총을 차고 밤새도록 고종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와 에빈슨 선교사입니다. 그 후 고종은 무슨 일을 시켜야 할 때면 항상 문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기 예수 믿는 사람 데려오너라.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없느냐? 임금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뿐이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앞에서 이해하고 뒤에서 다른 마음 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고종이 곁에서 삶으로 지켜본 거지요. 앞에서 이해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뿐이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사건 이후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 어린 삶을 전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맹세가 남발하는 저 산 아래 세상에 당신의 제자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보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너희 말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내라. 아무것을 걸고 맹세하지 않아도 너희 말 한마디면 다 믿어주는 그런 신뢰받는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람 앞에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나님의 이름, 교회 이름, 자기 직분 이름 걸고 얼마나 맹세합니까?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라고 말하고 내가 성도인 줄 아냐고 강남중앙교회의 집사권사 장로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직분 걸고 교회 걸고 하나님 이름까지 걸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려다가 지키지 못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돼 일컬어지고 교회의 이름이 실추되어지고 위상이 실추되어지고 예수쟁이는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참 우습고도 슬픈 유머가 있었지요. 예수 믿는 사람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 아니 아니 뒤통수만 뜬다. 그 시간에도 물고기와 이야기하느라. 예수쟁이 하면 이제 말 많은 사람, 말만 많이 하는 사람, 말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조롱받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보게 설마 내가 거짓말하겠는가 하고 못 지킵니다. 여보게 내가 강중침 이래 봬도 강중침 다니는 성도인데 내가 거짓말하겠는가 맹세하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결국 못 지킵니다. 의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이기에 자기가 맹세한 걸 자기가 어떻게 다 지켜내요? 의도가 나빠서도 안 지키고 거짓말로 거짓 맹세를 했을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진심으로 맹세를 해도 인간이 하는 일에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지키지 못했을 때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의 위상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가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맹세하면 저에게도 부끄러운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목회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하도 젊은 나이에 달라스에서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 29

1900년대 시작했거든요. 근데 달라스에서는 사우스 웨스턴이나 신학교에서 공부하러 왔다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부임해서 목회하다가 PhD 박사학위를 마치면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임지를 옮기거나 이제 이렇게 뭐 청빙받아서 가게 되기 때문에 젊은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순식간에 떠나는 일이 많아요. 성도들은 늘 불안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젊은데 몇 년 후에 어디서 불러가겠지? 그럼 또 우리 버리고 가겠네. 29 젊은 목사 앞에 성도들의 눈이 다 말을 해줘요. 목사님도 좀 있으면 갈 것 같다. 저렇게 젊은 사람이 달라스에 뭐 있다고 이렇게 목회를 계속 하겠냐. 안 봐도 눈으로 의심 충만한 게 보여요.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아, 이 마음으로 목회하면 안 되겠다. 성도들에게 확신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언제부터인가 심심찮게 제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달라스 세미안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저는 달라스 세미안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하니 성도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아멘 하고 그렇게 좋아하더군요. 어느 날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목사님이 달라스에 오셔서 저희 교회 세미안교회에서 설교를 한 다음에 저랑 식사를 하면서 오시는 목사님마다 저에게 늘 누구나 물어요. 최 목사님, 그래 계속 달라스에 있을 거요? 항상 물어요. 그 말은 좀 큰 데 가서 크게 목회하라는 사랑 어린 그런 질문이겠죠. 그분도 역시 묻습니다. 최 목사, 달라스에 계속 있을 거요? 예, 목사님, 저는 달라스에 뼈를 묻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허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최 목사 어디로 가? 라고 말씀하셔도 불순종하고 계속 목회할 거야? 아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가야죠. 아니,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잖아. 그럼 성도들에게 거짓말한 거잖아. 뼈를 묻는다라는 말 거짓말이잖아. 앞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게, 여러분, 저는 우리 세미안교회에 뼈를 묻는 심정으로 목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뼈를 묻는다는 말을 하지 않고 뼈를 묻는 심정으로 목회한다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뼈를 묻겠다는 기특한 마음이겠지만 그게 얼마나 지킬 수 없는 교만한 맹세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맹세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뼈를 묻는다는 말은 제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입에서 마침내 나와야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의 목회의 태도와 저의 목회의 진심을 오래 지켜본 성도들의 입에서 우리 목사님은 정말 달라스에서 뼈를 묻을 모양이야. 그분들이 지켜보고 말해주는 것이 100번 제 입으로 강조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힘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맹세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본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진짜 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다고. 정말로 참말로 내 말이 맞아라고 내 입에서 맞다라는 말이 나와야 진짜가 아니라 나를 지켜본 사람이, 몇 년 지켜본 사람이 기어이 야야 저 사람 말은 맞아,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맞아, 내가 내 입으로 맞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본 사람이 당신 말은 맞아라고 해주는 그 말이 진짜 백이 말이라는 겁니다. 나는 잘 들어 거짓말 안 해. 난 거짓말 안 해. 내 입으로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지내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저 사람 거짓말 안 해. 세상은 자기 입으로
자기의 결백

0: 을 주장하지만 주님은 너희의 삶으로 그걸 묵묵히 살아내다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말할 때 저 사람은 맞다 그러면 맞아, 저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야, 더 이상 묻지도 마, 사람의 입에서 나와줘야 그게 진짜 멋진 삶이라는 겁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내 입에서가 아니라 타인의 입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강중침 성도들이 서울 하늘 아래 살아가면서 보증수표처럼 통하는 신뢰받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강중침 다니는데 거짓말할 것 같아? 내가 강중침 교회 집사인데 설마 거짓말하려고 내 입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증수표처럼 살아내는 그 삶 때문에 어느새 서울에 있는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야야 강중침 성도들은 거짓말 안 하더라, 앞에서 예 해놓고 뒤에서 아니요 하는 법이 없더라, 강중침 성도가 맞다 하면 그거 맞는 거더라, 이런 칭찬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맹세하지 말라가 아니라 맹세 안 해도 되는 삶을 살아라는,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 맹세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맹세보다도 더 신뢰를 주는 삶, 맹세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멋지게 살아내어 무너져버린 한국교회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잠언 28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항상 경외한다는 것은 매 순간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외해야 할까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일부러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부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은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으며 예수님이 이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잊었다는 것 아닐까요? 이 시간 주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주님의 임재를 늘 의식적으로 일부러 생각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살아계신 주 러빔의 찬양 들으시고요. 보이지 않아도 이정미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웨이홈의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매일 매순간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의식하는 것, 일부러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임재 연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뻐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5512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침례를 받으셨다고요. 와, 축하드립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네 신청해 주셨는데, 아, 이 찬양에 이분의 삶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5512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풍성한 찬양으로 임재 연습을 하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이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김대한의 찬양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자, 내 삶의 노래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오늘도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열려 있고요. 0069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갈게요. 성경 필사하면서 찬양 듣고 있습니다. 조수아의 꽃들도라는 찬양을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모두에게 샬롬을 전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5879번님께서는 예쁜 부추꽃을 이렇게 사진 찍어 보내주셨어요. 지선 전도사님, 저희 집 텃밭에서 자란 부추꽃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이렇게 생명을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꽃 한 송이가 자라려면 정말 수많은 정성이 들어가는데 바로 여러분이 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방송 듣고 계신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 하나님이 키우시는 꽃,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이 찬양 들었으면 좋겠네요. 아, 꽃들도 찬양을 또 마침 신청해 주셔서 여러분의 다양한 메시지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0069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꽃들도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주신 찬양곡 이어서 시편 8편 마커스의 찬양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주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영적 훈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대화와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서 늘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찬양들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또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보내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드려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였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0: 주일 드라마 인생의 어려운 질문들 시리즈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시는가?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있는 건지 궁금할 정도로 어떤 이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난이 심한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불치의 병에 걸렸을 수도 있죠. 아마 그 고난과 고통은 이보다 훨씬 클 수도 있고 그가 바로 여러분 중 한 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일 견디기 힘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얘기를 전한다 해도 그들에게는 그 얘기가 전혀 실감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힘든 삶을 살아오며 하나님이 만일 계신다 해도 자신들의 고난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라 생각해왔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마도 만일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걸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끔찍한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답을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계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주 깊은 곳까지 돌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그 답을 어떻게 찾아가고 있는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1: 제 이름은 도마입니다. 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명이지만 제가 제자가 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전 가죽공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따라가자 하셨죠. 사실 전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하고 다시 하던 일이나 열심히 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전 그냥 하던 일을 멈추고 아버지 집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됐죠.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는 저의 의심이나 질문들을 귀찮아하시거나 싫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솔직하게 꺼내 같이 얘기하길 바라신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직접 목격하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도 점점 사그라졌죠. 하지만 정말 감탄밖에 안 나오는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며 쉽게 답을 찾기 어려운 다른 질문들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예수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2: 당연하지 도마. 그래, 오늘은 뭐가 궁금한 것이냐?
1: 오늘 길에서 만났던 노인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던.
2: 그래.
1: 왜 그 노인을 치유해 주셨습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저도 그 노인이 예수님께 치유받고 이제 볼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그런데
2: 왜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로구나.
1: 예, 맞습니다. 혹시 그게 어떤 숨겨진 죄 때문인가요?
3: 예, 선생님. 그게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2: 빌립.

0: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은 맹인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건 그 사람의 죄 때문도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1: 아, 그렇다면 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맹인이 되게 하신 건가요?
0: 그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1: 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0: 도마, 오늘 오랫동안 맹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앞을 볼 수 있게 된 일 말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 그게... 그 맹인의 주변 이웃들이 그가 앞을 보게 된 걸 알고는 난리가 났었죠.
0: 그래, 그들이 무엇 때문에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된 것이지?
1: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그가 치유받은 걸 보고 놀랐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가 오랫동안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요.
2: 아, 근데 본인은 그게 자기가 맞다며 강력하게 얘기했죠.
1: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말다툼을 했고, 그 노인은 자기가 어떻게 치유받게 된 건지 새로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계속 얘기해야죠.
0: 그래서 그들이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했지?
1: 사람들이 그 노인을 회당의 종교 지도자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2: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치유받은 사람을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1: 예, 사람들은 그가 치유받은 걸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0: 그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2: 그들이 목격자들을 부르고
1: 그들의 부모님을 신문도 했고요.
2: 그리고 그 사람도 신문하고요.
0: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지?
1: 그들이 그 노인에게 맹세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뭘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눈을 뜨게 해줬는지 물었습니다.
0: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답하더냐?
2: 제가 이미 얘기했는데 듣지 않으셨나 봅니다. 왜 그걸 다시 말하라 하십니까?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으셔서 그러십니까?
1: 예, 맞습니다.
2: 이렇게?
0: 그러니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내 제자가 되려 하냐는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하더냐?
1: 그에게 비난을 퍼붓고는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0: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힘겨운 삶을 살며 업신여김을 받던 사람이 지금은 보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기 위해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지. 그가 치유받았지만 그의 고난은 끝난 것 같지가 않으니 뭔가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
1: 네, 뭔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영광을 받으셨다. 한 사람은 이제 볼 수 있게 됐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에 대해 얘기하고, 그 사람은 종교적 권위자들 앞에서 자기를 고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간증했다. 아직 할 일이 남았다.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우린 우리를 보내신 이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한다. 밤이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내일 우린 자신의 시력을 찾게 된 이 새 친구를 만나라고 할 것이다. 그의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3: 빌리! 아직 그 사람 못 찾았어요?
2: 예, 아직이요. 도마는요?
3: 아니요, 흔적도 없는데요. 잠깐만요.
2: 왜 그래요?
3: 저기 있어요. 저기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2: 예. 아, 가보자. 예.

0: 누구요? 내가 도울 일이 있겠는가? 누굴 찾는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전 어제 이 동네에 오신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 성함을 몰라서.
0: 사람들은 그를 여러 이름으로 부르지. 그대는 인자를 믿는가?
1: 그분이 누구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습니다.
0: 그대가 지금 그를 보고 있다. 지금 그대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1: 당신이셨군요.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제 눈으로 이렇게 직접 뵙게 되네요. 주여, 제가 믿습니다.
0: 그대로 인해 내 마음이 기쁘다.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으나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완벽한 시력으로 보아도 눈앞의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 나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보지 못하면서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2: 선생님, 여기서 잠시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혹시 권위를 가진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럼 우리도 눈먼 사람이라는 말씀이신지요?
0: 그대들은 율법 선생들이신가? 우리 대화가 흥미로웠나 보군. 만일 그대들이 맹인이라 한다면 죄가 없겠지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죄가 그대로 있는 것 아니겠어?
2: 감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0: 내가 진리를 말할 테니 모두 잘 들으시오.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고 강도요. 도둑이나 강도는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요.
3: 어떡할 거야? 우리가 도둑이라니.
4: 예수님, 또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0: 그래, 얼마든지 하거라, 도마.
4: 어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제 볼 수 있게 돼서 아주 기뻐하는 것 같긴 했지만.
0: 그 자를 걱정하고 있구나.
4: 예, 걱정이 됩니다. 회당에서도 쫓겨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동네 사람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조차 같은 취급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그를 피할 것이 뻔합니다. 예수님, 그 사람은 맹인으로 살 때보다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0: 그에게는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가 아니었다. 도마, 앞을 볼 수 없는 것보다 더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지.
4: 오늘 바리사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0: 그렇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도마, 우리가 저녁쯤 돌아올 때 네가 보기엔 그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사람이 절망에 빠진 것 같더냐?
4: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0: 네가 보기에는 오히려 기쁨이 넘치

0: 것 같지 않더냐?
1: 예. 그러고 보니 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불쌍하게도 자기에게 벌어질 문제들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아니다, 도마. 그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1: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마냥 행복할 수 있습니까?
0: 그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거나 단순히 앞을 볼 수 있게 돼서 좋아한 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기쁨이 넘쳤던 것이지. 어제 그는 어둠 속에서 살며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잃어버린 영혼이었다. 그의 육체적 장애 때문이 아니었지. 하지만 오늘 그는 육체적 장애를 치유받기도 했지만 인자를 믿음으로 인해 참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는 더 이상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며 새로운 빛을 보게 된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가 그렇게 기쁨이 넘쳤던 이유였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처럼 우리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며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벗어날 수 없고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죄의 짐이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했죠.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라면서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고 증언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뿐입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사시고 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 길에 대해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인생의 어려운 질문들 시리즈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시는가. 출연 서령범, 홍성원, 장민혁, 신범식,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번으로 문자 혹은 극동방송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김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1961년 한 의사가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로세토라는 마을에 농장을 마련했는데요. 그는 마을 주민들의 심장병 발병률이 이웃 마을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실제로 로세트 마을의 경우 55세에서 64세 주민들이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65세 이상의 발병률도 미국 전체 평균의 절반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는 당시 의학계의 관심을 끌어 학자들이 그 원인을 조사했는데요. 그 원인이 바로 이웃 간의 유대감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로세트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이탈리아에서 온 이민자들이었는데 가난한 이웃을 무시하지 않고 경제적 혹은

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돕는 등 서로 간의 유대감이 남달랐다고 하네요. 이런 유대감이 경쟁적 삶에서 오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줄여서 그들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쳤던 거지요. 사람은 사랑할 때 건강해지고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기쁘게 할 수 있고 공동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곁에 도와줄 이웃은 없는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102편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10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 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편 119편 114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은신처고 방패시고 삶의 전부가 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시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실 분이 오히려 섬기러 오신 겁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밤 그 낮아짐을 기억하며 김도윤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I Surrender All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실 수도 있었는데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위로 올라가려고 무던히도회를 씁니다. 더 인정받고 더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신 겁니다. 낮아지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섬기는 것이 이기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낮은 자리에서 오히려 사람을 살리셨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바꾸신 겁니다. 힘으로 누르신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이기신 겁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나는 너무 작아서, 빈들의 여름, 권사랑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바피츠의 As We Worship, 캐티 트로콜리의 Go Light Your World,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Our Great Go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부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돌인데 이 돌이 비뚤어지면 건물 전체가 다 무너지기 되기도 하고 비뚤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돌입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은 원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인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버린 예수님이 사실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신 겁니다.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사람들이 버린 것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세우십니다. 오늘 밤 그 하나님의 방식, 그 사랑의 방식에 감동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김수남의 바램, 오버플로우의 사랑하고 사랑합니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벨라 아이젠버그는 유대인이란 이유로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에 끌려갔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고요. 모든 것이 이전과 같이 평화롭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전처럼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없던 거였습니다. 목숨에 걸린 상황에서 도피를 하던 그녀는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하는 상황도 경험했고요. 또 전혀 의외의 인물이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는 일도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수용소에서 해방된 뒤에도 누군가를 만날 때 아, 이 사람은 날 숨겨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쉽게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벨라 아이젠버그는 그녀의 삶을 취재하던 작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난 친구를 사귈 때마다 속으로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날 끝까지 숨겨줄 수 있을까? 만약 당신이 내 나이가 됐을 때에도 여전히 그런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곁에 두고 있다면 성공한 거예요. 반대로 당신이 실종이 되든 죽든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유명하든 난 전혀 신경 안 써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니까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한번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그대 여러분은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길, 그리고 내 자신을 연단하고 또 그런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18장 24절 말씀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소프라노 신영옥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어노인팅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의 비밀을 지켜줄 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한 사람이 되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두 개의 질문에 모두 예 라고 대답하는 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의 질문에만 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 근데 좀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누군가에게 끝까지 함께해 줄 수 있고 비밀을 지켜줄 수 있고 배신하지 않는 누군가의 그 한 사람이 되어주는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응원해줘야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잠언 18장 24절 말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함께 따라 부르셨죠?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람 월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의 말씀 잠언 18장 24절 말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저는 삶에서 경험했는데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기도해주는 친구. 형제보다 친밀한 그 친구가 있음이 주님께 감사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잠시 눈을 감아보시고요. 그런 친구를 떠올려보세요. 아무도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질 겁니다. 저는 그런 친구를 마통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친구죠. 그런 친구 제 주변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결국에는 그런 친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이 세상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군사로,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안입니다. 멋지고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한 적 있으신가요? 따뜻한 음성으로 조심스레 건넨다 하더라도 때론 그 말로 인해 누군가는 평생을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세속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조언하는 일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에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용기와 축복을 나누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올레브의 서로의 곁이되어로 달빛가스 문을 열었습니다. 섬김과 용납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쉬리의 블레싱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휘트니 휴스턴과 CC 와이넌스의 카운트 온 미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리즈너스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강명식의 헤이븐 메들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하은의 인내하신 구세주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유요한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주리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라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크리스 에일스의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앤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여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는 누가 쥐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내가 결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키를 내가 쥐고 있다라고 여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결정하고 꿈꾸고 또 노력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적 사상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에게 서원하고 가장 큰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하죠. 즉 내 인생의 키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원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삼아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기쁜 생활 가운데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전해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내 삶은 주의 것이 됩니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지, 내가 뜻하는 대로 되어야만 해 라고 생각하다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멸망의 길입니다. 내 삶을 또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가 아니라 그 반대의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과 F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AM 11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신앙 간증, 탈북민분들의 신앙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받으신 은혜들 그리고 청취 소감뿐만 아니라 북녘땅에 계신 영혼들에게 보내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와 한 줄 기도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박경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가까운 탈북민 분들, 북향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통일민, 통일을 위해서 먼저 와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민족, 통일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정전 고향을 떠나 이 한국에 오기까지 한국교회의 섬김과 또 나눔으로 지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을 받고 또 탈북을 하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민분들, 북향민, 이 통일민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들이 참 많은데요. 이 시간에는 그분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 자매님의 이야기 살펴보실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이 자매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도 함께 들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에스더 기도운동 철야 예배에서 함께 은혜 나눠주신 한유미 자매의 간증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제가 중국에서 팔려가지 못하고 남들이 그렇게 시집 잘 간다는 시집도 못 가고 중국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북한에 어머니한테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찾아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내 이제는 식당에서 일 조금 했으니까 그 300원씩도 한 3개월을 모았어요. 900원 한 1000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북한에 보내야 되겠다 해서 전화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무슨 너는 정신 나간 소리 아니니? 여기 오마이 된다. 네 가고 나서 선거했는데 너는 행방불명으로 해가지고 오마이 된다. 네 저기 아래 동네 가라 해서 1000원씩이나 모았다니까. 내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오지 말래요. 그거 가지고 여비로 해가지고 차비로 해가지고 한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한국 어떻게 갑니까? 해가지고 할머니가 네가 중국에 가 있는 동안에 다음 해에 한국으로 갔대요. 할머니 연락처를 아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야, 북한에서 연락이 더 빨라요. 그래서 북한에서 연락처 받고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다른 여성분들처럼 어떻게 시집가서 맞아대거나 노동만 하거나 또 어떤 다른 일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일찍이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저는 반성을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살기 편하니까 또 기도를 소홀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다가 어디 아프거나 뭐 하면은 또 번질하게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 하나님 이러면서. 그러다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고 한국행에 가야 된다 하니까 얼마나 그게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야, 이 남자 손을 가는구나, 이 생각에 이거는 잡히면은 종신이구나, 나 이제 못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2004년도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또 하나님을 또 막 찾았잖아요. 막 찾고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우리 29명이 국제 학교로 들어가서 인권으로

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사관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북한 분들 중에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4명이 있더라고요. 저까지. 그 29명 중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런 경험도 했어요. 영사관에서 예배도 드려도 된다 하니까 교회에서 살다 오신 분 중에 나이 있으신 분은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 그 항상 그분이 성경책을 보고 있으니까 별명이 목사였어요. 그분이 설교를 하고 저는 이제 찬양을 인도했어요. 찬양이 거의 오락회처럼 했어요. 이제 박수도 치고 그리고 제가 또 노래를 잘못 불러요. 잘못 부르는데 이제 다 같이 부르면 내 목소리가 죽잖아요. 잘 티가 안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또 하나님한테 매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무사히 와서 부산에 저는 집을 받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또 한국에 나오니까 또 세상 유혹에 또 빠져가지고 또 교회 안 다녔어요. 안 다니고 또 한참 살다가 제가 재혼이에요. 아기 낳고 살다가 좀 사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 2명을 키운다는 게. 그래가지고 말이 좀 그때 힘들어가지고 또 매달렸어요. 하나님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제 기도 제목이 그냥 저는 잠언의 4장 23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든 지킬 것 만한 중에 네 마음을 가장 먼저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힘들 때그 말씀이 너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중국에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는 가야 되니까 계속 나는 밀어달라고. 이렇게 부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찬양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거 또 열심히 부르다가 아기 낳고 혼자 애 둘을 키우면서 살때그 잠언의 말씀이 가장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너무 자유롭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의 기둥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 앞에 두지 않으면은 어느새 어떻게 그 많은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유혹이든 넘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딱 생각해서, 아, 이 말씀이 나한테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딱 잡아가지고 정말 정말 힘들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할 때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 저는 참 좋은 사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있으니까 항상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늘 어려운 사람 있으면 제가 많이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도우려고 애쓰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재혼을 해가지고요. 이제 셋째를 낳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히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 가정만큼은 제가 바르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게끔 노력하면서, 저도 한국에 와가지고,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불행했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굉장히 불행했어요, 저는. 중국에서도 그렇고, 잡혀나가가지고,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똥 주우러도 다니고, 그러니까 맞아 되는 게, 예를 들면 구루마 끄는데 빨리 못 간다고, 이가나 빨리 끌어라 하고, 이렇게 맞아 대고, 실제로. 예, 그런 식으로도 맞아 대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몰라요. 정말 내가 인간의 그 존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다 짓밟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어린 시절 때부터 그렇게 살아오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우리나라는 돈이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냥 다 내가 노력하면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인상도 펴지고, 예쁘단 소리 많이 듣고, 너무 밝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으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저는 정말 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게첫 번째, 너무 잘한 거고요. 제가 하나님 딸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거 자체가 기적이어서 북한에도 저같이 이제 버림받은 사람이 없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겨서, 그래서

0: 하나님 사랑을 또 저처럼 느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를 탈북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제가 한국에서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저는 그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먹고 살면 돼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인생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아, 나이 40에 무슨 성공, 앞으로 성공할 일이 많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제가 살아온 거를 보면은, 야, 유미야, 너 잘 살았다. 너 잘 살아오고, 그래도 네가 어떻게 살던 간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항상 따르고 하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저는 많이 깨닫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곳 대한민국에서 정말 모범적인 탈북민으로, 모범적인 탈북민 크리스천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한유미 자매님.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한유미 자매님의 그 삶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북향민 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비전을 갖고 복음 통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계속 응원해 주시고요.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가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재확인하고 영변과 강선 등에서 이어지는 핵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재개 여부를 놓고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오는 22일 중동 6개 나라 지도자들과 만나 이란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5주년을 맞은 가운데 후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주민들에게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풍계리에서 이뤄진 반복적인 핵실험이 주변 안반을 손상시키고 기존 단층을 다시 움직이게 해 2027년 6차 핵실험 이후 지진 활동이 수년 동안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흥과 해산의 돈주들 사이에서 화면과 무선 마이크가 달린 일체형 증폭기가 인기를 끄는 반면에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은 기존 스피커마저 팔아 생활비에 보태는 등 소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집도의와 휴머노이드 로봇 두 대가 수술기구 전달과 내시경 조작 등을 나눠 수행하는 수술 보조 시스템을 처음 공개하고 2029년 임상시험을 목표로 개발에 나섰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해외 16개 나라 소비자 조사에서 해외 의료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응답자들이 한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 관광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60%를 넘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앙일보는 궁궐과 미술관, 한강 등에서 야간 문화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기존 공간의 운영 시간을 늘려 관광과 소비를 키우는 야간 경제가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회원국들이 북한은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AEA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70차 정기총회에서 관련 결의를 찬성 103표, 반대 6표, 기권 14표로 채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결의는 북한의 핵활동이 지속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와 경수로 가동 정황, 평산 우라늄 광산과 정년 공장의 활동 확대 등을 우려사항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은 여전히 핵실험을 지원할 수 있는 상태라고 평가했는데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영변 핵단지에서 추가 우라늄 농축시설이 확인됐고 강선 농축단지의 증축건물도 올해 초부터 가동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며 비핵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을 다시 시작할지를 놓고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향후 대응과 관련해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며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는 오는 22일 뉴욕 유엔 총회를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등 걸프 지역 6개 국 지도자들과 만나 이란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미국 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상 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의 대규모 작전 재개에 대비해 중동의

투입된 현재 미군 병력 규모를 연말까지 유지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이란 혁명수비대에 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경제적 압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지 35주년을 맞아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남북한은 냉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으로 동시에 가입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35년 전 북한과 한국이 유엔에 가입했다며 한반도 전역의 주민들에게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유엔 가입 이후 국제 평화와 안보, 개발과 인권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왔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도 세 차례 지냈습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는 남북 동시 가입이 대결을 넘어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 계기였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한 평화 공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풍계리에서 반복된 지하 핵실험이 주변 안반을 손상시키고 잠자던 단층까지 다시 움직이게 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대와 중국 청두 이공대, 중국 과학원 등이 공동 연구팀은 한국과 중국에서 17년 동안 관측한 지진파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풍계리 만탑산 일대에서 모두 6차례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는데 특히 가장 큰 규모였던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지진호 활동이 수년 동안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 핵실험 뒤 발생하는 작은 지진은 수주 안에 줄어들지만 만탑산에서는 지진 발생 지점이 북북서 방향의 기존 단층들에 따라 집중됐습니다. 연구진은 반복된 핵실험이 지하 안반의 균열과 손상을 쌓고 지하 응력 상태를 변화시켜 이미 움직이기 직전 상태였던 단층을 재활성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핵실험 이후 지진을 단기적인 현상으로만 봐서는 안 되며 장기간 관측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함흥과 해산의 돈주 계층 사이에서 화면과 무선 마이크가 달린 일체형 가정용 증폭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스피커에 TV나 별도의 기기를 연결해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음악 재생과 노래 기능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특히 12V 전원을 사용해 정전 때도 차량용 배터리 등을 연결할 수 있고 전력 소비가 적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는 북한에서는 전기를 적게 쓰는지가 전자제품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함흥에서 이 제품의 가격은 중국 돈 1,500에서 3,500 위안, 우리 돈 약 30만에서 70만 원으로 북한 시장에 쌀 수백 킬로그램을 살 수 있는 금액인데요. 경제력이 있는 주민들은 스피커를 구입해 평소에도 음악과 노래를 즐기지만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스피커마저 중고로 팔아 생활비에 보태는 경우가 많다고 소식통을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경제력에 따라 소비와 여가 생활의 차이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 팀처럼 역할을 나눠 수술하는 수술 보조 시스템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최근 염소 간을 이용한 모의 담낭 절제술에서 집도이 한 명과 휴머노이드 로봇 두 대가 협업하는 모습을 시연했습니다. 한 로봇은 의사의 음성 지시를 인식해 필요한 수술 기구를 찾아 건넸고 다른 로봇은 복강경 내시경을 움직이거나 조직을 잡아당겨 수술 부위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기존 수술 로봇이 의사의 원격 조작을 받아 정밀한 수술을 수행하는 방식이라면 이번 로봇은 기존 수술실과 수술기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간호사나 보조의사의 역할을 돕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로봇이 수술 도구 5종을 짚는 성공률은 100%,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성공률은 98.7%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아직은 모의 수술을 통한 연구 단계로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연구진은 안전성과 책임 문제 등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 2029년 담낭 절제술 등을 대상으로 첫 임상시험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해외 소비자 조사에서 한국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방문하고 싶은 국가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16개국의 성인 7,100명을 조사한 결과 해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37% 한국을 선호 국가로 꼽아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의료 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자국보다 높은 의료 서비스 수준과 국가 병원에 대한 신뢰 등이 많이 꼽혔습니다. 의료 관광이나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앞으로 한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61.2%로 전년보다 1.4%포인트 높아졌는데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한국 방문 의향이 높았고 진료 분야 가운데서는 피부과와 한의학에 대한 이용 의향이 높았습니다. 다만 이번 결과는 실제 외국인 환자 이용 실적이 아니라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 결과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국가별 시장 특성에 맞춰 해외 환자 유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앙일보는 미술관과 궁궐, 한강 등 기존 공간을 밤까지 활용해 관광과 소비를 늘리는 이른바 야간 경제가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경복궁 별빛 야행과 창덕궁 달빛 기행 같은 야간 프로그램은 예약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고 미술관과 박물관도 운영 시간을 늦추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주요 문화시설을 금요일 밤까지 개방하거나 도심 야경을 즐기며 달리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야간 문화 행사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연구원 조사에서는 서울시민의 78.8%가 최근 1년 사이 야간 활동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대신 기존 공간의 운영 시간을 늘려 관광객의 체류 시간과 소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교통과 안전,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야간 콘텐츠를 늘리는 서울형 야간경제 구상을 내놓고 앞으로 5년간 야간 소비를 5조 원 추가로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간경제가 단순히 늦게까지 문을 여는 것을 넘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경험과 안전한 도시환경을 함께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9월 22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화요일 남한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는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인천 19도, 서울과 수원, 강릉이 17도, 춘천은 15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8도, 춘천 27도, 강릉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 역시 온종일 화창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전주 18도, 청주와 광주 17도, 대전 16도, 세종 15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광주 31도, 전주 30도, 청주 29도, 대전과 세종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와 제주도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부산과 제주 20도, 울산 18도, 대구 17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대구와 제주 28도, 부산과 울산은 27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온종일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개성 17도, 평양 15도, 신의주 14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개성 28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도 하루 동안 맑은 하늘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 16도, 청진 13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0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와 제주의 날씨는 대체로 맑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서해 중부와 제주도 모두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맑은 하늘 이어지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대체로 1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는 오후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2일 화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2787 성도님 부산에서 문자 주셨고 또 5822 성도님은 대전에서 또 0079 성도님은 제주에서 문자를 각 남겨주셨어요. 또 이외에도 서울과 경기권에서도 또 강원도에서도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5052 성도님께서 전주에서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제가 새벽녘에 화장실을 가게 되거나 또는

일찍 잠에서 깨게 되면 항상 거실에 틀어져 있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왠지 북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서 문자를 보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북녘 성도들에게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북녘의 성도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 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창조주, 나의 구세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또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북녘의 성도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또 이렇게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도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ㄴ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요령 캠페인. 우리 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다른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안에서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도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나가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세계에서 최장수 부부로 소문난 한 영국의 부부는 행복한 금슬의 비결을 미안해라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해라는 말보다는 조금 어렵고 강력한 힘이 있는 말을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미안하다라는 용서의 말을 언제 가장 많이 하시나요? 그리고 자주 하고 계신가요? 북에서는 미안하다라는 이 말이 미안하다, 그리고 안 됐습니다라고, 잘못됐습니다라고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죠. 한 목사님께서 이와 관련해 말씀하시기를 신앙의 최고 고수는 회개의 고수라고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말 중에서 가장 향기로운 말이 미안해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사과의 자리에,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무엇보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 누가 네게 혐의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불평할 일이 있으면 서로 참고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오늘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할 수 있는 하루, 주님께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그런 하루의 남과 북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그 마음과 함께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요,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에서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오늘 본문에 난 말씀으로 첫 번째 대목을 친다 것 같으면 섬기려면 죄를 버리라고 그랬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남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죄의 욕심 때문에 회사가 망가지는 적 많이 봤습니다. 그놈의 죄 왜 생겨가지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지 아담과 해와에게 책임을 추궁해 봐야. 너무 오래된 일이라 만날 수도 없고 추궁할 수도 없지만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했습니다. 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죄가 무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로 죄는 법을 어기는 거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법, 인간의 법, 군대 가면 군대의 법, 회사에 가면 회사에 규칙 있는 것처럼 그 법을 어기면은 죄를 짓는 거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죄는 모든 불의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 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바다가 됐죠.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1절에 언급을 해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도 그냥 지나갔지만은 사마리아인, 유대나라 사람들이 생존할 수 없는 사마리아인은 강도 당한 사람 가서 보니까 절반 죽어있더라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싣고 주막에 가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 한 데나리온은 내놓고 만약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더

0: 돌아와서 계산을 할 테니까 잘 좀 봐달라고 그러고 그 길을 떠납니다. 바쁜 사람이요. 여행 가기 위해서 지금 떠나고 있는데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자기 최선의 섬김을 남기고 갔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레위, 이 사람들은 다 신앙인의 1등 신앙인들입니다. 자기 교회에서 존경받고 자기 세네각에서 존경받고 마을에서 존경받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 당 강도 만난 사람 번쩍 만족하고 지나갔습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죠.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향린교회였고요. 하나님 사랑은 서울 바합창단의 목소리로, 그리고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테너 구균종 씨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송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이어서 올려드린 후에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을 나눠봅니다. 찬양 후에 바로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의 종착 두 달 차인 황해도에서 온 강한나입니다.
1: 네, 남과 북이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마주 보며 주님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자매님과 만나보는 이 시간, 남한 정착 한 달차, 이곳 남한 사회에 나온 지 한 달차 되는 강한나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저희 지금 남과 북에서, 우리 자매님의 고향인 북한에서도 방송을 듣고 계신데 그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안녕하세요. 지금 남한에 정착 한 달 차인 황해도에서 온 강한나입니다.
1: 고향이 황해도라고 하셨는데 우리 자매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황해도, 이 고향의 모습은 혹시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아 있을까요?
0: 아, 글쎄요. 그때는 어릴 적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엄청 힘든 시간들이라고 생각돼요.
1: 북한 땅에는 그럼 언제까지 계셨던 거예요?
0: 2018년도까지 있었고요.
1: 네.
0: 네. 그때 권한의 행군은 지나고 그래도 그 여파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다들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요.
1: 또 어릴 적 기억 속에 고난의 때의 그 모습들이 그래도 생생하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8년 전쯤에 북한에서 강을 건너셨는데, 사실 황해도에서 강을 건너신 분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0: 그렇죠. 황해도에서는 오기가 힘들거든요.
1: 네.
0: 그래서 대부분 배를 타지 않으면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양강도나 그런 함경북도를 거쳐서 오는데, 저는 양강도로 갔다가 거기서 강을 넘게 되었어요.
1: 혼자 결단하시고 혼자 넘으신 거예요?
0: 네.
1: 브로커도 없이 강을 혹시 건너셨어요?
0: 브로커라고 그냥 소개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그 사람 손을 타서 오긴 했었거든요.
1: 아, 겨울날 건너셨나요?
0: 네, 겨울이었어요. 눈이 왔어요. 저녁이었는데 어슬어슬해지고 눈도 오고 압록강이다 나니까 다 얼었거든요. 근데 오름판이 매끄럽지가 않고 이렇게 울뚝불뚝했어요. 그러니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눈이 쌓여서 그거를 지금 건너는데 막 벌벌 기어서 엎드려가지고 기어서 건넜거든요. 그 국경 경비대 처소에서는 전지불 후레쉬로 막 불도 비치고 네 그걸 기어서 엄청 눈앞에 보이는 짧은 거리인데 엄청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1: 근데 그렇게 어릴 적에 경험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황해도에서 보냈던 그 학창 시절, 그리고 군 시절, 또 강을 건널 때 그 모습들까지 북한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장면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이곳에 정착하시고 나서 그 북한 땅을 정말 그렇게 떠나시고 나서 다시 바라보는 고향 땅은 또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저 사람들도

0: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이 너무 아깝고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1: 고향을 떠오르시면서 기도하실 때 또 네.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0: 지금 겨울이 돼서 추운데 북한은 솔직히 뗄 것도 없거든요. 네. 석탄도 모자라고 산에 나무도 없고 이 추운 겨울 어떻게들 지내고 있는지 또 나무는 다 해놓고 사는지 양식은 다 해놓고 사는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1: 그 추운 시기를 보내시고 추운 겨울날 건너가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렇게 황해도에서 양강도를 거쳐서 가시기까지 결단하시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0: 솔직히 황해도 쪽에서는 중국 간다는 걸 다 모르고 살아요.
1: 아.
0: 중국 간다는 걸 자체를 몰라요. 저도 모르고 살았었는데 우연히 양강도로 장사를 하게 됐어요. 가면서 그리고 양강도 가서 장사하다가 어쨌든 거기 지내고 있으니까 거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나니까 아, 중국 간다는 거예요. 야, 중국 가니? 하니까 간다는 거예요. 갔다 오니? 하니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1: 오.
0: 돈 버니? 하니까 돈 번다는 거예요. 야, 그럼 나도 갈까? 그냥 그렇게 결심해서 3일 만에 넘었거든요. 결심해서 3일 만에 넘고 정말 무슨 계획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넘었어요. 그냥 돈 벌겠다고.
1: 결단력이 대단하신 같은데요.
0: 무슨 생각에 무슨 결심에 그렇게 넘었는지 저도 지금 가끔 생각해보면
1: 네.
0: 어떤 연기였지? 아마 알고는 또 넘었을 것 같지 못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그냥 넘었거든요.
1: 그렇게 떠나시고 나서 고향 땅을 못 가보신
0: 네 그쵸. 사실은 그냥 돈 벌어서 가자 했었거든요. 단순하게 네. 생각하고 근데 막상 중국에 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그냥 중국에 살면서 소식을 보내자 하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1: 네, 그렇게 중국 땅에 건너가서는 친척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쵸. 누구를 만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가장 먼저 만나셨던 분이 혹시 누구셨어요?
0: 저희를 데리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아. 역시 북한 분이었어요. 네, 그분이 집이 심령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가지고 뭐 솔직히 저희도 갈 때는 돈 벌어서 간다 하고 생각은 했지만 짐작은 하거든요. 팔려간다는 거를. 네. 어쨌든 뭐 이제는 그 땅에 들어섰으니까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 중국의 남쪽에 그 호남 허백이라는 데 있거든요. 허백성,
1: 네.
0: 하북성. 네, 거기로 팔려간 거예요.
1: 가셨을 때 거기는 그러면은 한국어, 우리말을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골짜기였을
0: 그쵸.
1: 것 같은데요.
0: 몽땅 다 중국 사람들이고 아예 우리하고 언어가 통하지도 않죠.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1: 아, 근데 거기서 그러면 한 5년 이상을 머물다가 오셨어요.
0: 아니요. 거기 허백에서는 반년 살았어요. 반년 동안 집에서 그냥 그때 제일 많이 본 게 한국 드라마거든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1: 네.
0: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찾아보면 밑에 자막이 나와요. 그럼 그거 보면서 한국말은 이렇게 하고 중국말 자막은 이렇게 쓰느나 그걸 보면서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 다 익힌 거예요. 그리고 억편 하나 넣고 거기서
1: 세상에.
0: 글자 생긴 대로 그냥 모양을 따라서 보는 거예요. 이 글자 이런 뜻이구나 하고 혼자서 습득을 하는 거죠.
1: 이게 중국어를 읽고 하는 게 듣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들었어요.
0: 네.
1: 근데 그 문자부터 먼저 네, 익히셨어요?
0: 맞아요. 네. 글자부터 익혔어요.
1: 저는 이렇게 그 외지에 가서 책 한 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생활 중국어를 익혀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0: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다 되는 것 같아요.
1: 아.
0: 네.
1: 네, 그렇게 중국에서 계실 때 보통 아무도 없는 골짜기에서 뭔가 혼자 계실 때 같은 고향 분들을 그곳에서 만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0: 그쵸?
1: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분도 계시고 교회에 다니는 어떤 현지 교인분들을 만나는 분도 더러 계시던데
0: 근데 네. 그런 교회는 아마 동북 쪽이나 이런 연변 가까운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갔던 데는 교회 자체도 없었고

0: 있고 중국 사람들 자체가 또 교회를 모르다나니까 네, 거기서 또 탈북민들을 구출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 그리고 일단 의심이 많아서
1: 네.
0: 에이 설마 뭐 때문에? 왜? 이렇게 의심을 먼저 하게 되니까 믿지 않거든요.
1: 아, 그러면 그래도 지금은 오시는 길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신앙생활을
0: 그쵸.
1: 하고 계신 거예요.
0: 네.
1: 그렇게 지금 또 남한 정착 한 달차에 접어들고 계시는 우리 한나 자매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황해도에서 태어나서 지내시다가 양강도를 거쳐서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땅까지 발을 딛게 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중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셨던 여정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이야기들, 어떻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은혜의 간증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한 정착 한 달 차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강한나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울고 함께 울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복된 하루를 위해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새벽 4시의 문을 오늘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으로 함께 열어볼 텐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시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날 보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아버지가 이제 서영 라디오를 구에다가 듣게 됐는데 극동방송이 제일 잘 들려서 잘 나오니까 일단은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빠져드는 거죠.
1: 밤 12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는 잘 들려요. 그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2: 밤 한 11시부터는 중국에서도 이제 주파수가 되게 잘 잡히거든요. 안 잡히면 또 조금 이렇게 자리도 옮겨가고 목소리도 또렷하고 이제 찬양도 또렷하고.
3: 이 방송을 들었기에 아버지가 한국까지 가야 될 용기를 내셨고 10년 넘게 이 방송만 들으시면서 이 탈북의 꿈을 키워오셨기 때문에 방송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다. 그 날들을 견뎌내야 할 희망이었던 거죠.
4: 그 라디오를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북에서도 제가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게 돼요. 잡히면 죽지. 당연히 죽게 되지만 그때는 그거를 다 잊어버려요. 듣게 돼요.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과 자유에 대한 갈망은 역시 못 막는구나. 네.
5: 모든 사람이 다 이쁘게 말합니다. 저를 당한 사람은 길러 야베스 사람.
6: 라디오를 통해 들었던 바깥 세상의 이야기는 나의 갈망을 채워주었고, 라디오를 통해 나왔던 극동방송의 말씀과 찬양은 참된 자유를 가져.

다 좋습니다.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그 가운데 오늘은 양강도 해산에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라디오를 청취한 이소라 자매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외부

0: 안에서 10년 이상 라디오 단속을 피해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소라 집사님 오늘 자리로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1: 안녕하세요. 네. 양강도 해산에서 온 이소라입니다.
0: 네, 우리 남과 북의 고향 땅에 있는 청취자분들에게 또 오랜만에 건네는 목소리로 건네는 인사잖아요. 한 말씀 해주세요.
1: 안녕하세요. 정말 이제 고향 땅을 떠나서 오랫동안 이제 되었고요. 아, 10년 되었네요. 10년 좀 남아됐고요. 참 고향이 그립기도 하고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면 백두산이 보였어요.
0: 정말 네. 더 고향 땅이 그리워질 수 있는 또 계절인 것 같기도 네. 해요. 극동방송을 또 고향 땅에서 10년 이상 청취하셨다고도 제가 네. 소개를 했는데 네. 그럼 정확히 언제부터 들으신 거죠?
1: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한국의 라디오를 들은 것은 17살 때 제가 처음으로 들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궁금하고 되게 이제 그런 게 새로운 것에 민감한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북한에도 이제 녹음기가 있어요. 그때는 라디오가 이제 따로 없었고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그 라디오 그 주파수를 그 돌리지 못하게 피대를 뽑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 그 경찰에서 이제 봉인 딱 주는 그 봉인표를 붙여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봉인표를 붙였는데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왜 듣지 말라고 이렇게 여기를 붙이지 하고서 제가 사실은 조금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드라이브로 뒤를 풀었습니다. 이제 풀고 그 피대를 맞췄습니다. 돌리다 보니 일본 말도 들려요. 그리고 러시아어도 들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뭐지? 했는데 우리 그 북한에도 그 예술영화, 조선 예술영화 보면은 네. 그 뭐 남과 북이 군인들이 이제 막 전투하고 막 그런 게 나와요. 거기에서 한국 아나운서들이 이제 막 얘기하는 KBS 뭐 그런 거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하는 게 KBS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고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또 얼마나 또 목소리가 또 너무 좋잖아요. 또.
0: 지금 선생님 집사님처럼요.
1: 아 예.
0: 그게 그러면은 17살 때라고 하셨으니까 몇 년도쯤인 거죠?
1: 아 1995년이죠. 그러면 그때가
0: 원한군이 네. 막
1: 지금 시작
0: 시작될
1: 처음 시작될 쯤이었고요. 그때는 중국에서 그 녹음기가 그때 많이 올 때입니다. 네. 95년을 기점으로 6년, 7년 그때부터 중국에서 전자제품들이 북한으로 TV 같은 것도 막 중국의 경제 성장을 하면서 막 넘어올 때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이제 녹음기를 구입을 했고요. 한국 라디오를 듣게 된 겁니다.
0: 그게 부모님께서 사오셨던 녹음기였을 텐데 네. 그걸 분해하고 이렇게 맞췄을 때 부모님한테 네. 어떻게 안 들키셨어요?
1: 아, 예.
0: 안 들키셨어요?
1: 안 들키고 이제 몰래 이불 속에서 들었어요. 예, 그거를 그 밖에서는 들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정말 워낙에 북한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고 했기 네. 때문에 진짜 제가 들은 거를 그때부터 들은 거를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0: 근데 그렇게 몰래 해야만 하는 일이었던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일본어가 들리고 러시아어가 들리고 네. 내가 간접적으로 접했던 남한 어투를 들었을 때 그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1: 정말 그 세계로 가보고 싶었어요. 거리라든지 그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정말 스스럼 없이 그 진실의 진솔한 얘기를 하잖아요. 인터뷰라든가 이런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거를 들으면서 왜 우리는 우리 북한의 소설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영화 같은 것은 마음의 이런 소리를 마음의 얘기를 하는 것이 없고 왜 전부가 다 꼭 짜여진 각본에 의한 너무 이제 감정이 없고 메마르고 이제 그런 것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예, 질려버리는 거죠, 사실은.
0: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네. 그 자유의 장에 대해서 받았던 소소한 충격이 있으셨나
1: 그렇죠.
0: 봐요.
1: 그렇죠. 예, 소소한, 최진희 선생님의 그 사랑의 미로, 그거를 들었는데요. 그때의 감정을 말을 하면은

0: 그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어. 어떻게 뭉클해진다? 네. 네, 그런 감정이잖아요.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거기에 빠져들어요, 사람이. 아, 왠지 기다려지고 계속 네. 듣고 싶고. 이런 세계에서 좀 자신의 이제 진심의 목소리를 말해볼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1: 그럼 가장 처음 들었던 그 예. 남한의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기억이 나세요?
0: 아, 예. 그 KBS였어요. 이제 네. 예. 다양하고 많은 얘기들이 거기에서 나왔고요.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족 간의 얘기 예, 그런 것도 나오고 형제 간의 얘기 네. 형제들 간의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가정사도 뭐 다사다난하잖아요. 어렵고 뭐 이런 것도 인간 생활 그대로 다 나왔던 네. 거예요. 그래서 참 그 거부감이 안 들었어요. 예, 기다려지는 예.
1: 일상의 얘기를 나누는 그렇죠. 그런 예. 시간들을 처음 접하셨나 봐요.
0: 그렇죠. 예, 일상의 시간을 나누는 그런 것이 이제 가장 좋았고요. 가장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극동방송 이제 라디오였어요. 거기에서 크리스마스 그때 2부였나 봐요. 근데 네. 이제 한국에 오니까 크리스마스 2부라는 거를 알았잖아요. 그런 말을 알았잖아요. 아, 그때 그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거는 무슨 말이지? 예,
1: 크리스마스가 그, 뭐지?
0: 예, 크리스마스 도대체 왜 네. 뭐지?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뭐지? 무슨 명절인데 이제 명절이라고 겨울이잖아요, 그때는. 네. 이제 근데 이제 서울역 그 앞에 트리 큰 트리를 세웠나 봐요. 이제 그 트리를 말로 저는 듣는 거니까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애들이 즐겁게 그 밑에서 놀고 부모님들이 이제 애들을 데리고 와서 놀고
1: 사진 찍고.
0: 이제 사진 찍고 선물들을 서로 이제 연인들이 네. 교환하는 선물들을 서로 싸들고 다니고 연인들이 서로 이제 목도리를 다 같이 커플로 하고 도대체 저거는 무슨 말이지? 정말 이제 궁금증이 너무 많았어요.
1: 그 궁금증이 언제 해소되셨어요?
0: 어우, 그거야 뭐 한국에 와서 해소가 됐죠.
1: 크리스마스를 우리 지금 북한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 처음 들으시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0: 그러니까요. 예. 네.
1: 크리스마스가 예수님께서
0: 그렇죠.
1: 이 땅에 오신 날이고
0: 오신 날이죠.
1: 이브가
0: 어식이 첫날.
1: 그래서 생일 파티처럼 네. 생일 축하 잔치처럼,
0: 잔치처럼.
1: 그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날 그 생일 전날도 같이 즐기고 생일날도 같이 즐기는
0: 즐기죠.
1: 그 시간을 아마 들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극동방송까지 주파수를 맞추면서 들으시다가 그 초창기에 들으셨던 방송이 일상에 대한 이야기, 가족, 친구, 그리고 극동방송에서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그 외 방송 가운데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방송이 있으세요?
0: 제가 책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책을 좋아하고 이제 소설을 많이 읽었어요. 하지만 이제 북한에서는 노작이나 네. 아시잖아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김씨 일가에 관련된 그런 책들이 많고요. 저희들이 그 있다고 해도 북한에서 검증이 되고 그런 책들만 이제 북에서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외국 서적이나 이제 소설 같은 거는 접해볼 수가 그쵸. 없어요. 예. 정말 저는 책에 관심이 많고 정말 누구한테서 책을 빌려오면 북에서는 이 책을 뭐 도서관에서 빌릴 수가 없어요. 보고 싶고 좀 재미나는 그런 책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빌려서 보고 했는데요. 그때 저는 밤을 패서 봤거든요. 내일까지 너한테 책을 이제 돌려줄게 이렇게 했으면 제가 그 책을 그 안에 다 봐야 되잖아요. 밤새 그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고 아침에는 이제 돌려주게 이제 약속을 네. 했으니까. 근데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그 어떤 분이 도서관에 갔나 봐요.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그 보고 싶은 책을 그 도서관에 가서 구입을 하고 그 도서관에 가서 어떻게 했다는 그거를 인터뷰에 출연하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자기 본인이 보고 싶은 어떤 외국 서적이나 어떤 책이든지 도서관에 가서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다니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그게 가장 충격이 컸고요. 사실은 외부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잖아요. 저희들은 닦인 곳에서 이제 각긴 곳에서 사는 네. 사람들이니까 정말 그때 부러웠어요.
1: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나 봐요.
0: 그렇죠. 네. 네. 네.
1: 그게 참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남한에서는 소소하게 책도 선택을 할 수 있고 네. 내가 갈 수 있는 곳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네. 방송의 채널도 다 선택할 수 있지만 네. 북한에서는 다 숨죽여서 몰래 들으시고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중에 계셨던 거잖아요. 이렇게 다른 상황 속에서 방송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자 24시간 이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극동 방송을 양강도 해산에서 1995년부터 탈북 직전까지 청취한 우리 이소라 자매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소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한민족의 대명절, 이번 추석에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감사가 있는지요? 추석은 햇곡식과 햇과일을 추수하고 거둔 것을 조상의 은덕으로 생각하여 조상에게 감사했던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8편 1절 말씀에는 그 내용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1절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다라는 말은 착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좋다. 히브리어 말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브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진 로마서 8

0: 6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좋았더라 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자,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말은 언약적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항상 용서하시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또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8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7절 말씀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 잠깐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평생토록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추석 명절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감사하는 우리 가족들은 더 나아가서 이웃을 온전히 감사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의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낸다 말이지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남북의 동포 여러분, 그리고 디아스포라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턱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는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영원토록 송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는 풍성한 계절 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재기 대체로 맑고 화창한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양강도와 함경도는 구름이 가득 지나는 곳이 많겠는데요. 이 구름대는 글피 새벽까지 양강도와 함경도 지방을 중심으로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2도, 부산과 목포가 20도, 여수가 19도, 서울과 광주가 18도, 함흥과 대전이 17도로 보이고요. 대구가 16도,

평양과 개성, 강릉이 15도, 신의주와 춘천이 14도, 청진이 13도, 강계가 9도, 해산이 4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가 31도, 서울과 목포가 29도, 신의주와 개성, 대전과 대구, 여수, 제주가 28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춘천, 부산이 27도, 강릉 25도, 강계가 24도, 함흥과 해산이 23도, 청진이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나누었던 것처럼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의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198장, 새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통합 찬송가 198장, 새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열림교회 이인선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당연하지 않은 시간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받은 소중한 시간, 기회를 잘 선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한 성직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33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방패와 칼이 되어주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애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이로다.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방패와 칼이 되어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신명기의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광야에서 난 2세대들에게 모든 율법을 설명한 후에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가 그 2세대와 후손들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기록합니다. 동시에 그 축복은 예언이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이끄실지를 엿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축복과 예언에 앞서 그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여호와에 대해

먼저 설명합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는 불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곧 율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번쩍이는 불 같은 율법을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건그 백성들의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율법은 신약 성경이 모두 기록된 지금에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종교개혁자 칼빈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용도는 시민적 용도로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용도로 쓰이는 거죠. 죄에 대한 형벌, 심판을 강조함을 통해서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도는 교육적 용도로서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동시에 그 깨달음을 통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용도는 규범적 용도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율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칼빈은 사실 이 세 번째 이유가 율법의 본래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용도로 쓰인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 25절까지는 열두 지파에 대한 축복과 예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축복과 예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7절에서는 유다 지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실 한 절에 불과한 예언이라 하더라도 유다가 가지는 영적인 권세와 왕권은 유다가 다 차지합니다. 결국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분의 영원한 왕권에 대한 예언인 거죠.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하늘의 왕권을 취하실 겁니다. 유다의 사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의 고통도 다 다스리시고 마침내 가장 정확하게 끝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 8절부터 11절에는 레위 지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참 이상한 말이죠. 레위 지파는 주의 말씀을 가족들보다 우선시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한 사람이었다고 칭찬합니다. 사실 이것은 출애굽 역사에서 매우 아픈 내용을 담고 있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을 죽이기 위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모세에게 나오라고 초청하자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모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을 따라 이렇게 행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 헌신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라 예언했고 그들의 후손인 이 세대들에게도 그 예언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일과 제사를 인도하는 직무를 맡겼습니다. 셋째, 베냐민 지파는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의 지경에 속하기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요셉 지파는 풍성한 물질과 승리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늘의 이슬, 땅의 샘, 태양에 더해 들소의 힘까지 받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는 그가 온 가족을 구원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요셉은 온갖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지극한 영광에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0: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축복 이후 이스라엘에 대해 두 가지 기억할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먼저 26절을 보겠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별명으로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사실 그들은 의롭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은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타시는 분,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어떤 우상들이 있어도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그들을 돕기 위해 온 하늘과 궁창에서 운행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이 아무리 못되게 행동해도 하나님은 온 하늘 가운데서 통치하고 계시며 지하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지금도 세계 가운데 높이셨고 앞으로도 반드시 높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의 죽음이 마지막 34장에 기록된 것을 제외하면 신명기 마지막 한 절이 바로 29절입니다. 그 마지막 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 그분이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백성들, 그분이 직접 방패와 칼이 되어주시는 이들이 이스라엘이요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12지파 누구든 의롭지 못합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며 두 명을 제외하고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덮으시고 씻으시는 은혜로 그들은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걸맞지 않은 사역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해 갈 때 하늘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십니다. 남한의 형제 자매들,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 모두 이 사실을 믿고 힘있게 소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의로움도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감당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방패와 칼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유혹과 시험도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는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 누리고 그 나라에서는 큰 상급 받는 영광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33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방패와 칼이 되어주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253장, 새찬송가 521장, 부원으로 인도하는 통합찬송가 253장, 새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되었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첫째, 약자의 자존심과 생명을 배려합니다. 돈의 영향력은 엄청나지요. 멀리서 보면 각각 골드가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돈은 한 사람의 인격까지도 죽이는 힘이 있어요. 돈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굴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빌려주는 사람도 빌리는 사람도 신중해야 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돈 거래는 금해야 합니다. 이 돈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돈에는 강력한 힘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권한을 제한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예,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웃에게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며 전당물을 잡을 때 채권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가난한 이웃의 집안으로 쑥 들어가 전당물을 빼앗아 오지 말라고 하세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 가난한 지체의 부끄러움과 수치,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죠. 비록 빚을 진 채무자라 할지라도 그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인격을 지켜주라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만 적용될까요? 돈 문제는 가족 간에도 예외가 없지요. 돈으로 왕노릇하려 하고 돈으로 수치심을 주는 일이 가족 간에도 비일비재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엄격히 금하십니다. 그렇다고 담보를 잡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꾸는 사람이 먼저 담보를 내놓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예요. 담보도 없이 큰 돈을 빌려주었다가 도리어 여러 가정이 함께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앞에서 야박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 그냥 빌려주는 것이 결국은 두고두고 모두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꾸어주는 것도 안 꾸어주는 것도 때를 따라하는 것이 인격적인 것입니다. 이어 12절과 13절에는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고하지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겉옷은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추위를 막는 이불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 가난한 자의 겉옷을 밤새 전당물로 안고 자지 말고 반드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14절과 15절에도 곤란하고 가난한 품꾼의 삭스를 미루지 말고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고 합니다. 그 품꾼은 그 하루 품삭스의 생계와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내가 가난하던 시절, 내가 애굽의 종살이하던 시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성히 먹이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 소망이 없을 때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수치와 저주를 대신 감당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조금 유력하다고 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지체의 자존심과 인격을 짓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겉옷을 빼앗아 밤새 들고 있지는 않나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둘째, 밥모퉁이를 남겨둡니다. 17절과 18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해요. 그리고 22절에서도 다시 한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당장 내 몫을 챙기느라 눈이 뒤집히는 잔인함을 보이기 쉬운 까닭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에서 건진받았는지를 늘 눈앞에 두고 기억해야 해요. 그럴 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내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계속해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주십니다.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무술 잊어버리고 왔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살피지 말며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이는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구걸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번 내 돈인데 왜 남을 줘? 내 밭에 떨어진 곡식 하나라도 남김없이 싹싹 긁어모아서 내 곳간에 쌓아야지 하는 지독한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아가지는 않나요? 바닥까지 싹싹 긁어모아 내 곳간을 채우려는 삶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밥모퉁이를 남겨두어 약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구체적인 적용을 할 때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부활의 비밀이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종되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몫을 싹싹 긁어모으느라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오늘 기꺼이 남겨두어야 할 시간과 물질의 밥모퉁이는 무엇인가요? 도피하듯 시작한 결혼 생활 가운데 가정 폭력을 겪고 말씀 공동체로 인도되어 성경적 가정 생활을 배우며 이타적인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부모님께 종노릇하는 삶에 지쳐 도피하듯이 결혼했어요. 저희 부부는 기브앤테이크의 가치관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요. 남편은 자기 혐오와 술에 사로잡혀 자신의 결핍을 제게서 찾으려 하고 저는 자기애와 인정 중독으로 제 결핍을 남편에게서 보상받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서로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듬기보다 10절 말씀의 악덕 전당포 주인처럼 서로의 감정, 체력, 재물을 전당물로 여기며 취하려고만 했어요. 그러니 저희 가정은 영적인 객과 과부와 고아의 집합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결혼 생활에서 남편은 집 없이 돌아다니는 객이었고 저는 남편이 없는 것과 다름없는 과부였어요. 또한 자녀들은 있으나마나한 부모 밑에서 고아와 같이 자랐죠. 하나님은 남편의 희생과 배려를 전당물로 취하려는 저를 돌이키시려고 제게 가정폭력의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이 일로 저는 말씀 공동체로 인도되어 비슷한 고난을 겪은 지체들의 나눔을 들으며 남은 것이 있음을 보게 되었지요. 세상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여 속량함을 받고 성경적인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울 수 있었답니다.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자녀들은 전당물을 맡겨야만 생존할 수 있다 믿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모른 채 행복과 성공만 따르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되었을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0: 자기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에서 이타적인 삶의 의미와 기쁨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자기애와 인정 중독을 나누겠습니다. 자기 연민으로 알코올 의존증에 사로잡힌 남편을 미워하지 않고 밥을 잘 차려주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남의 집 문턱을 함부로 넘지 않고 밭모퉁이를 기꺼이 남겨둡니다. 종되었던 나를 속량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함으로 약자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내 것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조금 유력해졌다고 가난한 이웃의 집 문턱을 함부로 넘고 돈으로 왕 노릇하며 가족에게조차 수치심을 주곤 합니다. 남의 겉옷을 안고 자면서도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인 줄 몰랐습니다. 하루 품삯새 목숨이 걸린 이의 절박함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땀 흘려 번 것이라며 바닥까지 싹싹 긁어모아 곳간을 채우기 바쁘고 정작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둘 밭모퉁이는 생각도 안 한 욕심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죄에서 건진받았는지 늘 나의 죄패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약자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남겨둔 것으로 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서로를 전당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부부와 가정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인 없이 신음하는 이 나라의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친히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같이 살아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QT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복되고 형통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0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6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힘을 빼라는 말이 있어요. 특히 운동을 배울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힘을 빼라는 말입니다. 손목에 힘을 빼라 하고 어깨에 힘을 빼라고 하죠. 힘을 빼야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목에 너무 힘을 주면 음이 제대로 안 나오니 목에서 힘을 빼라는 얘기를 들어요. 힘을 뺄 때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배울 때도 긴장할수록 팔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운전 강사가 이렇게 말하죠. 팔에 힘을 빼세요라고요. 자동차가 모래사장에 빠졌을 때 속도를 올리면 더 빠져듭니다. 힘을 받으면 올라갈 것 같지만 오히려 힘을 줄수록 더 깊숙이 빠져들어요. 이때는 타이어의 바람을 살짝 빼야 한다는군요. 몸에 힘을 빼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에도 힘을 빼야 할 때가 있어요. 내 고집에 힘을 뺄 때 새 힘을 얻습니다. 내 주장에 힘을 뺄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죠.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비울 때 채워지고 나를 버려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나의 생각들을 다 빼고 비울 때 주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십시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안양 시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성장을 위한 지혜로운 갈등,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와튼스쿨의 조직심리학 전문가 그랜트 교수에 따르면 사람 사이의 갈등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습니다. 둘째, 자신의 결정을 다른 사람이 통제하는 압박감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아무리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듣는다 해도 그대로 행동하는 순간 내 결정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르는 것 같기 때문에 갈등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다루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랜트 교수가 말한 갈등을 창조적으로 다루는 세 가지 생각입니다. 첫째, 갈등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작용을 한다. 둘째, 자기 의견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통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셋째, 동의하기 싫으면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무조건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문제지만 갈등이 싫어 주장을 숨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갈등을 지혜롭게 다룰 때 두려운 감정이 사라지고 건설적인 방법이 생겨납니다. 주님이 서로의 의견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서로 간에 존중하는 마음과 주님이 주신 지혜로 갈등을 통해 스스로를 더욱 성장시켜 나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갈등이 생길 때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하게 하소서. 내게 발생한 필요한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기도하며 지혜롭게 해결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으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무엔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원 원로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쁨으로 기다리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Judgment of God. 이 세상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심판에서는 면하게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심판함이 없느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사람들의 말로가 어딘가 성경에 보니까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요새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닌 것 같고 지옥에 대한 설교도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좋은 서브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했고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심판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심판, 심는 대로 걷는다고 했는데 때가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위로받으세요. 이미 우리의 죄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날이 온다. 말세. 전문가들이 뽑은 20세기의 20대 재앙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차 대전, Second World War. 8천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그것도 20세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스탈린의 피로 숙청을 했는데 300만 명이 희생이 됐고 세계 1차 대전에 2천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소련의 제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때 방사선이 노출되어 4천 명이 죽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 21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Korean War 300만 명이 죽었지요. 20세기에 흑사병과 에이즈 발병 확인을 했을 때 4,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캄보디아 킬링필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열 번째로 지구온화와 엘니뇨 라니니아, 네팔과 같은데 1,300명이 죽었는데 아직 5,000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11번째, 아프리카 대기근 때 100만 명이 아사를 했고 일본군 731부대가 인간 생체 실험을 했을 때 5,000명이 죽었습니다. 런던 치명적인 스모그 닷새간 4,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난징, 중국 난징에서 일본 사람들이 학살을 한 게 30만 명. 북한 식량 위기에 100만 명이 아사를 했고 관동 지진 때에 조선인 학살을 6천 명이 당했다고 합니다. 미군 베트남 고엽제 살포로 250만 명이 희생을 했고 아르헨티나 군사정권 추악한 전쟁 수만 명이 사망 실종을 했습니다. 미국의 맥카시 의원의 선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마지막으로 일본 미나마타 수은 중독으로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다 20세기에 일어난 재앙입니다. 그러나 그 재앙을 합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 있는데 그때는 세계 인구 3분지 1이 죽을 거라고 하는 예측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전염병, 지진, 에이즈, 화산 폭발 등으로 재앙의 사망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2100년서부터 지금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1.8에서 6.4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죠. 해수면은 18에서 39cm까지 상승하고 태평양의 섬나라, 벵글라데시,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저지대 국가들은 다 침수의 위기를 맞게 된다고 합니다. 아세아에서만 1억 명이 식량난을 겪고 세계 인구 절반이 물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하는 예고.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기상재난과 물 부족, 환경난민, 이주 등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어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결론.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 3차 대전은 바로 이 물 때문에 10년 안에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미래학자들의 예고가 있습니다. 시편 55편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judgment upon selfishness, 이기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단번이라고 하는데 Once for all,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어. 단번에, 질질 끌은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공로를 의지하고 믿으면 우리는 단번에 Once for all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에 대한 심판,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천사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천사 계명성이 한 얘기요.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두 번이지요. 내가, 세 번이지요.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뭇별 위에 내가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다섯 번째요.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I, my, me. 나, 다섯 번 나왔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명성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자만,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계명성이 그냥 천사로 자기 임무를 마쳤으면은 지옥으로 안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내 마음에 I에 이르기를 내가 I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마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그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 사람이 내가 다섯 번. 한 번도 위험한데 다섯 번이나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데서 좌정하리라. 그래서 계명성은 교만함으로서 말미암아
3분지 1

이래 천사들이 동요한 사람들이 다 땅에 떨어졌어.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시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시옵소서. 계명성. 천사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음부까지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강물이 깊을수록 물은 조용히 흐른다고 했어. 익은 변은 고개를 숙이게 마련이죠. 열매가 많이 맺은 가지는 낮게 늘어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병에 물이 절반만 들어 있으면 소리가 나지만은 물이 병에 가득 차 있으면 소리가 안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은 입에서 말로 몸가짐에서 얼굴 표현으로 항상 나타나게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만은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가장 믿는 사람으로서 덕목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세계에서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는 최대 여객선 이름은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14일 대서양 횡단을 목적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타이타닉 호를 출항한 사건에 세계 사람들은 이목이 집중돼 있었어. 그런데 이 타이타닉이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에 항해사는 해안 통제소에서 빙산을 주의하라고 하는 무전을 받게 됩니다. 딱딱딱딱 딱딱딱딱 무전을. 빙산이 내려오니까 조심하라. 긴급 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항해사는 거대한 타이타닉 호를 너무 신뢰하고 믿었던 나머지 선장에게는 보고도 하질 않았습니다. 급박한 통제소에서는 계속해서 무전을 보냅니다. 빙산을 주의하라, 빙산을 주의하라, 도도독독독, 도도독독독 했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번 귀를 기울일만 한데 타이타닉 호에는 점점 빙산을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항해사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선장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를 했다군.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설마 이 타이타닉 호가 빙산 따위에 눈 깜짝하겠습니까? 선장도 항해사에게 말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걸세 항해를 계속하게. 교만. 1912년 타이타닉 호에는 2,22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안전하고 호화스러운 여객선이라고 자랑을 했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침몰을 하고 맙니다. 그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706명은 살았지만은 1,517명은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초래해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한번 타이타닉 물속으로 가라앉는 걸 영화에서 한번 봤어요. 사람들이 아우성이라 생명보드를 던져서 거기 타는 사람도 있고 나무 조각 하나 받던 타는 사람이 있는데 갑판에서 지금 배가 기울어져서 물가로 가는데 파이어링 하는 사람들이 그날 뭐를 찬송을 했을까요? 내 주를 가 그 찬송을 하더라. 그러면서 다 물속으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교만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으니 그 타수가 조금만이라도 신경을 썼으면은 배머리를 돌렸으면은 빙산하고는 부닥치지 않았을 겁니다. 야, 우리 배가 어떤 배인데. 교만은 입에서 말로, 말에서 몸가짐으로, 몸가짐에서 얼굴에서 항상
나타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야,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애를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애는 물리치신다. 두 번째로 파니심은 징벌.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함으로 흑암에 가둬두신다 그랬어. 내 지위가 뭔가? 연로 목사지 뭐. 지키지 않고 그 원로 목사님의 자리를 떠나서 좀 교만해지기 시작할 때 천사들은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둔다 그랬어. 그러면 사탄들이 우리한테 와서 욕을 못할 거죠. 3분지 1의 천사가 사탄과 함께 천국에서 쫓겨났다 그랬어. 지옥은 사탄과 마귀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지옥 만들어놓은 건 아닌데 그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지옥으로 갈 거고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은 천당 가요. 지옥 가는 사람은 마귀를 쫓다가 간 거고 천사도 범죄하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 저지르고 어디가 도망가 숨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집통에 대한 심판. Judgment upon stubbornness.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살아가라 그랬죠. 로마서 2장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심판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사기, 협잡에 대한 형벌, deception.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형벌을 받았죠. 그 첫째 아들은 동생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성도들은 정직을 생활의 신조로 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기, 협잡에 대한 형벌 반드시 주신다고 했죠. 의심, 불신에 대한 형벌도 doubt.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실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으로 먹는 거는 죄다. 의심으로 사람 하는 것도 죄다. 그릇된 결단, wrong decision. 거기에도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고 했죠. 그래서 그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나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담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 나는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봐. 아내한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 남편한테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을 텐데 아내가 주는 거니까 마지 못해서 그냥 먹은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 그걸 먹었죠. 그러면 자기 남편도 먹었죠. 그러면 파멸의 형벌. Man is a degradation. 정말 파멸. Degradation이라는 게 정말 헤어날 수 없는 파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로 알고 무학과 잎을 엮어 치마를 헤었더라. 하나님이 뭐그 사람들이 숨어 있는지 몰라서 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무 숲속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해와 거기 있는 거 알지?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불렀을 때 나무 숲에서 기어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때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번거로운 일을 왜 했겠어요? 그냥 너들 나가. 회차리로 내쫓으면 되는데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어요. 짐승을 잡았을 때는 피를 흘린 거예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 폴 장로님. 그 성경에 나와. 하나님이 얘들의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겼을 때는 피가 낭자했을 거야. 그 피로 말미암아 그래도 그 사람이 지은 그 죄들은 용서를 받으면서 쫓겨나가서 첫 번째 애가 태어났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애들이 자라면서 큰 애가 둘째 아를 쳐 죽였어. 참 아담과 해와의 원죄가 지금도 우리 몸속에 흘러가고 있는데 찰스 다윈, 조셉 스탈린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로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토플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비춰볼 때 하루의 죄를 몇 번이나 짓나 따져봤어.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며칠 동안 죄가 될 만한 말, 행동, 생각 기록한 목사님은 너무나 많은 횟수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인데다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했음에도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지은 죄가 1억 번을 졌대. 1억 번. 밀리언 타임. 1억 번을 죄를 졌대. 야, 죄 짓지 말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50년 동안에 자기가 지은 죄가 1억 번이래. 1억 번. 이건 누가 용서해 줄 수가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공로로 내가 그것만 믿음으로 믿으면 그 모든 죄가 다 사함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훗날 작곡한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가 만세반석 열리니 Rock of Ages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이요. 그게 열릴 때 내가 들어가면 모든 죄를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죄 없는 의인이 예수님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 누가? 예수님 피 복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심판, Judgment of Sin,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Once for all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 그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 첫째로 무슨 죄를 예수님이 심판하실 건가? 불효의 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거라 그랬어. 참 하나님께서 사람이 완악하고 패역한 이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않는 자식들이 있다고 그랬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좋은 부모님을 주셨나. 요즘에 부모님에게 효도를 물질로 봉양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옷도 사드려야 되고 음식도 차려드려야 되고 필요한 것을 사다 드리는 것도 효도가 될 수 있지만은 그건 개나 고양이나 소나 돼지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요새 짐승들에게 옷도 입혀주더라. 봤어요? 인도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 보도된 기사예요. 잘 들어보세요. 베르마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는데 자식이 다섯 명이야. 자녀들이 많으니 노년기에 자녀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농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자녀들은 자기의 생활이 바빴고 아버지를 자주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져도 자녀들은 아버지의 곁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마리의 개가 있었습니다. 그 개 이름은 제끼. 사람들은 떠나도 제끼라고 하는 개는 떠나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해도 제끼는 곁을 지켰습니다. 농부가 집에 돌아올 때 꼬리를 막 흔들으면서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농부가 혼자 앉아 있으니 그 곁에 앉아 있는 게 제끼. 농부가 힘들고 외로울 때도 개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농부에게는 제끼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 곁에 있어주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농부는 유언장을 쓰게 됐어. 자녀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자신이 아끼던 제끼에게 재산 절반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아내에게 남겨줬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녀들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제끼는 마지막까지 자신 곁을 지켜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미 모든 불효는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우리가 아버지를 잘 섬기는지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벌을 또 주실 건가? 나태한 죄의 형벌.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 명심해야 됩니다. 학교에도 부지런해야 공부 잘하고 사업에도 부지런해야 사업이 잘 되고 자녀 키우는 일에도 부지런해야 잘 자랍니다. 유명한 기도의 거장 E.M. 바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태함이 우리의 가장 큰 죄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노니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 The Judgment of God,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 Bible is the truth.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세요. 진리이기 때문에 실천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받는 심판은 여러분들 절대 안 받을 거예요. 왜?

0: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 놓으시고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왜? 여기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나는 죄를 안 진 하나님의 의인같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심판을 면하게 될 겁니다. 기쁘게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전주 전성교회 윤인선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반도체와 조선, 국방과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세대와 이념, 남과 북, 동과 서로 갈라진 이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며 서로를 품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이 복음으로 물들고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나

2016년 9월 22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마음에 깊은 흉터가 남는 계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답변을 들으니까 좀 씁쓸했는데요. 마음에 깊은 흉터가 남는 계절, 그것은 바로 명절이 있는 계절이라네요. 명절에 오랜만에 만나서 가족에게 사랑의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이 표현은 입안에서 맴돌고요. 그냥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흉터를 남기기 쉽다란 그런 말입니다.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란 말이 있죠. 추석 명절 10만원짜리 최고급 사과와는 비교가 안 되는 금사과가 있다는 것이겠죠.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런데요, 이 히브리어로 경우에 합당하다 이 표현이 참 귀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경우에 합당하다, 적절한 때 그 상황에 딱 들어맞는 그 순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상대방의 상황을 깊이 공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건네는 말이라는 것.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때를 놓치면 상처가 될 때가 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전해지는 그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수렁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천국의 언어가 된다. 거창하고 복잡한 신학적인 언어가 천국의 소리를 만드는 게 아니죠. 많이 힘들었지. 수고했다. 잘했어. 늘 기도하고 있어. 네가 있어서 참 감사해. 이번 명절 우리의 사랑의 언어는 얼마나 미사여구를 많이 썼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는가. 그것에 따라 결정될 거예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를 증명하는 거창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쉼을 주는 따뜻한 말을 건네는 거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복된 아침, 어떤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일까요? 생각해보면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지금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은혜로운 찬양. 오늘 보이는 라디오 이 시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코치해 주실 거예요. 자, 내일부터 추석 명절을 아는데 왜 이렇게 내일부터 추석 명절 같죠? 내일은요 여러분, 정말 극동방송에서 추석 특집을 준비하는 명절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이해되시죠? 추석 특집 생방송이 내일 아침 7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이번 돌아오는 추석 명절에 서먹했던 관계에는 정이 넘치고 화목한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람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증명하는 거창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쉼을 주는 그런 따뜻한 말을, 여백이 있는 말은 어떤 말일까? 그 천국의 언어는 어떤 것일까? 복잡한 신학적인 언어가 아니라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사랑의 언어를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된 아침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보이는 라이트 들어오셨는데요. 우리 정덕희 집사님, 그리고 이봉진, 조재희, 히아스토리, 이선아, 김정란, 진선하, 장미희, 박승한, 송지윤, 김상혜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아침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참 좋은 아침, 추석 특집 생방송 내일 기대할게요 라고 하시는데, 지금 감기 몸살로 육신의 아픔 속에 있기 때문에 극동방송을 들으며 치유받고 싶으시대요. 우리 조재희 권사님 힘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낼 수

분도 함께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우리 사랑의 언어를 선물하면 좋겠습니다. 보라라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지금 쉽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우리 김은화, 윤향순, 세마포 신재근, 김명순, JC 송카, 한복춘 싱407, 배종준님 외에도 고인혜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아, 어떤 말을 좀 해드려야 되나. 우리는 서로가 기도이고 꽃입니다. 예, 제가 잘하는 말인데 여러분 오늘 흉터가 남는 계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추억이 남는 그런 복된 명절을 우리가 오늘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영상 찬양 같이 할 텐데요. Amazing Grace 박영희 권사님의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자, 오늘 복된 아침 찬양 한 곡 듣고요. 잠시 후에 보이는 라디오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 짱짱 성경 암송을 진행해 볼 텐데요. 자, 오늘 이 아침에요.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누구에게 선물을 드리느냐. 여러분, 극동방송이 이제 올해 70주년을 맞아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0월 17일, 언제라고요? 10월 17일 토요일 그날 한양대학교를 빌렸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를 하는데요. 오늘 아침 방송에서 제가 꼭 한번 좀 이분을 뵙고 싶다라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극동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데 가장 오랫동안 들으신 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전 아세아 방송 때부터 이 방송을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극동방송 들은 지 한 30년 됐습니다. 40년 됐습니다. 어떤 분은 50년 됐습니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오늘 아침 방송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이 저 몇 년 됐습니다라고 이제 올해 좀 5년 됐다 이 정도는 네, 여러분 참여를 하셔도 네, 그렇게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이 방송을 이 아침 시간에 들으시는 분 중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장 오래 들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문자를 주시면 저는 상위 5등까지 1, 2, 3, 4, 5등까지 저희가 연어 선물 세트, 명절 후에 들어가는데요, 연어 선물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어떻게요? 1, 2, 3, 4, 5등을 드립니다. 내가 몇 년 됐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게 너무 또 이렇게 제가 실제 또 확인 전화 드리니까 아셨죠? 탁 이렇게 나 몇 년 됐다, 몇 년 동안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 꼭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고 한번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잘 취합해 볼게요.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지금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짱짱 성경 암송. 매주 이 시간 짱짱 성경 암송 보이는 라디오에서 힘있게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랑의 언어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언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또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또 호흡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멋진 또 도우미 우리 문희정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우리 문희정 PD님은 네. 극동방송 이렇게 듣게 된 지는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 횟수로 한 15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0: 역사와 전통이 있네요.
1: 네. 저도 이제는 좀 낄 수 있을까요?
0: 낄 수 있다. 지금요. 문자가 왔는데요. 네. 2356 이게 제 눈에 보이는 대로요. 45년을 방송 청취했습니다. 45년이면 언제입니까? 45년. 이야. 지금 45년 자 계산을 해보면은 네. 88올림픽 때인가요? 아, 아니군요. 9841님은 똑같아요. 저도 45년.
1: 야, 이게 야, 기본 40년 이상은 되셔야 야. 좀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현재 네. 지금까지 온 것 중에 가장 최고는 9565님. 55년. 네, 55년. 55년. 그 다음에 6358님은 35년. 첫 차를 1991년에 구입하고 그때부터 극동방송을 고정하며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 할렐루야. 야. 정말 뼈가 굵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0: 2819님 지금 눈에 띄었습니다. 예정 PD님 보이시죠?
1: 2819번님.
0: 자 지금 읽어주시죠.
1: 6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0: 60년.
1: 이야. 아니 언제부터 들으신 거죠?
0: 그러니까요.
1: 1180.
0: 1188 때부터 들었다. 서울에.
1: 1188 때부터 들었습니다. 일대 전파 선교사 김미애 장로님이 틀어놓으셔서 온 식구가 듣게 됐고요. 2대 전파 선교사인 제가 라디오를 틀어놓아서 온 가족이 듣게 됐고 지금도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0: 야,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왜 조사했냐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네. 내일 추석 특집 방송에 가장 오래 청취하신 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1: 저희도 궁금합니다. 네,
0: 궁금한
1: 너무
0: 거예요.
1: 너무 궁금해요.
0: 누구실까 도대체 이분은. 네. 자, 한번 저희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지금은 뭐 여론조사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인데요. 얼른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우리 백은실 사모님 만나볼 텐데요. 말씀 심는 교회 우리 백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사모님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2: 네. 한 주간 또 빛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0: 아멘입니다. 사모님 우리 사모님은 우리 극동방송 이렇게 들으신 지는 얼마나 되신 것 같으셔요?
2: 저 한 22년 된 것 같아요. 근데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습니다.
0: 22년.
1: 저는 좋습니다. 뭐 신생합니다. 네.

0: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기네요 상당히 다들.
1: 다들 정말 길어. 오래되셨습니다. 네.
2: 그러면 육아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첫 아이 태어나고 수유하고 이렇게 하는 무료한 시간들이 찬양 듣고 말씀 듣고 하면서 제 영혼이 소송되어지는 그런 은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아니 저희가 내일 그 추석 특집 생방송 주제가요. 이렇게 복음 70년 은혜 70년. 네, 이렇게 좀 제가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좀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내일 추석 특집 또 전국 생방송에서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좋고 오늘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암송하고 싶은데 사모님 조금 있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오네요.
2: 네 맞습니다. 어쩌면 예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추석 명절에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마 황금률이라는 말씀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암송하고 계실 것 같아요. 힘차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지금은요 여러분 집중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거고요. 아이고 이거 뭐 따라한다고 되겠어 하시는데 정말 되고 암송이 되고 이 말씀을 이번 추석 명절에 꼭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꼭 삶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떤 말씀일지 궁금합니다 사모님.
2: 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고요. 제가 먼저 한번 읊조려 볼게요. 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0: 아멘. 아멘. 좋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의 이 말씀. 아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추석 명절에 어떻게 해야 될지 벌써 대접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1: 받고자 하는 대로.
0: 대접하라라는 대접. 벌써 아주 핵심 단어가 나왔고요. 자,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구호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2: 네. 우리 구호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3: 먹어버리자.
2: 저를 따라서 말씀을 두 번 큰 소리로 따라만 해주시면 되고요. 또 연이어서 큰 소리로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상반절 같이 암송해 볼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2: 자, 우리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우리 알람이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30년 동안 방송을 들으셨다는 우리 김성희님, 그 다음에 우리 신미영님도 두근두근 초등학생 때부터 방송을 듣기 시작했다는 곽민성님도 오늘 이 말씀 세 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3: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2: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사절로 넘어갈게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3: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2: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3: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2: 자, 우리 계신 곳에서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세 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3: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0: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3: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2: 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암송하고 있고요. 전체 말씀 이어서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3: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3: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2: 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큰 소리로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세 번 힘있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0: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아멘.
1: 와, 좋습니다. 야, 지금 이 말씀을 필사하면서 암송하고 있다는 우리 신미영님도 그렇고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꼭 들어오셔서 한번 다시 한번 암송하시면 좋겠고요. 사모님, 오늘 이 말씀 이번 명절에 정말 그대로 적용이 되면 좋겠어요?
2: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기도 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이어서 때로는 말 한마디에 참 마음이 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번 명절에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먼저 건네고 또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우리의 상대방 가족들을 존중하고 또 내가 부족함을 이해받고 싶다면 나도 가족의 부족함을 조금 더 품어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참 단순한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잘 실천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할까 혹은 어떤 행동을 해주기를 원할까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배려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추석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좋아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암송하면서 이 시간 인사드리고 오늘 사모님의 이 권면처럼 정말 말 대접도 중요하잖아요. 말 대접, 손 대접, 또 어떤 거 대접해야 될까요?
3: 음식 대접.
1: 음식 대접. 네. 아, 좋아. 다 대접.
3: 다 대접.
1: 좋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암송하면서 이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0: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아멘.
1: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저자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평안하시고 행복한 명절 되세요. 감사합니다.
1: 명절 잘 보내세요. 예정 PD님.
3: 네.
1: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좀 네. 들어와서 지금부터 또 여러분이 참여하시면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한 분을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3: 네, 샵 1069번입니다. 문자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이는 라디오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직접 검색하시고 찾아오시면 가장 좋고 빠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로 지금 댓글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지금 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들 지금
3: 난리 계속, 났습니다. 지금.
1: 계속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방송 청취 경력이 몇 년이냐. 지금 다들 뭐 36년, 네, 27년. 네, 그리고
3: 반올림을 기본적으로 다 하고 계시는
1: 것 같아요.
3: 아시죠?
1: 좋습니다. 우리 전순자님 따라하고 있습니다. 암송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아멘,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 나 방송 나 좀 오래 들은 것 같다. 샵 1069번으로 이제 문자로 주시면 제가 방송 끝난 다음에 한번 쭉 볼 겁니다. 그러면 1등부터 5등까지 정할 거고요. 연어 선물 우와. 세트를 그분들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아까 뭐 45년도 있었고요. 그렇죠?
3: 네.
1: 뭐 30년도 있었고요. 아까 27년도 있었고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내보세요. 한 5년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 된다는 거. 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찬양 흐르고 있는데요. 어떤 대접,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라. 할렐루야. 이 찬양과 함께 잠시 후에 우리 극동방송 찐 애청자신데 이분이 또 방송 들으신 지 오래되신 것 같아요.
3: 기대가 됩니다.
1: 그래서 오늘 물어본 거예요. 자, 잠시 후에 보이는 라디오에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0: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생방송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짱짱 성경 암송 이 시간 기대가 됩니다. 예정 PD님.
1: 네.
0: 정말 우리 청취자를 이렇게 직접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도 기대가 되죠.
1: 저희도 정말 언제부터 극동방송을 또 들으셨고 매일 아침 어떤 은혜를 누리고 그러니까요. 계시는지 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0: 여러분 지금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통 화면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미리 봤잖아요. 화면을 봤는데 자 우리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수 신성교회를 섬기시는 차경미 장로님 연결됐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할렐루야.
1: 반갑습니다.
0: 와 여수 신성교회 우리가 아는 그 여수 맞나요?
2: 네.
0: 야 여자 장로님이세요.
1: 장로님 너무
0: 통합치게.
1: 멋지고
0: 여자 장로님
1: 네, 아름다우세요. 네.
0: 아니 차 장로님.
2: 네.
0: 우리 장로님은 그러면 이제 여수에 계시는데 아이고 옆에 손주 씨.
1: 같이 함께 해야 될
0: 손주 안녕.
1: 안녕.
0: 손주 안녕. 와 여러분 오늘 보이는 라디오 꼭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2: 지금
0: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로 들어오시면 야 지금 벌써 지금 장로님 뒤에 네. 가족 사진이 있는데. 저 뒤에 지금 장로님인가요? 저 신혼부부 사진?
2: 아니요. 우리 며느리야. 아, 아들하고 그렇군요. 며느리야.
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아니 장모님 그러면 장모님 우리 극동방송 들으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2: 저는 예. 그 오래됐어요. 듣기는 그 교회 안 다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북한 방송 이렇게 보낼 때
0: 한국으로
2: 예.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오. 그때부터 들었어요.
0: 아,
1: 오늘 1188 때부터 들으셨다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
2: 1188도 있었고 1566도
0: 있었고
1: 아세아방송
0: 아세아방송 그때부터 청취하셨어요?
2: 교인은 우리 집이 안 믿어서 예. 교인은 안 다녔는데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0: 교회는 안 다녔는데 그때 라디오에서 들리는 AM방송이 그때 네. 어떤 게 좀 좋았어요? 어떤 부분이?
2: 네, 특히 찬아
0: 찬양이. 아~
2: 야. 네, 찬양이 좋았고요.
0: 예.
2: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이렇게 그때는 북한에 새벽에 북한에 방송이 나간 것 같아요.
0: 맞아요. 지금도 나가요. 지금도 나가요.
2: 예, 예. 예. 근데 그때 이제 굉장히 마음에 위로를 많이 받았죠.
0: 참.
2: 아이고, 우리 집은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 걸까? 그러면 우리 집을 왜 안 믿게 했을까? 막. 그렇게 항상 생각을
0: 우와.
2: 했었죠.
0: 그런데 그때 그 젊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뒤에 가족 사진을 보니까 저렇게 다복한 믿음의 가정을 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장모님 맞습니까?
2: 예예.
0: 야 장모님이
1: 믿음의
0: 되셨어요.
1: 유산을 계속 이어오시면서 장모님이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2: 그때 네. 초등학생 때인 것 같아요.
0: 초등학생 때?
1: 초등학생 때 그런 영적인
0: 야,
1: 그래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네.
2: 예, 그때 교회 가면은 막 교사 선생님이 성경도 안 보고 막 말씀을 전해주셔요. 그러니까 예. 그게 너무 궁금했었고
0: 와.
2: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까 막 그때부터

0: 이제 나무는 어떻게 생겼고
1: 예.
0: 흙은 어떻게 생겼을까 항상 혼자서 놀면서 그런 걸 생각했었죠.
1: 좋네요.
2: 다릅니다,
1: 다르다.
2: 다릅니다. 네.
1: 장모님 여수에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0: 네.
1: 일단 암송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금방 잊어버려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로 시작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이것을 암송을 하시면 설렁탕 선물 세트를 기분 좋게 전해드릴 텐데 준비되셨습니까?
0: 아멘.
1: 자, 우리 차경미 장모님 여수 신성교회를 섬기십니다. 시작.
0: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1: 아멘. 오. 아니, 지금 이 목소리 여러분 들으십니까? 이 텐션, 이 목소리는 3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를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장모님.
0: 네, 36년 했어요.
2: 아니, 암송의 달인 같으세요.
1: 내가 알잖아, 이거 알잖아. 지금 이게
2: 멜로디를 타시잖아요.
1: 야, 36년 어린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수 신성교회는 섬기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0: 거의 그러니까 그것도 그때 섬기면서 했으니까 한 30, 지금 우리 교회가 46년 됐거든요. 예, 근데 한 35년이나 그렇게 되지 않았나.
1: 장모님,
2: 정말.
1: 지금 여수에서요, 세계 섬 박람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여수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볼때 우리 차장로님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2: 네.
1: 지금 거의
2: 여수 홍보대사 같으세요.
1: 국회의원 같은
2: 네.
1: 느낌이에요. 지금 한번 우리 여수 자랑 좀 해주세요.
0: 근데 죄송해요. 섬 박람회를
1: 네.
0: 가족들과 같이 가려고 가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초등학교 가려고.
2: 솔직해서 좋다. 솔직해서 좋아요. 네.
0: 우리 여수는 정말 바다가 너무 좋아요. 바다가 너무 좋고 또 섬도 너무 아름답고 그섬 분재 같아요만. 그래서 이렇게 하늘 보면 구름도 있는데 그게 이렇게 조화가 돼가지고 너무 좋고요. 태풍 와도 여수 피해가 없어요.
2: 태풍이 와도? 네.
0: 또 특히 선양호 목사님 순교지여서 그런지 정말 이렇게 비가 와도 이렇게 피해가 없고 너무 사이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번 섬 박람회 때꼭 여수를 한번 오십시오. 그러면 음식도 맛있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1: 우리 장모님도 아직 안 가보셨는데 가신다고 하십니까? 아니 근데 짧게요. 우리 장모님 우리 이번에 나라사랑 축제가 여수에서 있었어요?
0: 있었어요.
1: 장모님
0: 저도
1: 오셨어요?
0: 갔거든요.
1: 할렐루야.
2: 할렐루야.
1: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0: 예. 너무 좋았어요.
1: 오.
0: 그래가지고,
1: 예.
0: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왜냐하면은
1: 오.
0: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1: 그렇죠.
0: 예. 그거 보면서, 이렇게 나올 작품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이 어린아이들이
1: 그렇죠.
0: 연습을 하고, 정말 힘들게 했을까 막 그것을 먼저 생각했어요. 너무 좋은
1: 야,
2: 제가 퍼포먼스의 은혜를 받아서 눈물 흘리신 분들은 많이 봤는데
1: 예.
2: 아이들의 그 인고의 과정을 또 공감하시면서 눈물 흘리신 분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1: 지금 아까 손주가 있던데 몇 살이에요, 손주?
0: 9살하고 7살요.
1: 가보세요. 지금 9살 입단하시면 됩니다. 이번
2: 네,
1: 어린이 합창단.
2: 예비단원.
1: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연습하면 되고, 그다음에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 제목을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장모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좀 짧게 한번 나눠주신다면요.
0: 우리 가족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택한 청함 받은 백성이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으로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우리 막둥이 아들이 아직 직장이 이제 정확하게는 없는데 그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직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아멘,
0: 우리
2: 아멘.
0: 큰아들하고 며느리 가정을 이제 믿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죠.
2: 아멘, 아멘.
1: 제가 보니까 아들이 두 분이세요?
0: 네.

0: 우리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아들을 주셨다면 그 아들의 일생을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특별히 그 모든 진로, 그 직장의 문도 열리고 또 믿음의 문도 더 활짝 아멘. 열려서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 차경미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오늘 유튜브 댓글에 함께 해주시면서 이 시간 지금 여수 밤바다 노래가 흐르고 있어요.
1: 아버지도 무대. 경찰인데 퇴직했거든요.
0: 예예. 예.
1: 근데 이제 우리 큰아들이 이어받았어요.
0: 아 경찰이 되셨어요?
2: 와 네. 너무 멋지시다.
0: 아버지의 아들까지 이어서 네. 좋아요. 오늘 우리 차경미 장로님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방송 가족들의 응원을 기도의 댓글로 지금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귀한 장모님 연결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2: 문예정이었습니다.
0: 기술의 윤석준 네. 오영훈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특별 생방송도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가스라이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스라이팅은 상황을 거짓으로 조작해 상대방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여 결국 그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가스라이팅 범죄와 비슷합니다. 성별이 남자,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 여성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성별이 있다고 정의함으로써 국민들이 내가 틀렸나? 성별이 두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였나? 하며 은연중에 자신의 판단을 의심케 하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기본적이고 생리적인 특징을 부인케 함으로써 분별력 자체를 흐리게 만드는 영적인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18세기의) 존 뉴턴. 그는 방탕한 삶을 살며 인간을 물건처럼 매매하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으며 깊은 어둠 속을 헤매던 그에게 어느 날 거친 풍랑과 함께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그 절망의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진심어린 용서와 변화를 구했습니다. 폭풍우를 뚫고 살아남은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데요. 과거의 어두운 죄를 청산하고 평생을 약자들을 위해 봉사하며 노예제 폐지운동에 앞장서는 빛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난날의 어둠을 회개하며 적어내려간 노랫말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사랑하는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요. 어둠 속에 있던 나를 건져내어 빛을 보게 하셨다는 그의 고백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아주 작은 빛 하나를 당해낼 수는 없다고 합니다. 혹시 이 아침 마음 한구석에 짙은 어둠 또는 짙은 그늘이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지나온 어둠 또 겪고 있는 그늘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빛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아침, 그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아이자야 61의 빛으로 비추시네 라는 찬양으로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갓모닝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존 뉴턴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아주 작은 빛 하나를 당해낼 수 없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가운데도 우울감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어떤 어둠이나 그늘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 그게 오늘 아침 참 큰 소망과 또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백인자 권사님, 최화정 권사님 출석 체크해주셨고요. 월광교회 박영숙 집사님, 오늘도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웁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2499번님, 1237번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입니다. 그래요. 우리 시은, 하민, 하은, 어머니, 그리고 바른길교회 문순자 권사님,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2133번님, 또 노기근 집사님, 송남종 집사님, 오늘도 갓모닝 식구들 모두 모두 힘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따뜻한 햇살 같은 해변 같은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와, 가마골 전원교회 유은주 집사님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집사님 오늘 처음 출석 체크해 주신 건가요?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바쁜 출근길 또 분주한 아침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얼마나 따뜻한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1787번님, 저는 택배 일을 하는데요. 요즘 신앙심이 조금 떨어져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말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 받아가셨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또 어떠함 중에 주님 곁에서 또 딱 달라붙어 있지 못하고 잠시 쓰러지거나 넘어졌을지라도 비치신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빛으로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말씀이 하루를 살아갈 힘, 또 오늘 아침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 참 좋겠고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보내셔서 오늘의 말씀 꼭 받아가시고요. 또 여러분의 소중한 신청곡과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요. 찬양 후에 오늘의 찬송가 스토리 만나보시죠.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앙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위델커피에서 커피 원두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삶을 바꾼 단 한 번의 계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찬송가 스토리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노래, 바로 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리메이크하고 국가적 행사에서도 자주 연주되는 이 곡에는 한 인간의 처절한 회개와 전율적인 삶의 반전이 담겨 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은 18세기 영국의 목회자 존 뉴턴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신앙과는 거리가 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물건처럼 매매하던 노예선의 선장으로 일하며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던 1748년 5월, 그가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무서운 폭풍우를 만나 침몰 위기에 처합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배는 기적적으로 파도를 헤쳐나와 무사히 항구에 도달했고, 이 사건은 존 뉴턴의 삶을 완벽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후 노예 매매업을 완전히 청산한 그는 신학을 공부해 목회자가 되었고, 과거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서며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1772년 새해 예배를 위해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고백하는 시를 적어내렸는데, 이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원문입니다. 이 찬송의 원제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입니다. 가사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솔직한 고백. 원문 가사에서 뉴턴은 자신을 wretch, 자격 없는 자, 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비참한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조건 없는 은혜와 소망,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던 자신을 보게 하시고 수많은 위험과 그물 속에서 안전하게 건지신 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노래합니다. 세상의 조건이나 공로가 아니라 조건 없이 찾아온 사랑이 인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존 뉴턴이 시를 썼을 당시에는 전용 곡조가 없어서 여러 멜로디에 맞추어 불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유명한 멜로디는 1835년 미국의 작곡가 윌리엄 워커가 당시 미국 남부에서 전해 내려오던 민요 뉴 브리튼이라는 곡조에 존 뉴턴의 가사를 붙여 출판하면서부터입니다. 소박하지만 심금을 울리는 오음계 기반의 멜로디는 뉴턴의 회개 고백과 완벽하게 어우러졌고, 이후 미주 대륙을 넘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울리는 유일무이한 힐링곡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존 뉴턴은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기억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딱 두 가지는 분명히 기억한다.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나의 큰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이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나지막한 고백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도 소중한 사연으로 함께해 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프로그램 마치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크고 놀라워.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멋진 하루 보내시길 응원할게요. 특별히 내일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추석 특집 전국 특별 생방송이 진행되는데요. 광주에서 7시부터 9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명절 준비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열린배들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본문으로 깊은 옥에서 만난 숲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바울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5주째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이 찬송한 건 25절 단 한 절인데 우리는 이걸 5주 동안 본 거예요. 5주 동안 말씀을 전한 저도 놀랍지만 그걸 또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무쪼록 세계적인 청각과 귀를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저희 공동체에게 5주 동안 왜 이 말씀을 보게 하셨을까요?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깊은 옥이 안 오면 좋겠지만 깊은 옥이 어떤 옥이에요?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억울한 일, 억울한 일, 원통한 일, 서러운 일, 서글픈 일, 쓰라린 일, 이런 일 안 당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그럴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럴 때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40편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어디에서 끌어올려요? 기가 막힐 웅덩이. 이런 웅덩이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참 좋죠.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웅덩이를 팝니다. 한 3m 깊이로 파요. 그래서 비가 올 때 마침 우기 그러면 빗물을 저장하려고 웅덩이를 파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요셉도 형들이 웅덩이에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 세상에 믿었던 형들이 나를 웅덩이에 넣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나는 로마 시민인데 나를 두드러 패고 나는 로마 시민인데 졸속으로 재판하고 나는 로마 시민인데 툴리아눔 깊은 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깊은 옥에 있는 것도 힘든데 양 다리를 양쪽으로 최대한 벌려가지고 착고에 채웠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우리 인생에 이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때 어떡할 거냐. 그냥 나도 똑같이 화내고 나도 똑같이 짜증내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바울과 실라가 5주 동안 저희에게 계속해서 본을 보이잖아요. 그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기도할 것인지 짜증낼 것인지 찬송할 것인지 혈기를 낼 것인지.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도하고 있지? 찬송을 할 수 있지?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훈련. 평소에 이 습관은 훈련에서 오거든요. 사람의 이 바닥은 평소에 몰라요. 언제 드러나느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들어갔을 때 드러나거든요. 이 컵이 보이십니까? 저 뒤에 계신 분들도 보이실까요? 이 컵 어떻게 보이세요? 괜찮게 보이세요? 겉모양, 겉으로 볼 때는 이 컵이 온전해 보이죠? 겉으로 볼 때는 이 컵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컵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럼 몰라요. 평소에는 몰라요. 그럼 제가 이 컵에 스트레스를 좀 주겠습니다. 흔들어 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지금 얌전하게 흔들어서 그렇지 조금 격하게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던 게 올라옵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는지가 비로소 드러나요. 겉으로 볼 때는 나이스해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멋있어요. 정장도 입고 있고 각이 잡혀 있고 그런데 스트레스가 임하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들어가잖아요. 수렁에 들어가잖아요. 비로소 이 안에 있는 게 나와요. 이게 만약에 깨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 안에 있는 게 물이면 물이 나올 것이요. 이 안에 있는 것이 꾸정물이면 꾸정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내 인생에 이런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기가 막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바울과 실라처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을까? 바로 평소에 내가 어떤 것으로 이 안을 채우느냐, 평소에 내가 어떤 것으로 이 안을 내가 만들어내느냐. 모 선교단체는 그 선교사 지망생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테스트를 한대요. 이분들이 정말로 선교사로 갈 만한 분인지 아닌지.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아세요? 약속 시간을 잡아요, 면접을 하기 위해. 그런데 면접하시는 분이 일부러 1시간에서 2시간 늦게 나간대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는 거예요. 뭔가 이분의 뜻대로, 뭔가 이분의 계획대로 일이 틀어졌을 때 이분이 그 스트레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나를 테스트하겠다는 것입니다. 또는 선교사가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허드렛 일을 시킨대요. 복사를 해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집안일을 시킨다든지. 허든스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던 이 허든스 테일러는 그 중국으로 선교사를 지망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중국인들이 있는 전통 의상을 입힌대요. 3개월에서 4개월을 일상생활을 그 옷만 입고 지내게 한대요. 잠잘 때도 화장실 가서도 그 옷만 입고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 나 이거 복잡해, 나 이거 싫어, 그러면 이제 선교사 못 가는 거고요. 그런 불편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여전히 그 옷을 입고 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요. 그리고 이 안에를 우리가 기도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이렇게 되는 것은 평소에 내가 어떻게 훈련할 것이냐. 오늘도 훈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올 만해서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누군가는 정말 이 자리에 나오기 싫었고 나오기 힘들었고 그래도 나오는 거죠. 그게 훈련이에요. 그렇게 훈련이 쌓이잖아요. 기도하기 싫었는데 기도하고, 찬양하기 싫었는데 찬양하고, 목장 모임 하기 싫었는데 목장 모임 하고, 그게 훈련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물이 돼요. 마실 만한 물이 됩니다. 누군가의 목을 축여

안에는 물이 됩니다. 이것이 깨져도 내 안에서는 물만 나가요. 내 안에서는 향기만 나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과 실라를 몽둥이에서 뚜둑했다 그랬거든요. 매로 때렸다라고 할 때 이 매가 라부디죠. 몽둥입니다. 그런데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와요. 혈기가 안 나와요. 꼬라지가 안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래서 간수를 살리고 죄수를 살리고 다 살리잖아요. 이것은 훈련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싫은데도 한 번 더 움직이느냐, 오늘은 좀 타협하고 싶은데도 내가 한 번 더 기도하느냐, 내가 한 번 더 말씀을 읽느냐, 그게 다 훈련이에요. 오늘도 훈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한 거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죠.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게 뭐냐면 죄수들 들으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죄수들 들으라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자기 몸도 힘든데, 자기 발도 지금 착고에 매여 있는데, 남을 위해서 위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폼이라도 잡아야지, 내가 찬송하는 흉내라도 내야지, 그래서 찬송했겠는가, 그래서 기도했겠는가. 여러분, 할 수도 없고 그것을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봐요. 바울과 실라가 정말 죄수들을 위해서 찬송했는가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 들으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수들 들으라고 찬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주기 위해서 억지로 기도하고 찬송한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찬송의 이유, 기도의 이유가 하나님만 나의 이유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이유가 되잖아요. 뭐 형편이 좋을 때는 찬송해요. 근데 형편이 어려워진 이 깊은 옥에 들어가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들어가면 우리 찬송 못해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박국 선지자는 어땠다고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논밭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되시면 저와 여러분도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들으라고 찬송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때문에 찬송을 했더니 이걸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들으면 죄수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들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나의 찬송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또 나의 기도와 찬송을 듣는 누군가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그 기가 막히 웅덩이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둘째는 평소에 훈련된 습관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바울의 찬송.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지? 마지막 이유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찬송할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실라 때문에 찬송한 겁니다. 실라가 옆에 같이 있어주니까. 물론 실라 없이도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실라가 옆에 있었으니 그 기도가 좀 더 뜨거워질 수 있지 않았을까? 나 혼자 기도 골방에 살 수도 있지만 옆에서 막 통성으로 같이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기도해 주면 내 기도가 좀 더 힘이 나요? 아니면 힘이 빠져요? 힘이 나요. 그게, 그러니 실라가 옆에 있으니까 그 기도가 좀 더 뜨거워지고 그 찬송이 좀 더 역동적이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바울이 어떻게 그 깊은 옥에서
그 말할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 물론 바울 혼자 그 상황에 있어서도 영적인 거인이시니까 잘하실 줄로 알지만서도

신라가 옆에 있었을 때 얼마나 위안이 됐을까? 얼마나 힘이 됐을까? 바울이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냐고요? 바울은 혼자서도 충분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바울은 아마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때 제 옆에 신라 형제가 있었어요. 신라 형제 덕분에 제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나.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둘째는 그래도 신라 형제가 옆에 있어주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여러분, 이 신라 형제는 어디 출신이죠? 안디옥 교회 출신이 아닙니다.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 결정 내용을 알려주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면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로 안 돌아가죠. 바울이 신라를 딱 잡아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저 어제 바나바랑 싸웠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번에 2차 전도여행을 하려 했는데 바나바랑 싸우고 나니까 저 바나바랑 안 갈래요. 그러면요, 신라 형제 저랑 같이 갑시다. 그래서 졸지에 신라가 같이 간 거예요. 신라는 2차 선교여행을 생각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온 게 아닙니다. 바울이 신라 형제에게 저랑 같이 선교여행 하자고, 전도여행 하자고 그랬을 때 신라가 따라 나선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 갈 때도 같이 가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 보고 유로 볼 때도 같이 오고, 안식일을 맞아 강가에 갔을 때도 같이 가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칠 때도 신라가 같이 있고, 바울이 혼자서 여행하고 혼자서 전도하고 혼자서 사역하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옆에 같이 있어줄 때, 신라가 같이 있어줄 때 바울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나에게 이런 신라와 같은 형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내내 얼마나 감사했을까. 이 신라라고 하는 이름은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 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막 고린도 전서 이런 데 보면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실루아노와 신라는 똑같은 인물이에요. 이 실루아노라고 나오니까 신라랑 다르구나. 아니요, 똑같은 인물이고요. 이 신라의 이름, 실루아노의 이름의 뜻이 라틴어로 숲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숲 이미지를 그려 넣은 거고요. 여러분, 숲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숲 싫어, 벌레. 혹시 그런 분도 계실까요? 숲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좋은 장소입니까? 여러분, 바나바랑 헤어졌어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과 헤어졌는데 숲과 같은 신라가 나랑 같이 있는 거예요. 숲이 어떤 곳입니까? 별의별 게 다 있는 곳이잖아요. 떡갈나무도 있고, 자작나무도 있고, 딱따구리도 있고, 토끼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풀벌레도 있고, 그게 다 숲이잖아요.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큰 식물이든 작은 식물이든, 유명한 식물이든 무명한 식물이든 다 품는 거죠. 그런 신라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 깊은 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무섭고,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기만 할 때 얼마나 힘이 됐을까. 나 혼자서 감옥에서 기도할 수 있었겠지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신라가 옆에서 같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찬송을 할 수 있을 때 있겠지만 옆에서 내 찬송을 같이 거들어줘요. 같이 불러줘요. 우리 헤븐스 찬양팀이 저의 찬양을 같이 거들어주는 것처럼 얼마나 그게 위안이 되고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아도 우리 인생의 장에 깊은 옥에 던져진 것 같은 서글프고 원통한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사망의 무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것 같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순간. 중요한 것은 그때 나 혼자 이 시간을 버틸 것이냐, 아니면 신라와 같은 사람과 함께 할 것이냐. 우리 인생에 밤이 안 오면 참 좋겠지만 어떻게 우리 인생에 낮만 지속될 수 있겠어요? 때가 되면 또 저물겠죠. 그런 깊은 옥이 왔을 때 나 홀로 이 깊은 밤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누가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이게만 한 게 아니죠. 같이 아파하잖아요. 나 혼자 두들겨 맞을 수도 있었지만 신라도 같이 맞았잖아요. 나 혼자 착고에 있을 수 있었지만 신라도 지금 착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가 어떻겠어요? 내가 인상을 쓸 때 다른 사람들은 아 어떻게 인상을 쓰지? 어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인상을 쓰지? 하지만 신라는 알죠. 제가 왜 인상을 쓸 수밖에 없는지, 제가 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지. 신라는 같이 맞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그런 내 속을 다 알고 내 마음을 너무나 이해해 줄 수 있는 신라와 같은 사람이 나와 같이 있어주는 거죠. 남들은 내가 이런 얘기하면 시험 들어요. 근데 신라는 그 얘기를 해도 돼요. 신라한테는 신라가 이해해 줘요. 신라가 품어줘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줘요. 같이 울어줘요. 같이 손을 잡아줘요. 같이 어깨에 손을 올려줘요. 나를 비난하지 않아요.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나를 해석하지 않아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용납해줘요. 내가 아파할 때 옆에서 같이 있어줘요. 내가 외로울 때 옆에서 같이 있어준다고요. 이런 신라와 함께 보내는 거죠. 어쩌면 신라는 후회했을 수도 모르겠다. 왜냐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라의 입장에서 바울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바울은 분명 2차 선교여행을 할 때 아시아로 가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아시아로 가야지. 근데 유럽으로 가버렸잖아요. 아시아에 갔을 때도 성경이 뭐라 그래요? 부르기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안 가요. 또 갈라디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안 가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안 가요. 성령이 막으셨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막으셨으니까 안 갔지만 신라의 입장에서는 지도자가 뭘 하다가 안 하고 뭘 하다가 안 하고 뭘 하다가 안 하고 지금 그거예요. 무시하러 가다가 안 가고 드로아로 가더니 이제는 아예 아시아를 안 가고 유럽으로 가재. 이런 지도자 툭하면 일정이 변경되고 계획이 변경되고 하고자 하는 일이 확 바뀌어지고 이런 지도자 신뢰할 수가 없지요. 신라의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따라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몽둥이를 얻어맞고 내가 여기서 깊은 옥에 들어갔네 아 하고 후회할 수도 있었겠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에게 실망하고 아, 로마 시민인데 그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렵나? 결국은 툴리안 놈이라고 하는 그 깊은 옥에 들어왔었을 때 신라의 마음속에 바울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신라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도자로서 비두니아로 갔다가 부르기아로 갔다가 뭐 무시아로 갔다가 막 드로아로 갔다가 이제는 또 빌립보로 갔다가 그렇게 우왕좌왕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쭉 가야 되는데 일관성 있게 또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는 엉뚱한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신라는 숲과 같아서 바울의 이런 흔들리는 모습, 바울의 이 요동하는 모습, 바울의 이 변덕스러운 모습 이걸 다 품어요. 바울이 빌립보 광장에서 두드러 맞을 때 신라가 바울 위로 딱 덮습니다. 나를 때리시오. 바울의 옷이 벗겨졌을 때 신라가 그 몸을 숨겨줍니다. 깊은 옥에 들어갔을 때도 신라는 바울 옆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나에게 신라와 같은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장 모임을 잘 참석하고 계시는 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목장 모임을 할까요? 거기에 신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나의 편이 되어서 나의 옆에서 나와 함께 이 깊은 옥을 깊은 밤을 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 어디에 있겠어요? 물론 회사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바로 목장 안에서 나보다 더 내 사연을 더 아파하고 나보다 더 내가 일어나 어떤 일들을 더 힘들어하면서 나를 위해서 막 금식도 하고 나를 위해서 막 울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목장, 이런 신라. 목사님, 저에게도 이런 신라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깊은 옥에 들어간

순간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들어간 순간에 저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들어갔을 때 제 옆에는 신라가 없었어요. 제 옆에는 신라와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 없었고 찬송할 수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힘든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신라가 있었으면 아마 잘 지나가실 수 있었겠죠. 믿음으로 지나갈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에 지금 당장 신라를 보내주지 않아도 먼저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신라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가을이니까 이제 기러기들이 따뜻한 남쪽을 찾아갑니다. 그때 하늘을 보면 V자 편대로 날아가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제일 선두에 있는 새가 공기의 저항을 50%를 받는데요. 혼자서 50%를 받아내요. 그러니까 혼자서 계속 앞 선두에 있을 수가 없어요. V자 편대를 이루어서 날아가는 새들을 보면 시간을 따라 위치를 바꿔줍니다. 제일 앞에 있는 새가 나중에는 뒤로 가고 제일 뒤에 있던 새가 나중에는 앞으로 오고. 왜요? 바울 혼자 못해요, 기도. 바울 혼자 찬송 못합니다. 신라가 같이 그 저항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항이 나누어지잖아요. 전에는 나 혼자 이걸 다 받아냈는데 이제는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그 저항을 견뎌줄 때 새 한 마리가 날아갈 수 있는 거리보다 무려 네 배를 더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가니까. 왜냐하면 같이 저항을 받아주니까. 저는 이것이 목장 모임 아닌가. 하나님께서 열립베델교회를 세우시고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모이는 교회란 주일날만 잘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냐고요? 성경이 교회는 소그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출발이 집에 있는 교회였어요. 소그룹으로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존재가 소그룹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교회됨은 소그룹에 있을 때 발견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공동체로 존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면 나는 나 혼자 있을 수 없지. 두, 세 사람이 최소 신라와 함께 아니면 거기에 디모데와 함께 최소 두세 명이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형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형제님 자매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전에는 나 혼자 견뎠지만 이제는 나와 같이 아파하면서 함께 해줄 때 우리가 조금 더 멀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지만 신라가 함께 해준다면 신라가 옆에 있어준다면 얼마나 그 기도는 더 뜨거울 수 있겠으며 얼마나 그 찬송은 더 은혜로울 수 있겠는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목장 모임이 바로 이 바울과 신라 같은 빌립보 감옥과 같은 뜨거운 은혜가 여러분의 목장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목장원들이 다 감옥에 가란 뜻은 아니고 그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 정말 인생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나 혼자 이 시간을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니라 정말 흔들리는 바울이지만 그 바울과도 함께하고 숲과 같은 신라와 함께하고 또 디모데와 같은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렇게 우리가 소그룹을 이룰 때 하나님은 이 모임을 기뻐하시고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이제 목장 모임이 시작되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 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신다고 생각해요. 목장 모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정말 금년이 가기 전에 꼭 한 번이라도 참석하셔서 여러분 안에 이 소그룹이 주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0: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열린 베델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61-1009번 열린 베델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뜰안. 이번 주는 조금 이상해요. 오늘은 분명 화요일인데 마음이 자꾸 목요일로 갑니다.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만 그러는 건 아니죠? 아마 오늘과 내일은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다른 준비가 시작될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참 가만 보면 오늘을 살면서도 다른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는 금요일을 기다리고 더운 여름에는 가을을 기다리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는 이것만 끝나면 이렇게 다음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대요. 우리가 기다렸던 그날도 막상 도착하고 나면 또 하나의 오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산다는 건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평범한 오늘을 놓치지 않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내일 필요한 은혜를 오늘 미리 쌓아두라고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날 필요한 것만을 그날 주셨더라고요. 광야에서의 만나도 그랬잖아요. 오늘의 힘, 오늘의 양식, 그리고 오늘 감당할 만큼의 은혜. 추석은 목요일에 즐겁게 맞이하고요. 아직 우리에게는 살아야 할 화요일과 수요일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만 먼저 연휴에 보내버리지 말고요. 오늘 만날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오늘 해야 할 일에 충실하고 오늘 주신 은혜도 빠뜨리지 않고 발견해 보자고요. 좋은 날을 기다리느라 오늘이라는 좋은 날을 지나치지 않도록요. 사랑했더란 출발해요.